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0: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모평에 있는 팔각층 집에서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며 붉은 정권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동지가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았다면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쯤 불쌍할 정도로 말라있던 모태똥을 하자진이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을 짜내라고 골몰하였다. 호위병들이 잡아온 새나 산토끼, 물고기와 새우 요리가 단골 상차림이었다. 한 번은 그물을 떠가지고 논에 나가 골뱅이를 잡아다가 고추랑 볶아 상여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한결같이 지지해준 동지가 바로 하자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배척과 타격,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쏟아지었다. 채찍이나 몽둥이에 맞아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모태똥은 마음을 크게 다치었다. 장작에서 지낼 때 만약 하자진이 곁에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은 한없이 쓸쓸한 해질녘과 그 길고 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몰랐다. 모태똥은 들끓에 누운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창 따뜻한 사물이라 이봄에 고자은 장강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진달래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과 들에 가득 피어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곡정패였다. 이곳은 산골짜기들이 꽤 평탄하고 넓었다. 드넓은 논 사이로

0: 돈이 뻗은 큰 길이 곧장 곤명으로 뻗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늘어진 부두나무는 산들바람에 흐느적거리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천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었다. 홍군이 한창 행군하고 있을 때 곤명 쪽에서 비행기 세 대가 날아왔다. 비행기는 쌩하고 곧장 동쪽으로 날아갔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고 빙빙 돌며 정찰을 하지도 않았다. 홍군 전사들은 참 이상도 하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덕거리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잘 몰랐다. 귀양을 지난 뒤로 쫓아오는 적을 뿌리치기 위하여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백리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러니 적들은 홍군이 벌써 곤명 가까이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기병통신원이 달려왔다.
1: 보고 드립니다. 주석동지, 앞에서 적 자동차 세 대를 뺏었습니다.
0: 뭐라고? 들끝을 따라 걸어가던 모태똥은 어리둥절해왔다.
1: 사랑한테 물품을 나르러 가던 자동차인데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주부주석동지가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2: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0: 모태똥은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하자진에게 작별을 하고는 말이 올라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회장이 찍힌 자동차를 돌려싸고 있는 홍군 전사들이 보이었다. 자동차 곁에는 군관 모자를 쓴 뚱뚱한 운남 군인이 앉아 있었다. 주울래가 한창 그를 신문하다가 모태똥을 반기며 말했다.
2: 정말 뜻밖의 소화기입니다. 뭐든 다 있습니다. 손이 소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차도 있고 운남 백약도 있다니깐요. 진짜 굉장한 건 운남성 군용 지도가 한 상자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3: 뭐? 군용 지도도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0: 모태똥이 말에서 내리면서 흥분해서 물었다.
2: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만 골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지도는 색깔까지 먹힌 것입니다.
3: 삼국시기 류비가 사천에 들어오자 장성이 지도를 바치더니 지금은 영훈이 우리에게 지도를 바치는군.
0: 모태똥이 시원스레 웃었다.
2: 그러니 군대는 귀신처럼 빠른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에?
0: 졸래도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앞은 도도한 장강이고 뒤로는 적들이 새까맣게 추격해오는데 그대여 좋은 계책이 있으려나? 운남성 주석 용무는 빈성을 지키고 있다가 당황했다. 얼마 전 귀양에 머물던 장계석과 처지가 비슷해지었다. 선도가 자신의 주력부대인 여섯 개 료와 두 신병단을 거느리고 귀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용운이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뒤에 벌인 일들이었다. 용운은 항상 귀주를 욕심냈다. 그가 왕가를 밑에 있는 유국제의 뒤를 미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홍군이 귀주로 들어가자 그는 정세를 거듭 분석해보았다. 만약 홍군이 운남으로 쳐들어와 주왕군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운남 전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귀주에 보내 장계석의 환심을 사고 홍군을 운남 변경 밖에서 막는다면 정정당당하게 귀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장계석에게도 일석이조가 되고 영문에게도 일석이조가 되는 일이니 이런 요책은 세상에 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영문은

0: 너무 놀라 지방 보안부대를 불러 권명을 지키라 하고는 손도에게 전부를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다그치한다. 하지만 귀향에 있던 장계석이 이미 설악을 보고 오기위 손도 조후는 리온형의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바싹 뒤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였다. 4월 말에 설악이 끄는 부대는 이미 홍군의 뒤를 따라 운남으로 들어섰다. 용문이 속이 타서 지원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석은 설악에게 밤낮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다그치한다. 공군 정찰기가 홍군이 권능 서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계석은 홍군이 틀림없이 북쪽으로 금사강을 건널 터이니 홍군을 금사강 남쪽에서 소탕하려면 북쪽으로 뒤쫓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홍군 지도부는 권명 서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다.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주덕, 장문천, 박고, 유백성 등이 널찍한 지주진 마당에 모이었다. 리덕도 참석해 오가는 의견을 들었다. 중심 의제는 금사강을 건너는 방법이었다. 조울래가 먼저 발언했다. 금사강 둘레로 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뒤쫓아오는 설악군대는 어떤 형편인지를 쭉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적군은 그 힘이 막강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사강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홍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조울래의 뒤를 이어 모태똥이 일어섰다. 그가 담배를 붙여 물고 말을 꺼내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한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를 쳤다. 금방 말세필이 적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적이 석대가 마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서둘러 피하십시오.
1: 괜찮을 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그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0: 그러고는 상우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드렁드렁 울리었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누백승이 문어귀에 나가보니 비행기가 쌩 하고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날았다. 조종사의 얼굴도 볼 수가 있을 정도였다. 누백승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2: 안 되겠습니다. 역시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모태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1: 좋습니다. 기어코 말을 못하게 하니 나갑시다.
0: 사람들이 하나 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을 나서자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흙먼지가 쏟아지었다.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연기가 그치자 사람들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키었다. 금방 회의를 하던 방 한 귀퉁이가 흉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방공 참호에 숨었다. 모태똥이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말했다.
1: 정말 위험했습니다. 놈들도 선별전을 하려고 두는군.
0: 주덕도 흙을 털면서 웃었다.
1: 이게 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일찍이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0: 모태똥이 말했다.
1: 하지만 웬 나와 다투어 발언한 폭탄은 탓하지 않지요?
0: 사람들이 왁작지클 웃어댔다. 비행기는 한바탕 폭격을 하고 나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빙빙 돌며 가지를 않았다. 모태똥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저놈이 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여기 방공참호에서 계속 갑시다. 에? 호위병 지도를 가져와요. 에? 벌써 가져왔습니다. 누백승이 들고 있던 지도에 묻은 흙을 털고는 땅바닥에 펴놓았다. 참호가 있는 산비탈 아래는 푸르른 논이었다. 비행기가 시끄럽게 굴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늑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참호에 서거니 앉거니 하고는 회의를 이어갔다. 모 대통령이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는 장계석이 지금 홍군을 금사강 남쪽 기슭에서 섬멸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거나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강 양쪽에는 적들이 방을 허술하게 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모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의견을 말했다. 귀청을 짓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논없이 목청을 높이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나중에 주울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일군 나는 무정, 원무를 지나 용가 나루토로 강을 건너되 들수록 적들이 서쪽을 지키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3군단은 로무영, 마록당을 거쳐 홍문 나루토의 다리를 놓고 요백성 동지가 이끄는 군사위원회의 종대는 간부톤의 한계 영과 공병 부대를 데리고 교평 나루토에 가서 다리를 놓으세요. 모든 부대는 반드시 5월 4일 오전까지 정해놓은 나루토에 이르러야 합니다. 빨리 걸어 뒤쫓아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홍군 선두 부대가 적들보다 사흘은 앞서야 합니다.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비행기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니 점심때가 다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로 걸어갔다. 마침 모태똥은 리덕 박고와 나란히 걷게 됐다. 리덕은 몹시 지쳐 보였다. 수염은 깎은 지 며칠 안 되는 듯 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즐겨 피우던 고년도 떨어졌는지 남들처럼 담배를 말아 피웠다. 리덕 동지, 왜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응? 모 대통령이 물었다. 그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멍해 보였다. 박고가 통역을 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다. 일군단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이야기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또 어깨를 으쓱거리었다. 이걸 어떻게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 경기라고나 해야죠. 귀주에서 꼬박 두 달을 걸으면서 숱한 전사들이 지치고 대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응? 모태똥은 했어 침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덕은 말이 없었다. 그렇지요. 당신도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귀주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 탄이나 되었죠. 게다가 우리는 탄알도 얼마나 없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었지요. 걷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덕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모태똥도 더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덕은 망설이듯 웃었다. 그 결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기슭에서 적들한테 몽땅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심지어 상강을 건널 때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상강은 그런 대로 그냥 그릇이라도 건널 수 있었지요.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1: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0: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1: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조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윤은 여기에서 병보시고 계시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뭐 진맥을 준확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병치료하고 나서 아주 만족한 치료 효과에 많이 감탄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단순 뭐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고 처방내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흠과 치과병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치과 어느 병원을 찾아서 확실하게 나 그 구강에 딱 맞는 이런 그 치아를 맞추겠는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다가 지금 도강중윤 2층에 찾아오셨는데 여기에서 치과를 한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뭐 찰떡 씻기도 편리하고 고기 먹기도 너무 편리하게 되었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과 구강이라고 2층에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여러모로서 편리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다른 부작용이 없게 치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오게

0: 다면 여기 리명기 중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의사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을 확실하게 그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리명기 선생님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시는 분들 이사를 쫓아다니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찾아오시겠다면 피부과 주임의사 최기명 주임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단순 뭐 여기 연변에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범위에서 최기명 주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최기명 주임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산후퇴라고 최기명 주임이 발명한 게 있습니다. 산보 아직도 산보 그 무더위가 아주 그 심각할 때인데요. 이래서 이 산복 무더위에 제때병을 치료한다면 뭐 기본 그 겨울 나기도 편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만성 질병에도 많이 도움이 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산후퇴라는 이걸 지금 최규명 주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각도로서 여기에 최기명 주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아래에 한 분 한 분씩 도강 중인의 이사 선생님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조일만 선생님 이분은 중이 계통에 있어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명리에 속합니다.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중이기 때문에 단순 어느 한 개 과실의 유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치료하고 나니까 그렇게 머리가 편하고 심장이 편하고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전에는 뭐 밥을 자기절로 떠먹기 힘들고 화장실 자기절로 다니기 힘들었는데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고 나서 이런 방면에서 너무 좋은 치료가를 거두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데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옆집 할머니 전번에 그런 저 언니의 대장 포기가 왔다 쟨까.
0: 예.
2: 최민일이 선생님 데 가서 얘 배우고 그래 약 바르고 중약을 먹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사졌단다.
0: 예, 책임형. 예, 책임형 주임한테. 예.
2: 예. 시리와드에 아픈 거 모르겠는데 치우면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좋아졌단다.
0: 아, 예.
2: 예, 그래도 모제빌로 놓고 돌아 누워도에 수료제 그 수료와드에 아픈 거 모르겠다.
0: 아, 예.
2: 그래,
0: 예.
2: 첨약을 먹고 하고. 예. 그래, 오늘에 가서 또 한번 가서 또 재보겠다고 낮을 때까지 가겠다는.
0: 아, 책임형 주임 선택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2: 화목토
0: 예. 그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목토 예. 오전에 예. 예.
2: 미리 가기 전에.
0: 예예 그렇게 하세요. 예.
2: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우리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어머님께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이제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3: 뭔가 이런 이제 3년 전에 한번 포위 왔었습니다.
0: 예.
3: 예. 근데 포위 맞은 후에 예, 다리도 파리하고 한짝 다리하고 파리도 좀 많이 쓰는 게 불편해합니다. 많이.
0: 그렇죠. 중풍 후유증이 그렇죠. 예, 예.
3: 예. 항상 머리가 아파하고 머리가 어지러워하고 그리고 예, 혈압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온정해야 되고 예, 잠을 해 못 잤네. 그랬습니다.
0: 예.
3: 그 전에는 예, 다른 이사 뭐 정리들에 하면 다른 데 가서도 치료도 많이 받았댔습니다.
0: 예.
3: 그런데 어떻게 돼서 몸을 찌개 급부지 후에 예, 아르시아 지나가 또 그랑 팔자가 한 가지 돼가서 그런데 이번에 예,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이제 두 번 봤는데 효과 완전 성감 치료에 봐 효과가 좋아가지고.
0: 그럼요. 예예. 예.
3: 본인이 완전히 좋아하고 신심이 좋아가지고.
0: 예.
3: 예, 참, 봐서 참부터 잘 다음에, 그 다음에, 예, 혈압이 봐서 온정되고.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
3: 예, 그리고 아침에는 옛날엔 일어나, 뭐, 일어나기도 9시도 그냥 넣어 있던 게, 아침엔 일어나서 예, 조금 나가 활동도 하고, 지금 두 번째 치료까지 많이 도와졌습니다, 지금.
0: 저 일만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어지간한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걸 해결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의 기본입니다. 예.
3: 예, 한, 지금 그래도 예, 매일마다 어제는 한 반시간 지나가서 활동합니다.
0: 예.
3: 예, 이래도.
0: 반시간씩 활동할 수 있으면 기본으로 큰 해결이죠. 예, 예.
3: 예, 예. 그리고 와서는 그래도 바쁘단 말 아예 하고, 예, 조금씩 이렇게 걸어도 그래 힘들어 아예 하고, 이 발이하면 잘못 쓰는 게, 예, 이 발도 조금 쓰고, 물건도 조금씩 들어도 괜찮답니다.
0: 물건 들 수 있을 정도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들 수 예. 있다는 거는 그게 그만큼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됐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3: 아, 그래, 이번에.
0: 대단하죠.
3: 네.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치료도 이렇게 잘 되고 효과도 이렇게 좋으니까, 나 일찍에 좀 바짝, 예, 몇 바짝 치료하려고 지금. 네, 오늘 또 가서 그런다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전화 놓고 금방 오세요.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까, 부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도광중림원 흉과 치과로 가서 조명감 둘리를 하다고 여러 번 댕겼습니다.
0: 예.
4: 다 맞춰가지고, 저는, 조명감, 뭐, 하루 동안 이래,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거,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0: 아, 예.
4: 저희가 한 게, 저, 뭐, 입건 나야 보고, 예, 내, 그전에는 다른 치과에 가서 먼저 들리를 했는데, 아, 계속 아파서, 어째 교정해도 아프고, 교정해도 아프고.
0: 예.
4: 그랬던 게, 저, 동안중년에서, 중년에 가서, 조명감,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그, 저, 분리를 맞춘 게 여하 정말 좋습니다.
0: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맞추니까 그렇게 예. 편리하다고. 예예. 예.
4: 편리하고 예, 그 어제는 뭐 저 팔뚝 먹어도 뭐 이리 안 묻어납니다.
0: 벌써 예, 대단하죠. 예. 아프지 않고 묻어나지 않고 그렇다는 게 어디 맵니까? 예.
4: 예. 그래서 뭔가 뭐 그 우리 집사람 뭔가 뭐 그 저 이빨을 또 하다고 그랬다.
0: 예.
4: 분리.
0: 예, 틀리를 하자고. 예.
4: 뽑았는데, 그거, 저, 다른 데서,
0: 예.
4: 그거, 저, 해놓자고 그랬다.
0: 예.
4: 내가 한 거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든다니까나. 그래, 예약합시다.
0: 예, 이렇게 하면 예약된 겁니다. 가서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게 다음 거기서 알아서
4: 예.
0: 앞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5: 우리 가족은 우리 저희만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오는 가족입니다.
0: 예.
5: 우리, 나도 보고, 우리 집 아바이라면, 여기서 나는 위병을, 우리 아바이는 중국 효조를 했어요. 그리 고생하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고요. 지금 좀 알고 살 것지 않습니까? 예, 알고 살 것지 않습니까?
0: 예, 대단하죠.
5: 예. 예. 여러 곳이 아파서 부모님이 갔어요. 저는 이게 잡으려면 왔다. 우리 집에 그냥 와 있는데, 집에 꺼리고, 그 다음에 다리 허리색이 아파서요. 근데 젊은 선생님과 있으세요. 중립 박사지, 여러 가지 병이 다 막 데리고 와서 본 게, 벌써 있고, 중약을 두 번 갖다 본 게 잡으려면 지금 다 온다.
0: 그렇죠. 젊은 선생님의 환자들 따라다닙니다. 예. 그렇죠.
5: 과정에도 그리 잘해서, 우리 허리색이 아파하고, 무릎까지 색이 아파서, 그래서 침으로 몇 번 놓고 그러더니, 침 환경이 너무 시원하다면서, 두 번 치료한 게 지금은 완전히, 물관절이 기본 생겨서 유럽답니다. 그래, 또, 우려는 또 별난병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가 있습니다.
0: 예, 갑상선 결절이. 예, 예, 예.
5: 그래, 거기서, 예, 잘 만세는 내가 치료받을 거라, 갑상선 제재를 어느 사람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 언니, 나도 갑상선 제재인데 한번 봐달라. 보고서를, 가슴 선생 때문에 지혈을 세게 했으나 그런데 아이 낳던 게 이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가슴 선생님 그것도 예, 그날에 가서 좀 양태 먹고 어떻게 치료를 한 게 요즘 지금 많이 한 두 번 했습니다 저는.
0: 예, 그 갑상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결절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직접 심장병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도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저하, 갑상선 결절 모두 심장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

0: 있으니까 제때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1: 예. 여기는 심장이 그냥 부대사고에 그 심장병도 나쁘지만
0: 관심이 그렇죠.
1: 그분을 예. 치료를 했는데 그런데 이 갑상선은 중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번에 그 젊은 선생님께서 치료받고서 효과가 영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몇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갑상선 때문에
0: 그렇게 하셔.
1: 오늘에 또 가야겠습니까? 오늘
0: 됩니다.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는데 네, 완전히 편리하게 돼 빨리 오시면 네, 됩니다.
1: 예. 치료 두 번 한 게 영적한데요.
0: 점심시간 조금 지나더라도 인생 환자를 다 볼 때까지 보게 돼 있으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1: 예. 예, 여기를 얼른 예약해 주세요.
0: 예, 됩니다. 이 전화번호 예, 되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보광증 의원의 그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조일만 선생님 환자분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있습니다. 예.
3: 예, 나도 이 뇌경색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벌써 어지럽고 뭐 앉았다 이나마 오광대를 뜨는 것 같고 예, 맥이 없고 이러면서 예, 그랬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예, 몰라도 어떨 때는 이 언어가 있으니까 표발이 잘 안 되고
0: 예, 예.
3: 발걸음이가 그때는 제대로 잘 알겠어요.
0: 그게.
3: 그래서 내 이 방향을 간데 왜 이 방향을 가는가 이런
0: 그렇죠.
3: 보이겠습니다.
0: 예. 그게
3: 그래서 약도 좀 썼는데 효과가 그래서 괜찮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다도 또 뭐 그냥 그래서 그대로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서 김용만 효과 봤습니다.
0: 이제 나타난 증상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중풍 예.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 포함됩니다.
3: 예. 예, 그래, 예, 보세요. 그런 것도 그렇던지 지금 완화용 자기들로 알립니다.
0: 자기들로 알리죠. 마음에 예. 벌써 그 판단이 예. 알리죠. 이 정도겠다면 몰라보다. 예.
3: 예, 말하는 것도 이 용,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자기들로 예, 감각이 있습니다. 이 기대를 내 이거 말 해방해서 알아보겠는데 이런데 지금 이것도 예, 용, 그 자기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알립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3: 예. 그리고 이 머리가 그냥 아파, 이 어지럽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나이 용돈 등신하는 것 같아요.
0: 머리가 아프다는 게 혈관성 두통에 속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머리가 아프다면 혈관 경련이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상당히 생겨서 망고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지금 치료하는 게 아주 적중한 시기입니다.
3: 네, 그리고 이 소화에 대했는데 무슨 음식 먹어도 예, 소화가 배가 부르면 소화 안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영도습니다 이러니까 나 밥을 잘 먹으니까 정말 더 맥이 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아주 예. 예, 선택이 잘 그래, 됐습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래 이 나선 때좀 치료 더 받다가 오늘 예약하자고 전화해.
0: 저 얼마 쓰세요? 오늘 예약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3: 예, 예 그럼 오전에 가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4: 이 허리 다리 쓰기 아파서 예. 이 누워서도 예, 다리만 놓고 앉았다 일어나서도 바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 약도 쓰고 이 점입니까? 침도 같이 마저 하는데 일어나고서 앉았다 갔다 일어나고 누웠을때 갔다 하고서 돌아놓고 이랍니다.
0: 대단하죠. 예. 그런 효과를 본다는
4: 예.
0: 게.
4: 예. 그것도 4살 먹고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게 지팡이 짚지 않고 대형살 걸어 댕깁니다.
0: 그럼요. 대단하죠.
4: 예. 약간 비용 저렴합니다.
0: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4: 예. 그리고 예, 또 2층에 가서 우리 집에서 예, 진리를 했댔습니다. 그런 게 딴 데가 아까 아래에 자꾸 빠집니다.
0: 예.
4: 그리고 아래에 해도 빠지다고 한 번 더 다시 알고도 딱 맞는 게 영웅 밥도 잘 잡수고 다서 드렸습니다.
0: 치과병원에 대해서 모두 만족합니다. 여기 와서 들리를 예.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치아를 고정하거나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만족한 효과를 안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옳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 길을 사오고 사가야 된 게 다서 합니다.
0: 예.
4: 그래서 그러니까 우려니까 오늘 이빨 가보이고 예, 어떻게 하면 하겠다고 우려니까 난 젊은 선생님 둘이 예약하자 그랬다.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젊은 선생하고 그리고 치과병원 그 예. 예약입니다. 예.
4: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저 위가 항상 소화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그 식후물 올라오고 이래서 배고 있는 누르면 저기 땅땅한 게 있다면

0: 예.
1: 그 리명규
0: 리명길
1: 선생님은
0: 예. 리명길 선생 예.
1: 그래서 이 나는 그래 그 양가라가 일곱 초기를 먹는데 벌써 다 다섯 처먹 까기 들어간다.
0: 예예.
1: 소화. 그런 게 어제는 지금 이제 어제 백가죽이 쑥 꺼진 게 아긴 나만.
0: 그래. 예.
1: 밥 먹기 전에 벌써 저 등대 되기 전에 벌써 배고픈 생각이 난다. 옛날에 예. 전화 때까지 굶어 편안한 게 그 뜨거운 게 그 속 그 찬 게 그냥 소화해야 되면 애할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내일 또 한 번 더 가다 먹자고 해서 예.
0: 아, 리명결 선생님.
1: 예.
0: 토요일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1: 예.
0: 내일 토요일 빼세요. 그래고는 다 가능하고 예. 오늘도 다 가능하고 예, 예. 그래서 일요일 나왔습니다. 예.
1: 잘 알았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그 우리 오빠네 손녀가 그 뭐니까 이 얼굴이 여드름이 그래가지고 그 세 번 치료받은 게 기본상 얼굴이 다 아물었단다.
0: 어, 책임형 주임 찾았다, 그렇죠?
3: 예, 예,
0: 예. 예, 예. 책임형 피부과 주임, 예, 예, 예, 예.
3: 예, 손 종약으로 그렇게 치료한 게 잘 돼가지고, 그 친구도 한내 이렇게 같이 한 반에 있는 친구가 또 그렇단다. 그래서 예. 같이 데려가겠다고 내일 예약해달랍니다. 또.
0: 어, 책임형 주임 화목토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세요. 멤버 학생들이, 예. 아, 지금 방학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화목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3: 예, 그리고 선생님, 우리 그 작은 시애기가 이빨을 그 임플란트 하겠다 하는데 예약해달랍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어, 치과하고 예. 그리고 책임형 주임 두 분이 낼 이야기입니다. 예.
3: 예.
0: 예. 제때 찾아 치료하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동생이 이축성이염이 있어서 예. 이명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예. 약을 한 번 받아 먹었는데 지금 많이 아진답니다.
0: 어, 그렇죠.
4: 예, 원하는 예. 참을도 못 먹고, 예. 참 과일도 못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런데 예. 지금은 예. 이가 어난한 감이 있으면서 예. 그런 거에 조금 먹어도 이렇답니다. 그래서
0: 예.
4: 니가 예. 거기에 지긋 있는데 딱 무식에 대기는 같은 게 딱 내려가서 영 허이 났답니다.
0: 예.
4: 그게 뭔가 그 딱 대기고 내려가는 게 뭐 저기라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0: 아, 비위가 허해서 생기는 구체 증상입니다. 예.
4: 예.
0: 내리깨야 되는데 내리깨지 못합니다. 예.
4: 예. 내리깨지 못해서. 그래서 그 양에, 그 향염 고생하다가서 이명길 선생님이 치모를, 치모에 저기 치모 두 번 하신 게 지금은 예. 쑥 내려가고 안 좋은 것이 지내고 안 떠나진 않지만 예. 내려가고 예. 지금 저 위가 온화한 감이 있으면 음식을 좀 따뜻한 감이 있으면서 먹을 수 있답니다.
0: 효과가 많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예. 예, 예. 예,
4: 그러니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예, 온화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소화가 되거나 밤에는 잘 썼었어. 그래도 이제 지금요 잠이 잘 온답니다.
0: 예예.
4: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 월요일날 예, 또 선생님 치료를 받으려고 또 가려고 한답니다.
0: 어,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토요일 예. 빼고는 다 됩니다. 리명결 예. 선생님 월요일 찾아오세요. 예. 예.
4: 그리고 예, 간바에 예, 치과에 들러서 예, 치과 이건이 아래 이건이 예, 좀 흔들고 통제 난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치과 선생님을 보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게.
0: 아,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예. 예. 구강의 일체 문제는 흠과 구강 찾게 되면 그게 완전히 해결책이 당당하게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집에 노인이 이식이 아파서 그 동안 김현진 김현진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0: 예.
5: 내일이 시가 되겠습니까?
0: 토요일 빼고 다 됩니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빼면 됩니다.
5: 예. 아, 그럼 모레 가야 되겠죠?
0: 예. 월요일, 일요일 다 가능, 일요일 가능합니다. 예, 예.
5: 알겠습니다.
0: 예. 모레 찾아오세요. 예.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리명길 선생님, 많은 분들이 지금 소화계통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중이라고 놓고 말하면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의 문제 때문에 리명결 선생님 찾았는데 해결받으셨다. 이거 뭘 말하게 돼 있는가 하면

0: 이 방면에 많은 환자분들이 찾으셨는데 효과가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명규 선생님 지금 간장 그리고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명규 선생 찾아서 해결받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그 치료가 다각도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도 하지만 해도 전기친구료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기친구로 하게 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처방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간, 담낭은 절대 홀시할 수 없는 소화계통의 중량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서의를 찾게 되면 간이면 간의 문제, 담낭이면 담낭 문제 이렇게 하지만 해도 우리 중의 선생님, 특히 이명길 선생님 종합적으로 이거 치료, 변증적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그 명의에 속합니다. 이미 그 20여 년간이 중의,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중의 경력을 쌓았고 그리고 이분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임상도사로 모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알기 어려운 이런 임상도사들을 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위대사분들을 모시고 국위대사라 하게 되면 우리 전 나라에다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국문이 선명하는 국위대사분들을 임상도사로 모시고 확실하게 그 처방을 내고 진찰이 준확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가 다각도로 되어 있어서 단순 이자처럼 소화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라든지 그 외에 두통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경추에 문제가 있다든지 오십견이 있다든지 이래서 종합으로서 잘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명길 선생 찾는 분들은 토요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가능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인의 치과병원은 단순 치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구강내의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에서 늘 출혈을 하거나 치아에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연길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제때 해결받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치과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상 지금은 따봐자 합니다. 80%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팔펜즈하고 그거 무료로 주신하고 무료로 팔펜즈하고 무료로 구강검사 해드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이런 그 가격이죠. 그리고 치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치아를 고정하고 들리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를 씹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기술을 가지고 힘든데 여기에서는 아주 순리롭게 해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떡 씹기도 고기 씹기도 너무 편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최기명 주임선생 피부과 주임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 명망이 높은 피부과 주임이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연변에서 찾아오고 길림성에서 찾아오는 건 물론이지만 해도 전 나라적으로 남방에 계시는 분들이 뭐 자가용 몰고 꽃에 앉아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피부과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이 그런데 최기명 주임은 뭐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거 연변 중의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근무하시라 퇴직하고 여러 곳에서 당기는 걸 여기에서 지금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포진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백점프이라든지 부스름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외에 림병이라든지 여러모로 좋은 치료과를 거두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기명 네. 주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우리 고장 연변은 청정한 자연과 독특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것으로 모든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깔끔한 민족 건축물, 흘러가는 강물, 푸른 산에가 어우러진 자연 풍경은 눈을 즐겁게 하고요. 길가의 식당과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여행의 행복을 더해줍니다. 여행의 참맛은 아름다운 풍경도 있습니다만 그곳 사람들의 삶과 정성에 담긴 음식을 맛보는 데 있죠. 그 중에서도 연변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연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정겨운 정서를 담고 있는 대표 음식입니다. 연변의 비빔밥은 한 그릇의 음식을 넘어서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연변 사람들의 삶과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화합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진한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연변입니다. 오늘 퀴즈 시간에는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비빔밥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과 함께 비빔밥 관련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빔밥 다들 즐겨 드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빔밥의 맛을 살리는 핵심 양념은 무엇이랄까요? 네, 비빔밥의 맛을 살리는 핵심 양념은 무엇이랄까요? 1번 간장, 2번 고추장, 3번 참기름, 어느 것일까요?

0: 네, 비빔밥은 저도 집에서 자주 해먹습니다. 근데 비빔밥의 맛을 살리는 핵심 양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장이 될까요? 고추장이 될까요? 참기름이 될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예, 그 라디오 전 제대로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라디오 예.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될까요?
1: 글쎄, 예, 모르겠습니다.

0: 잘 모르시겠어요. 네.
1: 예, 기대 오늘 거는 고추장으로 합시다.
0: 고추장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참여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비빔밥이라 할 때면 뭐 자꾸 여러 가지를 비벼 먹으니까 이게 맛있을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빔밥도 세월이 지나면서 살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빔밥에서 맛을 살리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간장, 고추장, 참기름 어느 것일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네. 몸 상태 괜찮으시죠?
2: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 요즘은 고추로 말려느라고 이제 네. 밖에 나갔다 퀴즈를 한다 했어.
0: 아유,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2: 네. 아, 고추장을 합시다.
0: 고추장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3: 예, 오늘도 걸러서기입니다. 예.
0: 그러니까, 이번 주가 쭉 그래요.
3: 예.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0: 고추장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3: 예.
0: 네. 요즘 또 다들 고추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면요. 하나하나씩 똑똑 뜯어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 열심히 썰어서 또 햇볕에 바짝 말리고 맞게 되면요. 맛있는 고춧가루가 됩니다. 또 우리 연변 사람들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고춧가루라서 더더욱 이 계절엔 많은 분들이 바쁘실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빔밥의 맛을 살리는 핵심 양념이 무엇이 될까요? 간장일까요? 고추장일까요? 참기름이 될까요?

0: 네, 솔직히 비빔밥집의 비빔밥은 여러 가지 나물, 고기 이 양념들을 섞어서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집에서 가끔씩은 바빠서 비빔밥을 대충 해 드실 땐요. 굳이 그런 채소와 양념들을 안 쓰고 남은 채소들을 두루두루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0: 그래요. 반갑습니다.
1: 예, 난 처음인데 무슨 생각나는가 나도 이 비빔밥 좋아하다니까 예. 해 먹는데 내 방식도 말하고 좀 거기 대한 걸 말하게 어쨌든 예, 나는 내 보기에는 참깨기름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그 고추장도 약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저기 이제 몇 가지 던진 생각이 없다.
0: 네, 핵심 양념.
1: 예, 그렇게 고추장도 있고 이 그런 참깨기름도 있고 함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여야 맛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0: 그래, 그게 하나만 선택하면요. 핵심 양념이 간장일까요? 고추장일까요? 아니면 참기름이 될까요?
1: 아, 그런 저 고추장도 있고 간장도 약간 있고
0: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1: 예,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0: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한 가지만.
1: 예.
0: 알겠습니다. 아니 선택상 세 개 내어드렸는데 세 개 다 선택하면 선택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고추장을 합시다.
0: 고추장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참여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적에 저희가 먹었던 콩기름 비빔밥이 생각납니다. 이제. 요리가 많지 않았던 그때 시절엔요. 엄마가 콩기름을 볶아놓고 거기에 이제 밥을 쓱쓱쓱쓱 비비고 그 위에다 간장 몇 방울 뚝 떨어뜨리면 맛있는 콩기름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조건이 허락될 땐요. 이제 계란후라이 하나 정도 얻는 것만으로도 그 한 끼 식사는 정말 푸짐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은데 요새 비빔밥은요.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해드실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비빔밥의 맛을 살리는 핵심 양념은 바로 고추장입니다. 네, 비빔밥은요, 각종 채소, 고기, 밥을 한 곳에 모아서 섞어 먹는 음식으로 여러 양념이 조화를 이루지만 음식 본연의 독특한 맛을 결정하는 핵심 양념은 바로 고추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양념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장은 짠맛을 더하고 감칠맛을 보충해주는 조미료지만 단독으로는 비빔밥 특유의 진한 색과 매콤달콤한 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는 새콤한 맛을 더해서 느끼함을 잡는 보조 양념으로서 량이 많으면 음식 맛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저는 식초를 안 넣지만 어떤 집엔 살짝 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기름은요, 고소한 향을 살리고 재료끼리 잘 섞이도록 윤기를 주는 역할로 풍미를 높여주지만 맛의 중심을 잡진 못합니다. 반면 고추장은 고춧가루, 잡쌀가루, 메주 등으로 발효해 만들어져서 매콤함, 달콤함, 짙은 감칠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과 각종 나물, 용리를 비빌 때 고추장이 모든 재료의 맛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로는 시각적으로 식욕을 돋구고 비빔밥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매콤한 맛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참기름, 간장 여러 가지를 함께 넣어도 좋겠습니다만 이들은 모두 고추장을 기본으로 한 보조 양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추장이 없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 비빔밥의 맛과 색감, 특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비빔밥 맛을 살리는 핵심 양념으로 고추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중 비빔밥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1번 시금치, 2번 콩나물, 3번 도마도, 4번 당근. 어느 것일까요? 네, 비빔밥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마도, 당근입니다. 다들 여러분 집에서 비빔밥 해드실 때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금치, 콩나물, 도마도, 당근 네 가지 가운데서 비빔밥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0: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저는 비빔밥 할 때 보통 토마토가 당근 아이였는데
0: 네.
1: 그래서 하나 선택하라면 토마토로.
0: 알겠습니다, 어머님. 전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아, 제가 먹어볼 때는 그 당근이었을 때라.
0: 예, 당근 넣고.
2: 예, 그 토마토리였는 것 같았더라.
0: 아니었습니까. 근데 활용에도 맛있는 비빔밥 집이 있죠.
2: 있습니다.
0: 네, 연길도 있는데 이제 연길 오시면 예.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2: 예, 그렇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도마도.
0: 도마도랄까요? 알겠습니다. 예. 도마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도마도를 합시다.
0: 도마도랄까요? 네. 그래요. 네.

네, 비빔밥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마도, 당근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집에 가서 비빔밥 드셔봤을 때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죠? 네, 물론 뭐 각가지 기호에 맞춰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실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드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답이 인쯤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비빔밥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금치, 콩나물, 도마도, 당근. 정답은 바로 도마도가

0: 되겠습니다. 네, 전통 비빔밥은 밥에 여러 가지 나물과 채소를 얹고 양념을 넣어 섞어 먹는 음식으로 각종 채소가 주 재료를 이루고요. 여기에 도마도는 고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도마도가 맛이 좀 강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네, 비빔밥 자체의 맛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음식 맛이 특별히 강한 채소나 나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시금치를 넣을 때는 데쳐서 물기를 짜고 양념한 시금치 나물로 자주 활용하는 대표 재료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과 푸른 색감이 비빔밥에 색채를 더해주고요. 고추장과도 잘 어울립니다. 네, 콩나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나물로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그 특징입니다. 콩나물 국밥 외에도 비빔밥에 넣어서 식감의 변화를 주는 대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제 썰을 살짝 볶거나 데쳐서 올리며 선명한 주황색으로 시각적인 조화를 맞추고 또 은은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비빔밥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 메뉴가 반드시 비빔밥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지금 압박감이 좀 있어요. 자, 밥을 바삭하게 구워서 만든 비빔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물비빔밥, 2번 돌솥 비빔밥, 3번 야채 비빔밥, 4번 소고기 비빔밥. 비빔밥 눈앞에 알른알른합니다. 네, 밥을 바삭하게 구워서 만든 비빔밥의 이름이 있습니다. 물비빔밥, 돌솥비빔밥, 야채비빔밥, 소고기비빔밥입니다. 네, 한여름에도 이제 밥을 바삭하게 구워서 만든 비빔밥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아기라도 가마치가 붙은 그 돌솥 비빔밥이 맛있다.
0: 가마치 누룽지.
1: 예.
0: 알겠습니다. 예. 예. 허봉천 씨 취향입니다. 그래요.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돌솥 비빔밥입니다.
0: 돌솥 비빔밥을 할까요? 네. 그래요. 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3: 돌솥 비빔밥.
0: 돌솥 비빔밥. 그래요. 네. 네. 근데요, 그냥 일반 비빔밥이랑 돌솥 비빔밥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비빔밥은 계란 후라이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돌솥 비빔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제가 늦었는데요. 아침에 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금방 들어왔습니다.
0: 고추 다 말렸습니까? 고추는요?
4: 저기 뭡니까? 대추 무 매고.
0: 오.
4: 예. 어제도 감자 파고 비 많이 온다니까 생기 돌솥 비빔밥을 하겠습니다.
0: 감자는 그렇게 많이 캐갖고 어디다 저장하는 겁니까?
4: 감자는 이렇게 지금 많이 캐면 포르케 돼서 안 됩니다. 걔 누구를 또 24날에 만나자 했는데 두 사람.
0: 네, 그때까지 보관해야 돼서 어떻게 저장하는데요?
4: 아, 이거는 우리 이렇게 톡 이렇게 사랑칸.
0: 사랑칸.
4: 이 사랑칸 이. 뒤에 지말 큰 사랑칸이 있는데 우와. 그거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구석진 곳에다가
0: 예.
4: 그거 펴놓고 위에다 또 덮어놓고 이러면
0: 네. 역시 그 시골에 우미, 김치 우미 있습니까?
4: 있습니다. 우미도 인간 좋은 우미 있습니다.
0: 아, 너무 부러운데요. 알겠습니다.
4: 놀러오세요.
0: 네, 놀러갈게요. 참 감사합니다.
4: 예.
0: 네, 그래요.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5: 돌솥 비빔밥을 합니다.
0: 돌솥 비빔밥을 할까요? 그래요.
5: 네.
0: 네. 혹시라도 저희 방송도 시청하고 듣고 계시다가 오늘 점심 메뉴를 비빔밥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딱 정했어요. 오늘 점심은 무조건 비빔밥입니다. 근데 요새는 외지 관광객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줄을 서서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밥을 바삭하게 구워서 만든 비빔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물 비빔밥, 돌솥 비빔밥, 야채 비빔밥, 소고기 비빔밥. 정답은 바로 돌솥 비빔밥입니다. 네, 돌솥 비빔밥은 돌로 만든 솥에 닭과 각종 나물, 고기 양념을 담아서 뜨겁게 달고 조리하는 음식으로 솥바닥에 닿은 밥알이 열로 인해서 바삭하게 눌어붙는 누룽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 비빔밥은 차가운 물이나 육수를 함께 부어서 시원하게 먹는 비빔밥으로 바삭하게 구운 밥과는 무관합니다. 주로 여름에 즐기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야채 비빔밥은요, 고기 대신 각종 채소, 나물 위주로 만든 종류를 말하고요. 조리 방식과는 상관없이 재료 기준으로 구분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비빔밥입니다. 양념 소고기를 얹은 비빔밥으로 역시 포함되는 재료로도 불리한 명칭입니다. 네, 덜솥은요, 열 전달이 천천히 또 골고루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한 불로 달군 덜솥 안에서 밥이 익을 때 솥바닥의 밥은 수분이 날아가서 바삭하게 구워져 누룽지가 형성됩니다. 밥에 올린 재료들을 따뜻하게 우지되고요. 다 먹은 뒤 솥에 물을 부어서 숭늉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덜솥 비빔밥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덜솥 비빔밥 지역과는 다른 비빔밥들은 보통 그릇에 담아 제공하기 때문에 바삭하게 구워진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네, 계속해 오늘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나물이 아닌 것. 네, 비빔밥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나물이 아닌 것을 찾아주십시오. 1번 애호박나물, 2번 버섯나물, 3번 김치나물, 4번 시금치나물입니다. 이 문제가 이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왜 도마도가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호박나물, 버섯나물, 김치나물, 시금치나물 가운데서 네, 비빔밥에 들어가지 않는 나물이 있습니다.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애호박나물도 합시다.
0: 애호박나물로 할까요? 네.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애호박나물이 안 들어갈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허벅입니다.
0: 허벅. 알겠습니다.
2: 예, 안녕.
0: 그래요.

0: 네, 호박나물이 있고요. 버섯나물이 있고요. 김치나물이 있고요. 시금치나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빔밥 나물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맛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왜 도마도는 안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그 애호박을 해봅시다.
0: 왜 애호박이 될까요?
1: 잘 모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참여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애호박, 버섯, 김치, 시금치 가운데서 아까 얘기 드렸던 도마도랑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나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도마도가 들어가면 시큼달큼한 맛이 더해져가지고요. 비빔밥 맛 자체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마도는 안 들어갑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아, 모두 선택한 애호박을 합시다.
0: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답 될 수 있을까요?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3: 애호박으로 따라갑니다.
0: 예. 아니, 다들 뭐 비빔밥 안 드셔보셨습니까? 자, 이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 맞춘 분들 없으십니다. 네, 전통 비빔밥은요, 여러 가지 제철 나물을 색색으로 얹어 만드는 음식으로 데치거나 볶아서 간장, 참기름 등으로 양념한 무침류 나물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애호박 나물은 애호박을 채소로 볶아 만든 나물로 담백하고요,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고 비빔밥에

0: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버섯나물 보겠습니다. 버섯나물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양념에 볶아 사용하고요.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을 더해주는 대표 재료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나물은 데쳐서 물기를 짜고 양념한 뒤 올리는 대표적인 푸른색 나물로 비빔밥의 오색 배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입니다. 네, 김치는 배추나 무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마늘 등으로 넣어 숙성시킨 발효 음식인데요. 김치 자체가 매우 강한 짠맛과 시큼한 발효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빔밥에 김치를 기본 나물로 넣게 된다면 다른 나물들의 담백한 맛을 덮어버려서 전통 비빔밥 본연의 균형 잡힌 맛을 잃게 됩니다. 물론 뭐 집에선 개인의 기호에 따라 김치를 곁들여 먹거나 별도로 섞어 먹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비빔밥 표준 구성에 들어가는 대표나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빔밥에 담긴 생활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1번 화려한 재료만 사용하기, 2번 음식을 량비하지 않기, 3번 매운 양념 많이 넣기, 4번 차갑게 식혀 먹기, 어느 것일까요? 네, 비빔밥에 담긴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화려한 재료만 사용하길까요? 음식을 량비하지 않길까요? 매운 양념 많이 넣길까요? 아니면 차갑게 식혀 먹길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의 그 멋있는 비빔밥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젊으셨을 때 드시던 그 비빔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제 입장에는 음식을 낭비하기를 해서 보통 비빔밥을 한다.
0: 알겠습니다, 어머님. 자매 감사합니다.
1: 예, 예, 선생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어머님도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0: 비빔밥의 생활지혜입니다. 화려한 재료만 사용하기, 음식을 낭비하지 않기, 매운 양념 많이 넣기, 차갑게 식혀 먹기, 어느 것이 될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음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0: 음식 낭비하지 않기. 알겠습니다.
1: 주말 예. 잘 보내세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1: 네. 네.
0: 왜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어머님들 대부분일까요? 우리 아버님들 집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자, 김 여사님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정답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고, 제가 두 문제를 못 맞췄는데, 저는 이 영어 문제를 이렇게 적었으니, 이렇게 또 다시 보고 이랬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못 적었습니다.
0: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2: 그래도, 저기, 한편으로 자꾸 몇인가 물어봤는데, 아직은 약없이 얼매요 하니까 시가 있는가 했단 말입니다.
0: 혼란 까먹었죠.
2: 아니, 남편분이, 밭에 안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0: 아, 그러셨군요.
2: 예, 오이 뜯고 토마토 뜯고 가시 뜯고. 아유. 얼마나 그저 예,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0: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일을 예. 더 많이 하라고 일부러 늦게 부르셨나 봅니다. 일이 산더미인데. 그렇죠.
2: 예.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빨리 들어오라는 거 제가 요 저는 원래 만두기 할 때 그 습관이 있어서 예. 이렇게 안 따먹고도 끝이 없이 합니다.
0: 끝이 없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너무 고맙게 오늘 잘 보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0: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말 전화 받는 이보라입니다.
0: 네, 그래요.
3: 예, 그걸 그, 제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게 몇 번입니까?
0: 2번입니다. 음식 아, 낭비하지 2번, 않기.
3: 예, 예. 그 2번 합시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참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의 우리 다섯 문제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뭐, 참여하는 것도 좋겠고, 서로서로 안부를 전하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서로서로의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빔밥의 생활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 낭비하지 않기가 되겠습니다. 네, 음식 왜 낭비하지 않을까요? 옛날 가정에서는요, 소량씩 남은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버리지 않고 밥에 올려서 함께 비벼 먹었습니다. 따로 먹기엔 양이 적은 채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맛있게 즐기면서 식재료들을 알뜰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네, 서로 다른 맛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또 음식 낭비를 막는 실용적인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빔밥을 그냥 밥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치고 다는데 하지만 이 한 그릇의 밥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숨쉬고 역사가 녹아 있으며 앞으로 나갈 우리의 음식 문화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빔밥에 관한 다양한 퀴즈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비빔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점심 메뉴로서 비빔밥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자, 행복한 주말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명서방은 우대활동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참남성 구박액 한 가게 가격은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0: 보약 등성은 식전에, 병약은 식후에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참남성 구박액은 하루 3번 드시는데 3번 모두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10각을 싸면 8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심장과 뇌혈관에 빠른 속도로서 쓰쉐해주는, 그러니까 혈액을, 혈관을 따라서 모든 영양성분이 제때 전달되고 로펌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완성하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 세 번 드시는 차원에서 지금 그 10각의 야드각이겠다면 그게 또 눈에 붙이는 과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드셔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도 효과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자체는 어떤 분들이든지 선택하시게 되면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병변을 막아주는 데는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후마이 꾸토해집니다. 기본을 쳐세우는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에 속하는가 하며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드리게 되면 절반 값으로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눈에 붙이는 과약까지 또 10각이 따라갑니다.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국한적인 시간 내에서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네. 문병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네,
1: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참남성 이하고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예.
2: 전 주약에 이 음식 좀 먹기만 하면 인천 폐가 붓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이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혈압은 그리 높지 않은데,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0: 예.
2: 의외에도 무슨 이 요추관판 탈출이나 자골신경통도 있고, 어쨌든 예, 밤섭에 자꾸 나이 드니까 그런지 여러 가지 질환이 많습니다.
0: 그렇죠. 콩팥에 예. 소화계통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렇죠. 예. 그게 노인성 질병의 근본입니다. 예.
2: 선생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하고 택해서 먼저 장마에 싸서 먹어보자고 해서, 그래. 먼저 적게 싸서 지금 복용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다.
0: 예, 예.
2: 그리고 이 지금 소화계통에 많이 나사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밤섭에 아직 좀 차순 조금 줄긴 줄지만은 그렇게 확실하게 알리진 않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 좀 먹자마자 어찌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 두고서 계속 먹으려고 오늘 좀 이거 좀 배달받다고.
0: 그렇죠. 효과가 시작된다는 것은 확실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기초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거 백내장에서 눈이 깔깔하고 자주 피해지고 바람마저 눈물도 세게 나고 특히 눈에 가려봐서 자꾸 보면 묵치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예, 방수통에 맹세방 좀 복용하고 있는데 아, 효과가 좀 빨리 나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3: 예, 눈에 깔깔하고 피지는 게 조금 이렇고 가렵던 증상 이렇으면 눈이 맑아진 게 알겠습니다. 지금.
0: 예, 그렇죠. 예.
3: 난 이게 효과 있을 때 이거 좀 오늘도 헛도에 참고에 배달을 받겠습니다.
0: 명서방 이번에 우대할도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치료에서는 인정을 받는 우선 21가지 중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눈병의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참남성 구복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0: 이야기 영 효과 빠릅니다.
1: 아, 그렇죠.
0: 이게 구복액이 돼 그러는지 영 이게 인차 효과입니다. 나는 이게 위축성 효험이 있습니다.
1: 예.
0: 제가 또 이게 담낭도 나쁘고 담낭 피허화답니다.
1: 예.
0: 아, 항상 밥을 약간 해야 좀 맛이 없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밥이 영 맛있고 먹기 쉽고 이렇습니다. 결국에 이야기에 아, 어디 그러는지 어선 나 먹어 그러는지 자꾸 아랫다리 맥이 없단 말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랬는데 이하고 먹은 다음에 이 다리에 맥이고 무릎이 헷갖고 영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가 그럴 수밖에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바로 따부 왼치 원기를 크게 도와주는 역할하고 후마의 꿈을 했잖아요. 많이 모든 능력이 떨어지던 건 그거 빨리 올리쳐주는 맥이 원래는 미세하게 뛰던 게 팍팍팍팍 뛰게 돼 있을 겁니다. 예.
0: 그리고 예, 이야기 신기하게 예, 나는 어쩌는지 이 심장 맥박 혈압은 예, 날마다 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그냥 58, 59, 60이 될 때
1: 예.
0: 60이 될 때 조금 없단 말입니다.
1: 예.
0: 불경사이겠다 했는데 이 참낭송 구복액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63일대다.
1: 아, 그렇습니다. 아, 바로 그게 후말 포터라는 겁니다. 예.
0: 예, 예. 제가 이게 원기를 돌아줬다는 거
1: 그렇죠.
0: 알아냈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예, 이야기 또 코파도 잘 돕아준다.
1: 그렇죠.
0: 처음에 그거 한날 밤에 한 몇 번씩 봤댔는데 지금 많이 볼 때는 두 번이고 원래 그때는 예, 9시 전에 소변 보면은 이렇게 물을 먹으면은 또 두 번 보고 물을 먹지 않듯이 후에 물을 아이 먹으면 한 번만 본다.
1: 예,
0: 그러니까 잠을 잘 잘까 예. 몸이 헷갖고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우리 언니는 또 예, 이명 서방 쓴다.
1: 예.
0: 백내사에 대해서 예, 눈이 영 나쁜다. 그래서 예, 텔레비도 바로 못 보던 게 우선은 이거 다섯 달 썼습니다. 명서방.
1: 근데
0: 예. 우선에 텔레비도 제대로 보고 용조한다. 그래서 이거에 나는 이거에 참낭송 구복액에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안에 조금 썼단 말입니다.
1: 예.
0: 오늘이 배달받고 우리 언니는 이 명서방 오늘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0: 예
1: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참낭송에 대해서 좀 문의합시다.
1: 예, 말씀해 보세요.
3: 예, 나는 이난동인가 병원이나 어느 의사들이랑 종약방에서 가도 다 이난병이라 한다.
1: 예, 그러니까 잘 치료되지 않는 난치병에 속한다. 예. 그 말이죠. 이난착병에 예. 속한다 말이죠. 예, 예.
3: 그 이야기 되겠는지
1: 바로 잘 모르셨습니다. 이난자병이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약을 써서 잘 알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일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원기 부족입니다. 그리고 간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소화 공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종합
3: 소화는 잘 된다.
1: 예?
3: 소화는 영 잘 되는데
1: 소화는 잘 되는데 예.
3: 예, 밥은 영 잘 먹습니다. 그런데 살이 안 찐다.
1: 예, 예.
3: 아, 살 근데 영만 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잘 먹는데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예. 말합니다. 원기
3: 땀이
1: 부족입니다.
3: 땀이 영색이 난다.
1: 예?
3: 땀이 영색이 난다.
1: 그러니까 많이 네. 허탈하다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제품 네.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잠은 어떻습니까? 잠이 오는 거는?
3: 잠도 첫감에는 잘 자다가 한 두 시간이나 자고는 그 다음에 깨나면은
1: 못 자죠.
3: 밥은 자주 말았고.
1: 예.
3: 그리고 미넨 못 잔다.
1: 예.
3: 날씨한다.
1: 이게 원질한 성분이 들어가서 안선 주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초저녁에 두 시간만 자고 그랬다면 못 잔다면 그게 상당한 불면증이고 건강에 큰 이상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 드시게 되면 기억이 잘 되고 그 외에도 예, 지금 정하면 쉽게 외계에서 좀 어쩌면 그게 돼서 민감해지는 이런 체질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은
3: 어제도 있고 젠자연도 있고 뭐 어깨 박수 대둘레 다 아픕니다.
1: 이래서 수간 제위 해소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가 지금 홍삼, 울금 그리고 여기에 샹프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담남성이라는 호흡계통은 어떻습니까?
3: 호흡계통은 괜찮은데

0: 근육이 형식이 아픈다.
1: 어, 그래요. 근육통이 생기네요. 그러면
0: 아까 들고 날마다 아픈 게 하루 내 아픈다.
1: 여기 환기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부치구벼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런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제 생각한 데는 기본으로서 원기 부족이고 그리고 기혈이 많이 제대로 잘 숨통되지만 막혔다 열겠다 이게 분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쭉 열게 되는 건데 잘 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남성 구박약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0: 아, 이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1: 믿어도 됩니다. 이거 한번 시도해 보셔. 예.
0: 이거 며칠 바로 먹는다고?
1: 한각은 보름 듭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하루 세 번. 예.
0: 그건 다 식전에.
1: 예, 식전에 한 30분 좌우해서 드시면 됩니다. 보통 11시 반에 밥을 드시겠다. 대략 실내 대략입니다. 준하게 딱뭐 굶는 건 아니고 11시쯤 해서 이거 드시. 아무튼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빨리 되고 낭비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0: 아, 근데 내 공복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같이 먹어 이렇습니까?
1: 아, 이렇습니다. 이 약은 기본으로서 다른 약하고 모차리 생기지 않습니다. 예.
0: 이거 공복에 먹고 또내 먹는 약이 또 공복에 있는 것도 반 시간 있다 먹고
1: 예,
0: 이러니까?
1: 그렇게 하세요. 예, 이건 썩 먼저 드셔도 됩니다. 예.
0: 아,
1: 예, 이거는 썩 먼저 드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0: 알았습니다.
1: 자체에 5017766에 전화해서 배달 받으세요.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습니다. 예.
0: 아, 그 우대정책이라는 건 10가게 싸면은
1: 야드깍주입니다.
0: 먹습니까?
1: 예.
0: 또 며칠 먹습니까?
1: 10가게 되면 151인, 한각은 15세트 되시니까, 10가게당 150, 5달에, 거기 5달이 야득각이니까, 야득달이나 복용합니다.
0: 가볍다.
1: 예, 야득달 차이 될 겁니다.
0: 괜찮구나.
1: 예, 좋습니다.
0: 한강 먼저 싸 먹어보느라고 싸는 건 아무 우리 가게
1: 예,
0: 없을까요?
1: 없습니다. 예.
0: 네,
1: 이
0: 알았습니다.
1: 제품 좋으니까 시도해 보세요.
2: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은 기본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병을 부르게 되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나이가 들면서 기본 그 원기 부족은 나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외계의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한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약하고 소화 흡수해서 내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잠자는 데 문제 있고 기억이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게 되는데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은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하얼빈 중약 제4창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공장은 명문 공사입니다. 해방전에 첼룽 황제가 있을 첼룽 그 4년부터 1739년부터 이런 영덕당 그가 비슷하게 올라선 이런 제약창인데 1991년에 9월 달에 지금 이름으로 돌아왔는데 이 제품 자체는 공예가 선진적이고 분리 추출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간 약재가 우수한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효소 촉매 방법으로 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 소화 흡수할 때게 되면 위에서 위산뿐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쉬어무 쉬어무 하는 그게 쉬어무라고도 하는데 이 바로 그것처럼 그 효소 촉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빨리 흡수가 되고 바로 유효 성분을 완전히 분리 추출했고 100근을 줄여 100근에서 20근을 선택하고 20근에서 2근을 선택해서 고순도 고농도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일단 드시게 되면 좋은 효과는 여러분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푸른 산천과 그 속에 깃든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향긋한 음식 내음. 여행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곳의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을 만나며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정성과 지혜를 함께 맛볼 때 비로소 여행은 완성됩니다. 여행 가이드는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푸른 장백산을 품은 연변의 깊은 맛과 향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분 좋은 맛 여행을 떠나볼까요?

연면 음식은 청성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물 꼽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면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면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면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면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연면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에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미역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조류에 속하는 미역은 조선족의 문화, 특히 생일과 해산 후 요리와 깊은 관련 있는 식재료입니다. 미역의 잎은 넓고 평평하며 날개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기둥 모양의 자루로 되어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빛깔은 검은 갈색 또는 누른 갈색이며 길이는 1, 2m 혹은 6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미역은 중국어로 군대채라고 하며 치마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역은 다양한 영양성분과 건강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역은 저칼로리, 고영양식품으로 특히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슘, 철분, 아연, 요오드 등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함량은 우유의 약 10배, 철분 함량은 시금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B1, B2, C, 엽산 등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역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에이코사 펜타엔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 뇌의 기능 향상,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급송이나 방사성 물질 등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을 지닌 미역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미역국은 가장 대표적인 연변 특색 음식입니다. 조선족 산모들은 해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데 이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산모가 미역을 먹으면 어혈을 제거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에 한 젊은 어부의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배가 몹시 아팠고 젖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자 어부는 매우 근심에 쌓였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고래가 바닷가에서 새끼 고래를 낳자마자 곧바로 얕은 물가로 헤엄쳐 가서 미역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붉은 빛깔의 오줌이 고래의 꼬리 쪽에서 배출됐고 새끼 고래도 어미 고래로부터 젖을 듬뿍 빨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부는

미역이 오줌을 내고 젖을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부는 미역을 한 배 가득 채취해서 미역 말랭이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어부의 아내는 정말로 다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해산한 후 어부는 기쁘게 미역을 한 솥 가득 끓여 먹였습니다. 뜻밖에도 산모가 이 미역을 먹자 과연 어혈이 배출됐고 배도 아프지 않았으며 젖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도 매우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고 이후로 산모가 미역을 먹는 풍습은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역국을 만들 때는 먼저 마른 미역을 찬물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충분히 불립니다. 불린 미역은 물기를 살짝 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쇠고기를 넣어 중불에서 겉면이 하얘질 때까지 볶다가 미역을 넣고 2, 3분간 더 볶아줍니다. 이때 미역이 참기름을 흡수하며 약간 투명해지면 물이나 멸치 육수를 부어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과 국간장을 넣고 중불로 줄인 뒤 15에서 20분간 뚜껑을 열고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구수하고 시원한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연변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인 불로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로초는 학명이 초종용인 식물입니다. 주로 장백산 지역의 특정 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희귀한 약용 식물입니다. 불로초는 중국 장백산 지역이 주요 분포지입니다. 연변의 도산품 목록이나 관광기념품 추천에서 인삼, 로경과 함께 불로초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는 불로초가 연변을 대표하는 중요한 특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불로초는 장생불사의 상징이자 신비로운 영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가 장백산의 실제 약용 식물과 만나면서 불로초는 단순한 약초를 넘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연변 특유의 상징적인 특산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노래 한 곡 듣고 불로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 블루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장백산 기슭에 한적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진사 가문이 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는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대대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화로를 지켜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집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손에 불씨를 들고 눈빛에 깊은 뜻을 담아 불을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들은 밤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변함없이 화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이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며느리는 화로가 하룻밤 사이에 오줌이 뿌려져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다시 불을 붙였으나 그 후로도 화로는 자주 변고를 당했고 항상 깊은 밤중에 은밀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의심을 품고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으며 이 진상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고요한 밤 그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비로운 붉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창틈 사이로 몰래 들어와 곧장 화로로 걸어가 그 장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자 붉은 그림자는 다시 조용히 달빛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의문으로 가득 찬 며느리와 여전히 차갑게 식은 화로만 남았습니다. 아하, 바로 너라는 녀석이었구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며느리는 교묘하게 실타래 덫을 설치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붉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며느리는 실타래가 그림자의 바지 가랑이에 단단히 감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뒤쫓아 밤새도록 추적한 끝에 실타래는 마침내 그녀를 장백산 소천지 기슭 가파른 바위 틈새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한 모양의 큰 나무 하나가 우뚝 서 있었고 실타래는 그 나무 뿌리에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파내자 보라색 이삭을 머리에 쓴 기이한 모양의 초종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기이한 약초를 가지고 돌아가려 했으나 불행히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여자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이진사의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 묻자 며느리는 이 기이한 만남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매일 밤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오줌으로 화로를 꺼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자, 한번 잘 살펴보자. 자세히 감증한 결과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것이 초종용이라는 희귀한 약초임을 알아냈습니다. 마침 이때 이진사의 딸이 중병에 걸려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가족들은 이 약초로 치료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약초를 정성스럽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사흘 밤낮을 깊이 잠든 후 놀랍게도 깨어났고 그동안 앓던 고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치며 새 생명을 얻은 듯 활기챘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약초의 신비한 효능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그 가파른 바위를 불로암이라 부르게 되었고 장백산 기슭에서 나는 초종용은 그로 인해 불로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신비로운 영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미역국과 연변의 특산인 불로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에 깃든 산모의 회복과 어머니의 사랑, 한 포기 약초에 담긴 장생의 염원과 전설의 신비, 우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숨결과 지혜를 함께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변의 밥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대자연과 인간이 함께 써내려가는 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음식을 통해 계절을 느끼고 정성을 나누고 오랜 전통을 이어갑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최민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아래 아름다운 우리네 고장 연변을 노래한 가요.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기 되죠. 그럼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신고 본신은 모든 약재마다 몽땅 건드리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천약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매 약재마다 다 몇 그램씩 들어가죠. 근데 꼬방이란 건 틀립니다. 그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달아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다를수록 약의 유효 성분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오래 다리면 그 약량이가 적게 되면 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량을 많이 거둬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릴 들어가고 모든 약재는 다 농축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과기는 8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한 1년 잡술 수 있습니다. 15과기는 15과기 더 드리는데 15과기부터는 우대 활동에 더 드리는 이외에 또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우리 침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로도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서 우리 로엠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또 엄청 좋죠. 네,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집문 앞에서 딱 타면 됩니다. 차를 예, 이래서 10과산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특급 응답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1,680원짜리 한 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 응답분은 한 과기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다가서리 오히려 다른 병으로 넘어갔다.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예, 이런 분들 다 제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와도 좋고 직접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경 우리 이 강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진단이 틀리지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효과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예, 심장질환 요새도 제가 이 시가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 자꾸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0: 아니, 보통 병원에 가서 진단처럼 해서 나타날 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알아드릴 것은, 우리 그 진구야오리에 무엇었는가? 신통처배, 배통처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라는 건 뭔가 터우한다고 뜻입니다. 막 꿰뚫고 들어간다 이 뜻이죠. 심장이 아픈 것이가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반면에 뒷잔든 것이 막 이렇게 아파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뒷잔등이 아파나면서 또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그 자글로 아파난다 이런 게죠. 그러면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장지한이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이가 몽땅 한 기틀어 찼다 그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기란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한기 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기라는 거는 무슨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면 우리 여름철에는 물이 잘 흐르죠. 겨울철 돼보세요. 물이 흐릅니까? 몽땅 얼음 돼버리죠. 정지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오장이 몽땅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심장 그짝에 문제 생기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 이외에 자꾸 거기면서 벌레게 생기는 것처럼 아파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습기, 몸에 습기가 많다 할 때 잠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랑무리가 겨울철이면 얼어든다. 그러면 습기가 많다 할 때는 이 한기를 인해 가지고서 그 습을 얼고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거라는 게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그짝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이렇게 간 상처죠. 가슴 앞에 막이 하나 있고 중거라는 게 前중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중 중간에 있다. 그 다음에 뒷잔등 그 척추 그쪽에서 또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허우중거. 여김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이 막이 습기가 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때 우리 딱 심장만 치료했을 때 없습니다. 이 오장의 한기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습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한기가 들어왔다 해도 이 습이 없기 때문에 뭐 얼굴 깨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속 그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한기를 몰아낸다. 이게 영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 풍습방하고 이 근신고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풍습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가 따뜻한 이런 곳에서 자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영 중요하죠.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심장질환이. 중이는 간단하게 뭐 관심병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기본상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뭐 관심병도 좋고 신조통도 좋고 뭐 방찬 조보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원인을 아예 말했습니다. 예, 관심병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관상동맥이 경화가 와서 그런가? 그럼 관상동맥 경화라는 게 어째서 생겼는가? 예,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바오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겉에 막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중피, 피란 게 뭔가? 뚱뚱한 게 뭐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래가지고 신쉔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쉔통이라는 뭔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인인가? 기실은 담습, 가래하고 습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심장의 양기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심장의 혈이란 건 심장의 양기가 충족해야 사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뚝 막아놓게 되면 사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발다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손발이라면 차가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서 어쩌는가? 이 김에 관한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서 그 김에 낀 그 담습 이것을 빨리 청결해 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0: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1: 네.
0: 저는 예, 20년 전에 당뇨 환자로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이 도수도 그냥 이래 맞았고 하루에 몇 번씩 서너 번씩 맞는데 혈당이 예, 공대 아이 돼가지고
1: 네.
0: 악동증은 점점 이래 더 심해졌습니다.
1: 네.
0: 예, 관심 관심병하고 고혈압이 다 이래 예, 다리가 붓기고 시력도 점점 이래 못해지면서 예,
1: 네.
0: 변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저기 혈압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은 예, 걷기조차 힘들고 그마 이래 하늘이 정말 빙빙 도는 것 같고
1: 네.
0: 손톱이 되고 예. 예,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1: 네.
0: 한번 갈아봐서 한번 손을 댄 다음에, 예, 온몸 요도증, 그래서 살이 막 떨어질 정도까지 계속 이래 굽고, 예.
1: 네.
0: 그런 현상이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네. 약도 먹고,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뭐 또 세 번 주사를 맞으면 또 이렇다 해서, 예.
1: 네.
0: 주사도 맞아봤댔습니다.
1: 네.
0: 근데 우선 그때 당시 뿌이고에 한 열흘이 또 지나면은 그냥 또 그 도레밀로 계속 이래 몸이 가랍고에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1: 네.
0: 예. 그걸로 인하면서 이래 척추뼈가 막 저기 끊어지고 병원에 정말 열령 불러서 병원에 여러 번 간 적도 있고 그랬댔습니다.
1: 네.
0: 예. 그러던 탐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이래 건신고에 이거 구슬이 거기다가 또 침구까지 결합해서 한다 하니까네.
1: 네.
0: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예, 내 몸에서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어지러운 중도 안 나고 다리 붓겼어 그래서 예. 좀 막 그 붓긴 거기가 이렇게 꾹 누르면 좀 막 구멍이 팍팍 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붓게 됐습니다.
1: 네.
0: 근데 그 후에 이래 약을 먹고 나니까니 정말 그런 현상도 다 없어지고 예.
1: 네.
0: 내기 났습니다. 예. 이래 그 저기 에 그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골밀도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골밀도 많이 좋아지고.
0: 예, 예, 예. 그리고, 변비도 해결돼서, 예, 하루에 딱딱 막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변을 보고.
1: 아, 변비 해결됩니다. 예.
0: 예, 예, 변비 해결이 되니까, 네, 얼마나, 매일마다 또, 네, 변비를 보니까, 네, 속이 항상 편안하고, 정말, 예, 그랬습니다. 그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래던 것도 편안해지고 예.
1: 네.
0: 아 식은땀이 잘 흐르던 것도 예 해결되고
1: 네.
0: 피부도 그렇게 말라들 돌던 것도 예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예 없어지고
1: 네.
0: 예 아주 예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1: 네.
0: 이 예, 정말 앵겔아 예, 약도 정말 맨발로 선택해서 먹으니까니 내가 얼마나 좋은도
1: 예.
0: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1: 예. 예.
0: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큰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1: 예.
0: 계속 참석해서 약을 계속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1: 예, 예. 열광 이상부터 예? 우리 사는 예. 분들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0: 예.
1: 특급 응답분 1680원짜리 요것도 한 과학을 더 드립니다. 예. 예.
0: 예.
1: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예.
1: 예.
0: 예.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권신고하고 혈배강, 풍습강, 치과제 다 쓴 환자입니다.
1: 네.
3: 몸이 이게 많이 좋아져서 청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아, 예.
3: 네, 이 시가지 약을 쓰기 전에는 허리, 다리, 당나귀 다 아프고 입이 쓰고 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 허리하고 이 당나무는 어쩌나 이런 나사도 쓴다. 그리고 이 림파 갑상, 림파도 있고 갑상선이 인후염이 다 있었습니다.
1: 네.
3: 이렇게 목에 병이 많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위도 나쁘니까나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변비는 어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그렇지. 예.
3: 이 약 순간부터는 목이 아예 아프니까 난 매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3: 목 안에 양쪽이 림파 불어난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예.
3: 인후염이 있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매운 음식도 다 먹어도 목이 아예 아픈다.
1: 예.
3: 뭐가 이것은 아니 벌거벌던 게 다 물었습니다.
1: 네, 기승 인후염이라면 다 폐가 관계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우리 여기 정우탕 그 처방은 폐곰파체 처방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소변 무기 바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추워하거나 만성 신염이라면 그다음에 얼굴을 안 붓기거나 인후염이라면 있거나 예, 목난질한 불어나거나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
3: 처음에 잤던 것도 어떤 의미네 이렇습니다. 하룻밤에 한 번만 본다.
1: 아, 그럼 좋아진 게죠. 예.
3: 예. 온몸이 다 좋아져서 허약하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기증도 올랐습니다.
1: 예.
3: 간염이 있던 것도 간도 좋아지고 얼굴 색이 미용한 사람처럼 피부도 비워져서 청순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 간염이 좋아집니다. 우리 여기 강경화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이라고. 예, 예. 예.
3: 아, 이렇게 효과 좋냐는 처음입니다.
1: 예.
3: 속이 편안하고 음식도 먹어도 여기 흡수도 인참되고 이 약이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우리 이거는 유일하게 거기다 그 설명서에다 썼습니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예, 이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예.
3: 예, 선생님이 정말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1: 예.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심바오옌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일단 우리 그 흉거 헝거모라는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거모 이것을 빨리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해주는 원인이 뭐인가? 기실은 예, 목적은 우리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병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약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이 전화기는.
2: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예.
1: 예, 네. 얘기하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예, 저는 저기 이 건신고를 쓰는 혈배랑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같이 쓰는 환자분이. 예.
4: 예. 병원에서 예, 그 폐신병이라고 그런 진단 받았습니다.
1: 폐신병. 예.
4: 그래서 예, 옛날에는 예, 조금만 움직여도 예, 숨이 차서 헐떡하고 어떤.
1: 네.
4: 앉아있어도 예, 숨이 차서 정말 사람 참지 못하겠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무슨 조밀이 있어도 예, 가슴이 막 뛰지, 심장이 네. 막 너무 뛰지, 어떨지 심장이 진짜 막 구멍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폐신병.
4: 그래지. 예. 그 다음에 아랫다리는 붓긴다는 게, 붓기는 정도가 예, 손가락으로 누르면 쏙쏙 들어간다.
1: 붓깁니다. 예.
4: 예.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가서 예, 그 병원에 가면 그 향을 이내 어디로 떼줍니다.
1: 그렇습니다. 무릎 빼길래.
4: 예, 자꾸 기침하니까 예. 그 기침하면 예, 누르는 가래 같은 게 나오지.
1: 예, 예.
4: 이 술이 항상 새파랗다고서 예, 옆에서 모두 말하더란 말입니다.
1: 네.
4: 거기다가 예, 그 단백뇨, 저거 단백뇨라는 게 심하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4: 그래서 그게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1: 예.
4: 병원에가 검사한 게 한도 커졌다 하니까. 그러길래 항상 오른쪽 자꾸 견하고.
1: 네.
4: 아마 저약을 너무 많이 먹어 그렇지않을까.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위도 쓰리고 어제 똥 싸면 예, 뭐 새까맣게 나간다.
1: 아, 위출혈도 생겼습니다. 그래.
4: 예. 그리고 피도 토했습니다 한번.
1: 예예예.
4: 그러다가 예.

0: 누가 예 소개를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1: 예.
0: 그래 왜 그 혈배강이 혈배강하고 건심고라는 거에
1: 네.
0: 이제 그런 목사 선생님이 내가 그때 찾아 선생님 나 아낍니다 가능하게
1: 이해합니다. 예,
0: 예.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후결핵에서 치료했는데 아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0: 지금 예 피는 어느 이제는 왜 그 뭐 대수 달 됐는데
1: 네.
0: 한 번도 알터했습니다.
1: 예.
0: 여기 예, 똥 싸서 정말 색깔이 되게 돌아왔고요.
1: 아 예.
0: 예, 어, 좋아, 죽겠습니다.
1: 네.
0: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도와줬답니다.
1: 맞습니다. 어른들 환자들은 네. 사적 돌아다니며 치료를 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0: 이런 게 다 내리니까, 예. 그리고 또 가슴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1: 그렇지, 예.
0: 예, 우리 집이 6층입니다. 옛날 집이 돼서 6층인데.
1: 예.
0: 야, 한 번 올라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어야
1: 돼. 그렇죠, 예.
0: 그러면 예, 지금은 예, 별로 시재고 한숨이 올라가대. 예전처럼 그렇게 얻어에 황소수 많이 내십니다. 그
1: 어, 대단한 효과 봤습니다. 예.
0: 예, 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거 예, 건심원의 예, 피를 많이 그, 보충해주고, 혈액은 모든 신경, 그, 세포로 구박해준다든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에, 야, 진짜 예, 그렇게 선생님 저 친구를 달라, 친구 달라주는 선생은 아마 연기, 연배는 있는 것 같답니다.
1: 또 우리 사람 이렇게 복무를 잘 해주는 데 없습니다.
0: 예.
1: 잘로 다 모셔다 드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리고 예, 앉아서 전화 오면 나가서 앉아서 라고
1: 예.
0: 여기 와서 주사 맞고 오나 선생님들 고마워 죽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아이였더라면 난 아마 저 세상에 앉아 있을 텐데.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정말 내 은인입니다.
1: 예.
0: 그 앞으로도 예, 그냥 이 혈배강화 건심골이 우리 아이들은 예, 그냥 먹으란다 나보고
1: 그래 자기네 좀 계속 잡숴야지
0: 예, 죽을 때까지 예.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예.
0: 이번에는
1: 예.
0: 큰 활동한다니까
1: 예.
0: 좀 제일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 또 복무도 예, 예. 잘해주고
0: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오지 않아가지고, 전 안개를 하루 전에 깨고서, 예, 안개라고도 서너 시간도 잘 안 하나 하고, 예, 그렇게 됐지. 난 또, 예, 눈이 계속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게 오나 해서 그런가 안 해서, 예, 그래 보면 또, 예, 아예 단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은, 아예 잠이 이렇다지. 이렇게 난 매일 여름에도 있잖아, 이전에 보면, 그래서 계속 눈물이 고서 예, 예, 흐르고, 예, 이게, 예, 위가, 예, 어릴 때부터 용 아이 좋았단 말인가, 계속. 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나 이래만 모두 어제 막 뉴스룸 갖고 예. 이래가지고 약도 예 이런데 많이 썼습니다 깨고서 예.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약 먹고 이래 지나고 지나면
1: 네.
3: 얼마 아이가 다시 반복이 오고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당뇨 우선은 이렇게 나이고 하니까 당뇨까지 이렇게 왔는데 약 먹어도 예. 이 조절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건심권 먹은 다음부터 그다 또 혈배하고 이제 뭐니까 같이 이제 먹었습니다.
1: 네.
3: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가 위 그렇게 살아 아이 되고 아프고 그다음에 내가서 털이 떨어고 이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지. 그다음에 당뇨가 그렇게 뭐니까 온정되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다음에 지금은 예, 눈도 예, 그리 침침하고 껄껄하고 이러던 게 지금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예, 여름으로 이제 아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예, 걔네 어, 또 선생님들 친구까지 받고 하니까는 이 친구와도 안개라의 뭐 이런 관계 많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이게 네 관계 많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 사람이 욕심 생기면 어, 이래하고 어떻게 봐봐 뭐 그새 또 선생님인데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1: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 또 진단하고 또 침도 맞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예, 그래, 어, 뭐니까, 약은 이미, 저, 뭐니까, 띵했습니다.
1: 아,
3: 예. 예, 그래서 고소히, 저, 뭐니까, 그래서 먹고,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건심고는 일단 여기면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우탕이라는 게 기실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인체의 모든 장기는 다 피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혈 처방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심보옌 여기에 관한 거는 우리 여기에 제일 중요한 약재가 지시라는 약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방이

0: 질 수가 없죠. 걔는 제한테 와서 이래 진단 받게 되면 어째서 온가. 진단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처방은 들어가되 모자라는 그 결과나 증상에 따라서 내 어떤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모자라는 이런 약제는 또 가해 줘야 됩니다. 이래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친구까지 따라갔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서유에서 말한 풍습성 심장병이죠.
1: 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건신공하고 풍습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경우와 걔도 지금 어제 비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0: 네.
2: 예, 머리도 좀 이전에는 쇼 아팠는데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0: 네.
2: 가슴이 황하던 게 가슴도 예,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건신거로 저는 우선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비순환이 피활리 기소화 그런지.
0: 네.
2: 예,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이 황해서 그러던 것도 그런 증상이도 없어지고.
0: 네.
2: 예, 다리 이전에는 다리도 쇼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0: 네.
2: 그러던 끝에, 건신고하고, 빵 먹은 결과 지금, 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걸음도 잘 걸습니다.
0: 네.
2: 예, 걸음도 잘 걸고, 예, 허리도 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그런, 신마진이라 있어가지고,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0: 예.
2: 신마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제 풍습빵하고 건신거를 먹어 그런지,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그 없어집니다, 예.
2: 예, 없어졌습니다.
0: 응.
2: 그리고, 저기, 뭐입니까, 다리가 막 발 손발이 자던 게 손발도 지금 그렇게 나고 예.
0: 네.
2: 비순환이 잘돼 그런지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까 저는 건신고하고 풍습빵 계속 먹겠습니다.
0: 좋죠. 예.
2: 예.
0: 예. 수요될 때면 288-0018번 전화 치세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선율의 연변 가요와 함께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건 어떨까요? 첫 곡으로 김명근 작사 성기화 작곡의 해바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빛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 모두 각자 삶의 햇살을 따라 가보는 건 어떨지요? 노래 해바라기를 구레노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마음 부자가 제일 부자라고 하죠.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며 자주 웃고 마음의 여유를 담아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비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햇님처럼 환하게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리성비 작사, 리경득 작곡의 련꽃의 련정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련꽃의 정결하고 그윽한 사랑이 우아한 선율을 타고 우리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라노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련꽃의 련정.

계속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느껴볼까요? 부흥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하는 기상을 담은가요? 노래하자 새 시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희망찬 멜로디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노래 함께 들어봅니다.

계속하여 꽃을 하나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지는 아가씨의 행복한 모습을 경쾌한 리듬에 담은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를 준비했습니다. 최윤아 가수가 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때론 꽃다발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음표 같기도 하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노래한가요?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우리의 하루가 새롭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어지는 가요로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아침을 환히 밝히는 작은 햇살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향란 가수가 부른 사랑 그리고 행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서도 조장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서도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 수립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류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족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족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족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류고 활자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류고 활자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장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류고 활자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형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류고 활자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침륜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치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체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류고 활자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조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류고 활자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0: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7 플러스 인 진입 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 육성 플러스 민족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 안정 국방 공고 플러스 민족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단결 진보 건설을 기층 7의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0년 중국 중약기업 종합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 체계는 중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 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구경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5동 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건강 플러스 금융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연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본회액을 선두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5동 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단연간 연속 중국 중약 공업 100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5동 연변 야급 주식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 본회액, 혈 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상 가치와 근거 중심 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 조제 과립 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 조제 과립 생산 기지 생산 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 산업 군집 협동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2: 협동발전.
0: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문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복,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해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문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룡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

0: 경우에서 우리 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해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 상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의 변강 아들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에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 체육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실천 담체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신시대의 연변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1: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목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리 통전부와 조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초와 용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구비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교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국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0: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 조의병원에서는 관절 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임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향전진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색 기술 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양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혜택 공익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길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길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1: 조동업 농촌국 조생태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근일 훈촌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

0: 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1: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0: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 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투볼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동충하초 발효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는 그 인삼조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한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위험을 갖다주는 오장육부에 어느 병이 나타났든지 간에 그리고 어느 장기의 원인이 나타났는지 진단이 잘 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한 약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갖다주는 이런 중한 병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가지약으로 한 가지 병보다도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모든 병 생명의 위험을 갖다주는 중한 병이 왔을 때가 되면 진단이 잘 나지 않았을 때 꼭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동충하초를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요 우리 가을에 오게 되면 우리 지금 독감이랑 류양되게 되는데 우리 독감이 류양되게 되는 그 원인 추적한다면 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오장육부를 치료한다는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 장기하고 장기가 서로 도와주고 제약하는 방법 이게 중학에서의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폐에 문제가 있다게 되면 우리 하나는 폐하고 대장이란 것이 배합돼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폐 공능이 잘 되지 않다면 변비랑 생겨나게 되는데 폐의 기로 밀어주는 작용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다면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을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폐하고 대장 오장육부 다 서로 우리 그 화합해야 되는 이런 장기

0: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하고 대장이 화합되게 되고, 그리고 배 문제가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는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배장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비장이란 것이 내가 위가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그 비장이 좋게 되면 진액을 산생해서 배에 올려보내게 되면 폐가 요나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장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장이 제약을 받아야 되는데 중에서 치료 원칙에 한다게 되면 또 반전해서 원래는 심장이 제약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이 오히려 우리 폐의 기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지금 그 예, 폐심병이라 하는 분들 많이는 심장하고 배에서 나타나는 같은 증상, 우리 숨이 차다거나 가쁘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증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심장의 제약을 받아야 되지만은 또 폐기 우리를 밀어준 작용이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배에 나타나거나 또 우리 그 예, 지금 심장에 나타나는 이런 병들이 함께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한가적으로 오상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장기하고 상기가 서로 도와주고 제어하는 방법으로 병행이 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오상육부를 치료하는 약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2: 예, 난도 동충한 철수고 많은 효과 봤습니다. 나는 심장이 나빠서, 야, 심장약을 먹어도 했는데, 이, 효과를 못 봤는데, 예, 이 동충한 철 먹으면 지금 심장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혈압도 정상이 되고, 기관절이 나빠서 계속 가래 딱 붓고 기침하던 게 그것도 좋아졌습니다.
0: 맞지요.
2: 예. 그리고 나는 태행성 관절이 돼서 무릎이 아파서 숱한 치무마가 됐습니다. 그래도 치무마가 그때도 이제 무슨 한참 지나면 또 저리더라며 이거 저리더라며 하더니 무릎은 생각밖에 완전히 좋아집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지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아프고 하던 게 머리도 지금 맑아지고 하니까 약은 좀 있습니다. 활동이나 끝나기 전에 지금 내 아웃각 살려고 전화드립니다.
0: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아프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락하고 맥이 막히기 때문에 침을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2: 예.
0: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균물은 이런 아픈 침을 맞지 않고도 우리 경락하고 맥을 통하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비장위 혈관 이런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막힌 예. 부분을 아픈 침을 맞지 않고 포기하는 약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우리 뭐 그 경락이 막혔다 맥이 막혔다 이런 것이 동충하초 발현균면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우리 활동하는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를 연결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해 동안 이, 아, 아픈 거 아픈데 많게 하지만 중요하게 그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항상 정말 가슴이 불편하고 기침이 마른 기침이 나고 그다음에 온몸은 항상 허열이 나고 이래서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폐는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수술하다 보니까 나 뭐 나이도 많고 뭐 건강한 편도 못 되지 이러니까 수술하면서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만 치료해버리고 손에는 병원약 쓰다 안 되니까 또 중요한 약 쓰다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오는 도탄약을 써서 아이 되면 또 다른 약을 바꿔서 여러 번 썼습니다. 이래서 몇 해 동안 치료하느라 했지만은 결국 치료도 못했습니다. 이래다서리 예전 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선생님들이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가슴이 뭐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뭐 숨이 차거나 그다음에 특히 이전엔 피부도 많이 말랐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동충하초로 쓰니까나 주나 그냥 그저 뭐 그냥 그저 뭐 좋아진 게 아니라 확실히 병이 치료되고 그다음에 이러니까나 영 기분 좋습니다. 특히 동충하초는 그래서 막 고온에서 4,500m 높이에서 발이 험약으로서 산티대의 효과를 보면서

0: 엄마 선생님의 그 설명과 같이 정말 진지한 이야기고 정말 병을 치료한 이야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리고 이 동풍하초는 소화제도 아닌데 동풍하초를 먹은 후에 지금 정말 소화 잘 되고 때 되면 밥도 맛있고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영 밥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 위하고 이탕이가 영 편한다.
1: 맞지요. 예.
0: 네, 이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정말 뭐 숨이 차고 여러 가지로 항상 일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가슴이 편하고 하니까는 마음도 편하고.
1: 그러니까 예, 손님이 네. 배신병이시 않았습니까? 예, 심장하고 폐, 폐는 또 수술까지 하려는데, 그리고 우리 동성아초 발효병은 오전 후불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심장하고 폐 같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서로 도와주고 제거하는 방법을 해주기 때문에, 뭐, 손님 지금 뭐 폐랑 수술하라는데 수술하지 않고 다른데, 다른 장기 도움이라든가, 예, 비장의 도움, 심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폐를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될 텐데 이거 줄이 한가적으로 오장후부 치료는 이런 약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좋아졌죠. 예.
0: 예. 예. 그리고 이 동풍하초를 쓰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치료되겠는가 해가지고 약국 여러 가지 많이 먹다니까 먹으니까 치료도 안 되고 불편한데 지금 이 동풍하초 한 가지 먹으니까 또 하루에 또 아침에 한 번만 먹으니까 먹기도 영 편한다.
1: 그렇죠, 예.
0: 네, 그 저는 좀 이런, 병이 좀 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두 봉지씩 먹는데, 진짜 먹기도 편한다. 예, 그리고 확실히 정말, 다른 약에 비해서 정말 발효한 약으로서, 이전에 약 많이 먹었어도 발효한 약은 먹어 못 봤는데, 이기는 동풍하초는 발효한 약물로서 30대 효과로 보면 정말, 진짜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죠, 예.
0: 그래서, 예, 저는 어떤 나이도 많고, 그동안 약도 많이 여러 가지 써봤는데, 예, 치료 못했지만, 이 동풍하초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이러니까 저는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효과, 요즘에 그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오늘은 저도 동풍하초 9가지 사려고.
1: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약도 많이 드리고, 또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이 그 효과를 더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이런 게 사는 게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맞습니다. 어쨌든 동청하초는 나한테 최고 약이라 생각합니다.
1: 예, 그렇겠죠.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저도 이거 접수해 먹은 지 좀 거의 2년 됐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 이 스파니아 써도 안 되든지 뭐 이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러다가, 먼저 좀 써보자 해서 조금 싸서 써봤습니다. 써본 게, 자승자승 좀 좋아지는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몸이 향 불편했습니다.
1: 맞죠.
3: 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심장도 계속 누누하면서 이래지. 그래서 어쨌든 이 날씨만 찾으면 그걸 못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꼭 발작하고야 됩니다.
1: 어쨌든
3: 그냥 미루 써도 미루 병원에 가서 댄디를 하고 무슨 이렇게 예방한다고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병 쓴 다음부터는 그 증상이 차츰 없어지면서 일 없어진다란 말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떠든 일이 날씨 차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1: 맞지요. 예.
3: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말과같이 옛날에 정말 이거 신성불로 쳐라더니 동충하초만 정말 신성불로 쳐오나 이 얼마나 신기한가요? 이런 높은 고산지에서 생존해서 여름에는 하초되고 겨울에는 벌레가 되는 이런 식물이 정말 희귀한 식물이고
1: 예, 특수한 약이죠. 예, 맞습니다.
3: 이래까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아픈 이거 오상육부를 다 처방하고 양과 우물 조절한다지 어쨌든 이게 정말 신기한 긴데 정말 효과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1: 하여튼
3: 참고해 쌌습니다. 이래서 지금 어서는 다른 약 안 먹어도 정말 약 많이 먹습니다. 내처럼 다 모두 소문 났습니다. 너무 약 많이 싸서 먹으니까. 너무. 그리고 이 약 먹는 것도 정말 한 일입니다. 날라 이거 먹고 조금 꼭 한 하루 약을 그거 순서대로 먹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1: 그랬겠죠.
3: 정말
1: 예.
3: 그래서 하루에 한번 먹으면
1: 맞습니다.
3: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맞습니다.
3: 예, 그래 내 지금 이번 활동이 참가해서 샀다고 지금 그랬다. 그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 감사드립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예.
4: 예, 나도 동차 하차 밟은 먹고 있는데 아, 정말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관절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을 앉고 일어날 때는 내 생각이 이렇게 빼다 빼 그 안에 기름이 없이 딱 맞추기에 숨 싹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1: 아, 그랬겠죠. 예.
4: 아, 정말 아니야, 예, 그 그럴 때 저절 막 소리 나가고 그래서 또 뭐라 침 맞는다 해서 난 침 다 맞아봤는데 아이됩니다. 아, 그 아픈 추위에 한번 맞고 그 다음에 기권했습니다. 낫지도 않는 거 그래서 그래 이거 어쩜 되겠는가 기름 이거 내가 탔으면 기름 딱 발랐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 강의라는 거 들고서 이게 한번 이 특수한 약인데 먹어보자고 먹은 게 아우 정말 이러세요. 어, 난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4: 예.
1: 그니까, 우리 지금 뭐, 통하지 않게 되면, 예, 뭐, 침이랑 맞게 되는데, 그, 우리는 동청하자 바른건을 매일 먹기 때문에, 매일 침을 막는 그런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통이랑 많이 나아집니다. 예.
4: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지요. 예.
4: 뭐 하루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예, 한 번만 먹으면, 일 없지.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서울에 찾아가지고 영고상했는데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글쎄.
1: 맞습니다. 예.
4: 그래서
1: 예,
4: 밤잠 자지 못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행한 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면제를 먹어야 그 먹어야 한 두 시간 그것도 또 한 서너 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서 늦게 먹어야 됐지. 그런 게 그것도 이렇고 지금 잠 얼마나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 이천년대 강이 됐었어. 그래서 예. 이렇게 밥 먹으면 가슴 얼굴 남 이랬어요. 밥 먹기 싫었어요. 깨더라고 그래서 빙빙 끓다 그래서 학습 없이 먹고 이랬는데 아이 동차 하천 먹은 다음에 야 밥이 어쩜 이렇게 잘 댕깁니까 이게 소화제만 났습니다 이야기
1: 맞습니다. 그게 소화를 지켜주는 이 알파 분해매라는 게 있습니다. 게다 위를 치료해 주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약에는 없는 예 이런 그 소화제랑 없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것도 예 같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4: 어, 그 예. 말입니다. 예.
1: 맞죠.
4: 이렇게 예. 밥이 이렇게 잘 당길까 예. 힘이 납니다. 정말
1: 맞죠. 예.
4: 먹는다면 예. 맥이 없는 줄 몰라서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고 예. 잘 자니까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맞죠. 예.
4: 예. 몸 또 그래고 예. 이제 걸음 다리도 무겁고 몸이 영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지금 걸음 걸라 영 잘 되고 몸이 영 샥가바진 감 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4: 야 내게 되겠습니다. 야 이 한 가지 약 먹기도 아침에 한 번만 먹고 이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요. 고루고루 어디나 다 불편하던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지 않을까. 아픈 데 있는 거 같지 않다 정말.
1: 그렇죠. 예. 얼마나
4: 야,
1: 좋습니까.
4: 정말 예. 이야기 얼마나 좋은지 선세 강의를 내듣고 정말 그렇게 했는가 한 게 정말 그렇습니다. 어장육법에 다 내 지금 아들 가서 그랬는데 야, 이 이야기 어장육법 다 변한다는 게 이게 옳기는 옳다야. 내가 그제 그랬습니다. 정말 예. 정말 맞습니다.
1: 맞죠. 예.
4: 예. 선생님 좋냐 그 강의하셔서 나 올여름에 이것저것 불편한 데 없이 영 편하게 지금 잘 지우고 있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예.
4: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5: 예. 예산함가.
2: 네. 예. 맞습니다.
5: 동충하자 먹는 사람인데 정말 동충하자 먹고 좀 온갖 데 먹으면 먹을수록 예. 다 좋아집니다.
1: 맞죠.
5: 그래. 예. 이 삼복지가 너무 그러니까 나는 이 기가에 문영 해마다 영씩 알았다 말한다 그냥 그런 게 지금 이거 먹고 갔다 오면서 그리고 저기 나 이 계절 받고 뺀 돈 하나 특히 그 저기 침 가래하고 그래서 영 힘들었다 말한다 근데 갔다 이랬을까 예.
1: 그렇겠죠.
5: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할 때 좋은 건 더 말할 게 없이 좋고 예. 할 때 좋습니다. 옆에 시키거지 예. 그 이런 이 작가는 우리 나이 먹어도 괜찮겠더라 난 지금 그 그런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 아무래도 이 기회에 좀 아마 약 싸서 옆에 식구들도 같이 먹었으면 해서 그래서 지금 전화 안 된다 나는.
1: 이 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5: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6: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나도 얘 동충하트도 어새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 얘 몸이 병이 영만 했습니다. 영만 해서 얘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아픈 침도 많이 맞았는데 이 병심 맞았습니다. 이거 야 동충하트 먹은 다음에는 얘 침 많이 맞아도 병이 다 나사집니다.
1: 맞죠, 예.
0: 첫째 예수 내 심장이 영 나빠서 심장 아파서 영 호사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행이 불러서 병원에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던 게 이 동충하선 먹고서 심장이 많이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을 살아야 됩니다. 혈압 조절을 아이들에서 하다가 두세 가지 여러 번 먹었는데 그래던 게 아이들에 게 그래서 이 동충하선 먹고 혈압 조절을 잘 돼서 반할씩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제가 항상 모르고도 그냥 대기하지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 어리분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 좋아지셔서 밥 못 먹었습니다. 식물이 자꾸 올라오고 끓이 자주 하면서 그러던 게 이 동충하선 먹고 소리 위 좋아졌다는 데서 밥 잘 먹고 매일 납니다.
1: 맞지요.
0: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 좋을 때 내일 조금 싸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픈데도 감사합니다.
1: 네, 선택 잘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그 가을 계절은 많은 병들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이란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우대 활동하면서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우리 함께 우리 쓰면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우리 효과를 가벼워지곤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그거 우리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예, 지금 우리 가을이 되면 우리 지금 독감이 좀 유행되는 이런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모두가 폐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폐라는 것이 하나는 우리 그 폐의 피부하고 모발을 주도하게 되고 코를 주도하고 코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폐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기하고 호흡기를 주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폐라는 것이 내리누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간에 문제가 나타날 때, 제가 아까 오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혹시 간에 문제가 나타났다게 되면 신장, 우리 간이라는 것은 중에서 말하게 되면 나무라고 말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무가 말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신장이 도움을 받아서 물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는 우리는 말라게 되는 이런 간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간열이 있습니다. 간열이 우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폐라는 것이 내리누르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의 열이 올라가는 걸 내리누르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 간도 신장이 도움이라든가 폐 우리 제약을 받아서 병행에 대해서 간병이 나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만에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다른 약이 없는, 또 우리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간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지금 또 우리 지금 독감이 도는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을 폐를 보양하는데 많이는 좀 그 신심을 갖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폐기가 아래로 내려갈 때가 되면 대자연이 청신한 기를 흡수하게 되는데, 폐의 호흡도 내의 이물을 숙청해가지고 호흡도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 폐기 승강 운동이 실조된다면 호흡이 급척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코가 메고 기침이 나고 각혈병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쪽 480km 가량 되는 지점에 데스밸리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산에 둘러싸인 죽음의 고온지대로 온도가 높고 매우 건조하다고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50mm에 불과해 생물이 잘 살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난 2004년 겨울에 18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고 그 다음 해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계곡의 절경 때문이었습니다. 비로 인해 땅에 묻혀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화려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성장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잠든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적절한 성장 조건을 만나지 못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980년대 전 세계를 풍미했던 록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서 항공기에 수화물을 내리는 일을 하는 평범한 청년 프레디는 가슴 속에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스마일이란 밴드의 공연을 보러 따라다니던 청년은 마침 랜드 그룹의 가수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작곡한 곡을 소개하려 합니다. 밴드는 가수를 구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청년은 멋지게 한 소절 부르고

주요 가수가 됩니다. 첫 무대에서 관객들의 조롱과 마이크가 뜻대로 올라오지 않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가사를 까먹는 허둥대지만 프레디는 이내 가사를 마음대로 불러 분위기를 띄우는 데 성공하고 관객들의 환호를 얻습니다.

1년간의 공연으로 밴드는 나름 지방 공연을 돌 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차가 고장나 버리고 팀원들이 돈 벌 기회를 놓쳤다고 툴툴거리지만 프레디는 음반을 만들어 전국에 팔자는 제안을 합니다. 결국 차를 팔아 제작한 음반에 밴드의 음악은 더욱 살아나고 팀원들은 마음을 합쳐 음반 작업에 돌입합니다. 우연히 프레디와 친구들이 녹음식에서 작업한 것을 본 음반 회사 관계자들은 그들의 잠재성을 보고 계약을 제안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퀸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될 준비가 됩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회사는 미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무명에 가까웠던 퀸이라는 이름은 미국 전역을 돌며 젊은 관객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미국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음반사 사장과 함께 새 음반을 위한 회의 자리에서 프레디는 락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가극을 접목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새로운 시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장은 돈이 적게 드는 장소를 골라 녹음하는 등 투자를 아끼고 팀원들은 황당하지만 이를 받아들입니다. 얼마 후 각자 곡 작업을 마친 팀원들은 앨범의 타이틀곡을 뽑게 됩니다. 음반 시장은 대중의 선호도나 방송국 규정에 맞게 3분 좌우의 곡을 원하지만 팀원들은 6분 이상이 되지만 팀의 색깔에 가장 맞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앨범을 대표로 하는 곡으로 삼을 것을 견제합니다. 사장과 팀원들은 모순에 싸우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앨범 작업은 무산됩니다.

음반사 사장의 반대로 공영방송 등 주요 미디어에 나갈 수 없게 되자 프레디는 지역 방송에 팀원들이 원하던 타이틀곡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틀어줄 것을 요청하고 생소한 길이와 제목을 가진 이 노래는 점차 청중들을 굴복시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음반을 계기로 쏟아지는 수많은 명곡들과 함께 결국 10년 만에 퀸은 록밴드로의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화려한 밴드의 이면과 반대로 프레디의 사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음반회사의 이간질과 멤버들과의 불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모순으로 프레디는 퀸을 해체하고 하루하루 의미를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의 만류하에 프레디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퀸 멤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금 한 몸으로 뭉치게 된 퀸. 그들은 마음을 합쳐 한 번 또 한 번의 정체론 공연을 펼쳐갑니다. 이때 에이즈에 걸렸다는 악몽이 또 한 번 프레디를 덮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무대에 쏟아내 관객들한테 최고를 선사합니다.

퀸은 록 음악계에서 독보적이며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라도 그들의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거짓말일 정도로 퀸은 대중문화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밴드입니다.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만큼 그들을 꼭 닮은 배우들과 함께 명곡들의 탄생 비화와 그 명곡들이 전하는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이사 오늘의 추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상쾌한 입냄새를 위한 치약, 칫솔, 껌 등 구강청결 상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함께 입냄새를 잡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숨은 입보다 코로 쉬어야 한답니다. 침은 유해 세균의 침입을 막거나 입안의 상처를 보호하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쉴 때보다 건조해져 침이 마르게 됩니다. 건조해진 입은 침이 제 역할을 못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됩니다.

때문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며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만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구취 제거에 효과적인 음식으로는 김, 깻잎, 당근이 있습니다. 김에는 피코시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 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치아나 잇몸 등에 붙은 찌꺼기를 없애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당근도 식이섬유를 통한 구취 제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음료수를 마신다면 커피보다 녹차가 좋습니다. 커피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침 분비를 억제해 구강 건조 효과를 일으킵니다. 녹차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탈취 효과를 발휘해 입냄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카테긴 성분도 있어 충치를 일으키는 균을 대응할 수 있답니다.

좋은 양치 습관은 치아 건강에 좋지만 또 안 좋은 습관은 구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치 후에도 본인이 찝찝하다면 입을 잘 헹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잘 헹구지 못한 치약이 입에 남아 계면 활성제가 입안을 건조하게 하는데요. 칫솔을 마친 후 입안을 꼭 깔끔하게 여러 번 헹궈야 합니다. 탄산, 냉면 등 산이 강한 음료나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바로 칫솔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아는 산성에 의해 부식되는데 이때 바로 칫솔을 하면 치아 손상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기에 30분 후에 하면 좋다고 합니다.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면 아주 상쾌한데요. 그러나 제품을 고를 때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강 청결제에 함유된 알코올 성분입니다. 간편하게 입속 세균을 없애고 냄새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입속 수분도 같이 날아나면 입안의 세균 증식이 되려 도와주는 경우가 됩니다. 또 구강청결제 사용 후에도 칫솔질과 마찬가지로 입을 잘 헹궈내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장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를 기다려 절경을 맞이한 죽음의 땅 데스밸리처럼 때를 참고 기다린다면 준비한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울 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모평에 있는 팔각층 집에서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며 붉은 정권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동지가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았다면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쯤 불쌍할 정도로 말라있던 모태똥을 하자진이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을 짜내라고 골몰하였다. 호위병들이 잡아온 새나 산토끼, 물고기와 새우 요리가 단골 상차림이었다. 한 번은 그물을 떠가지고 논에 나가 골뱅이를 잡아다가 고추랑 볶아 상여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한결같이 지지해준 동지가 바로 하자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배척과 타격,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쏟아지었다. 채찍이나 몽둥이에 맞아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모태똥은 마음을 크게 다치었다. 장정에서 지낼 때 만약 하자진이 곁에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은 한없이 쓸쓸한 해질녘과 그 길고 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몰랐다. 모태똥은 들끓에 누운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창 따뜻한 3월이라 이범이 고작은 장강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진달래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과 들에 가득 피어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곡정패였다. 이곳은 산골짜기들이 꽤 평탄하고 넓었다. 드넓은 논 사이로 훤히 뻗은 큰 길이 곧장 곤명으로 뻗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늘어진 부두나무는 산들바람에 흐느적거리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천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었다. 홍구리

0: 한창 행군하고 있을 때 곤룡 쪽에서 비행기 세 대가 날아왔다. 비행기는 쌩하고 곧장 동쪽으로 날아갔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고 빙빙 돌며 정찰을 하지도 않았다. 홍군 전사들은 참 이상도 하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덕거리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잘 몰랐다. 귀양을 지난 뒤로 쫓아오는 적을 뿌리치기 위하여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백리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러니 적들은 홍군이 벌써 곤명 가까이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기병 통신원이 달려왔다.
1: 보고 드립니다. 주석 동지, 앞에서 적 자동차 세 대를 빼앗았습니다.
2: 뭐라고?
0: 들끝을 따라 걸어가던 모태똥은 어리둥절해왔다.
1: 사랑한테 물품을 나르러 가던 자동차인데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주부 주석 동지가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0: 모태똥은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하자진에게 작별을 하고는 말이 올라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회장이 찍힌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홍군 전사들이 보이었다. 자동차 곁에는 군관 모자를 쓴 뚱뚱한 운남 군인이 앉아 있었다. 주울래가 한창 그를 신문하다가 모태똥을 반기며 말했다.
3: 정말 뜻밖의 소화기입니다. 뭐든 다 있습니다. 손이 소세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차도 있고 운남 백약도 있다니깐요. 진짜 굉장한 건 운남성 군용 지도가 한 상자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1: 뭐? 군용 지도도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0: 모태똥이 말에서 내리면서 흥분해서 물었다.
3: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만 골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지도는 색깔까지 묵힌 것입니다.
4: 삼국시기 류비가 사천에 들어오자 장성이 지도를 바치더니 지금은 영훈이 우리에게 지도를 바치는군.
0: 모태똥이 시원스레 웃었다.
3: 그러니 군대는 귀신처럼 빠른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0: 졸래도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앞은 도도한 장강이고 뒤로는 적들이 새까맣게 추격해오는데 그대여 좋은 계책이 있으려나? 운남성 주석 용무는 빈성을 지키고 있다가 당황했다. 얼마 전 귀양에 머물던 장계석과 처지가 비슷해지었다. 선도가 자신의 주력 부대인 여섯 개 료와 두 신병단을 거느리고 귀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용운이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뒤에 벌인 일들이었다. 용운은 항상 귀주를 욕심냈다. 그가 왕가를 밑에 있는 유국제의 뒤를 미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홍군이 귀주로 들어가자 그는 정세를 거듭 분석해 보았다. 만약 홍군이 운남으로 쳐들어와 주왕군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운남 전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귀주에 보내 장계석의 환심을 사고 홍군을 운남 변경 밖에서 막는다면 정정당당하게 귀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장계석에게도 일석이조가 되고 영문에게도 일석이조가 되는 일이니 이런 요책은 세상에 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영문은 너무 놀라 지방 보안부대를 불러 곤명을 지키라 하고는 손도에게 전부를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귀양에 있던 장계석이 이미 설악을 보고 오기위 손도, 조훈은 리온형의 부대를 이끌

0: 들고 홍군을 바싹 뒤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였다. 4월 말에 설악이 끄는 부대는 이미 홍군의 뒤를 따라 운남으로 들어섰다. 용문이 속이 타서 지원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성은 설악에게 밤낮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다그치었다. 공군 정찰기가 홍군이 권명 서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계성은 홍군이 틀림없이 북쪽으로 금사강을 건널 터이니 홍군을 금사강 남쪽에서 소탕하려면 북쪽으로 뒤쫓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홍군 지도부는 권명 서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다.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주덕, 장문천, 박고, 유백성 등이 널찍한 지주집 마당에 모이었다. 리덕도 참석해 오가는 의견을 들었다. 중심 의제는 금사강을 건너는 방법이었다. 조울래가 먼저 발언했다. 금사강 둘레로 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뒤쫓아오는 설악군대는 어떤 형편인지를 쭉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적군은 그 힘이 막강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사강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홍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졸레의 뒤를 이어 모태똥이 일어섰다. 그가 담배를 붙여 물고 말을 꺼내려는데 마을 우귀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 한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를 쳤다. 금방 말세필이 적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적이 석대가 마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서둘피 하십시오.
1: 괜찮을 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그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0: 그러고는 상우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드렁드렁 울리었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누백승이 문어귀에 나가보니 비행기가 쌩 하고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날았다. 조종사의 얼굴도 볼 수가 있을 정도였다. 누백승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2: 안 되겠습니다. 역시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모태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1: 좋습니다. 겨우 말을 못하게 하니 나갑시다.
0: 사람들이 하나 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을 나서자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흙먼지가 쏟아지었다.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연기가 그치자 사람들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키었다. 금방 회의를 하던 방 한 귀퉁이가 흉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방공 참호에 숨었다. 모태똥이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말했다.
1: 정말 위험했습니다. 놈들도 선별전을 하려고 두는군.
0: 주덕도 흙을 털면서 웃었다.
1: 이게 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일찍이 남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0: 모태똥이 말했다.
1: 하지만 왜 나와 다투어 발언한 폭탄은 탓하지 않지요?
0: 사람들이 왁작지클 웃어댔다. 비행기는 한바탕 폭격을 하고 나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빙빙 돌며 가지를 않았다. 모태똥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1: 저놈이 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여기 방공참호에서 계속 갑시다. 에? 호위병 지도를 가져와요. 에? 벌써 가져왔습니다.
0: 누백승이 들고 있던 지도에 묻은 흙을 털고는 땅바닥에 펴놓았다. 참호가 있는 산비탈 날에는 푸르른 논이었다.

비행기가 시끄럽게 굴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늑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참호에 서거니 앉거니 하고는 회의를 이어갔다. 모 대통령이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는 장계석이 지금 홍군을 금사강 남쪽 기슭에서 섬멸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거나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강양 쪽에는 적들이 방을 허술하게 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모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의견을 말했다. 귀청을 짓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논없이 목청을 높이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나중에 주울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일군 나는 무정, 원무를 지나 용가 나루토로 강을 건너되 들수록 적들이 서쪽을 지키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3군 나는 로무영, 마록당을 거쳐 홍문 나루토의 다리를 놓고 요백성 동지가 이끄는 군사위원회 종대는 간부턴의 한계 영과 공병 부대를 데리고 교평 나루토에 가서 다리를 놓으세요. 모든 부대는 반드시 5월 4일 오전까지 정해놓은 나루토에 이르러야 합니다. 빨리 걸어 뒤쫓아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홍군 선두 부대가 적들보다 사흘은 앞서야 합니다.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비행기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니 점심때가 다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로 걸어갔다. 마침 모태똥은 리덕 박고와 나란히 걷게 됐다. 리덕은 몹시 지쳐 보였다. 수염은 깎은 지 며칠 안 되는 듯 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즐겨 피우던 고년도 떨어졌는지 남들처럼 담배를 말아 피웠다. 리덕 동지, 왜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응? 모태똥이 물었다. 그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멍해 보였다. 박고가 통역을 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일군단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이야기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또 어깨를 으쓱거리었다. 이걸 어떻게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 경기라고나 해야죠. 귀주에서 꼬박 두 달을 걸으면서 숱한 전사들이 지치고 대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겁니다. 응? 모태똥은 애써 침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덕은 말이 없었다. 그렇지요. 당신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귀주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 탄이나 되었죠. 게다가 우리는 탄알도 얼마나 없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었지요. 걷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덕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모태똥도 더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덕은 망설이듯 웃었다. 그 결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기슭에서 적들한테 몽땅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심지어 상강을 건널 때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상강은 그런 대로 그냥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었지요.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조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네,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입니다. 네,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 변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찾아오신 학생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정말 또 오랜만에 저는 뵙는 것 같습니다.
1: 자, 저희
0: 오늘 또 어떤 테스트 하실 거예요?
1: 언제 봤었죠, 우리가?
0: 몇 달 전에.
1: 아, 몇 달 전에.
0: 반년 전에 봤었죠.
1: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자, 시간도 참 빨리
0: 길죠. 지나요. 이렇게 긴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아리랑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본조 아리랑을 네.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0: 듣는 말에 따르면.
1: 어, 소문이 예. 거기까지
0: 소문이.
1: 갔구나.
0: 예. 어,
1: 본조 아리랑 우리 지금 1절을 완전히 다 끝내고 그렇죠?
0: 네.
1: 네. 또 2절을 할 차례가 됐는데 아마 뭐 2절은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1절을 너무 잘하셔서.
0: 네.
1: 네. 오늘 뭐 그런 저기 우리 최명옥 선생님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0: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저는 곱게 앉아 있을게요.
1: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또 노래도 좀 해봐야지. 그 전에 뭐 어떤 노래 배우셨던?
0: 아, 전혀 못 배웠어요.
1: 했잖아요.
0: 아니,
1: 노래, 못 배웠어요. 노래를 했잖아요, 그때.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시킬까 봐 지금 겁나가지고.
0: 아무것도 못 해봤다고 지금.
1: 네, 그래요. 항상 뭐 바쁘시다 보니까
0: 네.
1: 또 배우신 지도 오래됐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0: 그래서 뭐. 오늘은 어머님들과 같이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1: 그렇죠.
0: 네, 초보자의 신분으로 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1: 배우고 나면은 또 불러야 돼요. 우리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네.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0: 아, 기대가
1: 네.
0: 됩니다.
1: 네,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제 네. 이따가.
0: 네. 네.
1: 자, 우리 1절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0: 네.

0: 잘하시네요. 들으셨죠?
1: 네, 듣고 있어요.
0: 하시면 돼요.
1: 아,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자, 2절 해봅시다. 2절 한마디씩 따라해보겠습니다.

0: 안 할 때 잔 받침을 해주면서 음을 어떻게 해야죠? 내려야 됩니다. 잔 별도
1: 잔 별도
0: 잔 별도

0: 옛날에는 수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좋은 세월이니까 예, 희망이라고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네, 아리랑 그 고개를 넘으면서 그 숱한 고생을 했잖아요. 그 네. 예전에
1: 그렇죠. 네,
0: 그때는 이제 뭐 수심도 많았어요. 어떤 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세월이 좋아졌잖아요. 네, 먹는 것도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세월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우리네 다시 한번 우리네 우우 우우 자 보십시오. 네 좋아요. 우리네 가슴. 자 다시 한번 시작.

0: 마시
1: 크다
2: 어.
0: 희망이 많다
1: 크다
0: 어, 많다로 고쳐주세요. 예. 희망이 크다라는 말은 없어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0: 자, 가사를 우리가 어떻게 붙이냐 보십시오. 청청 여기까지 세 박을 차지하죠. 청청까지 청청 그 다음 하늘엔 또 한 삼각이고 그 다음 잔별도 만까지 한 삼각이에요. 잔별도 만 그 다음 고가 한 삼각입니다. 고가 네 고 그 다음 우리네가 한 삼각 우리네 그 다음 가슴에 한 삼각 그 다음 희망도 만 그 다음 한 삼각 다가 또 한 삼각 한 삼각이면 몇 박자죠?
1: 세 박자
0: 세 박자입니까? 한 삼각이면 세 박자입니까?
2: 한 삼각이 세 박자
0: 세 박자니까요?

0: 한 삼각이면 세 박자인가요?
1: 맞잖아요.
0: 세 박자 맞죠?
1: 네, 그렇죠. 네. 저도 음악을 모르는데 세 박자는 맞는 것
0: 같아요. 아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 세 박자죠. 세 박, 한 삼각이면 세 박자죠. 삼각이니까. 삼.
1: 근데 그게 기초적인 걸 물어봐갖고 어머님들 지금 다 당황하시죠.
0: 아니, 지금. 예. 좀 재밌게 해보려고.
2: 아, 걸리네, 한다, 지금.
0: 네.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예. 네. 왜냐면, 이 시간이면은 조금
1: 졸리잖아요.
0: 네, 좀 졸리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밥을 금방 먹어가지고 지금 막 졸음이 막 쏟아져거든요. 그래. 네, 청청 하늘에까지 몇 박자죠?
3: 세 박자래.
0: 청청 하늘에까지 세 박자입니까? 그렇지, 여섯 박자지. 맞습니다. 청천 하늘에. 예, 청천 하늘에까지 여섯 박자. 예, 요렇게 아셔야 돼요. 자. 자. 청천 하늘에. 자. 가운데를 자르지 말고 꼭 한 호흡에 해야 됩니다. 한 호흡에 청천 하늘에 그리고 숨을 쉬어야 돼요. 네, 그 전에는 아무리 쉬고 싶어도 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딱 참으세요. 청천 하늘에 시작.

0: 만 별도 만까지 몇 박자입니까?
1: 6박자.
0: 여섯 박자 맞아요. 아, 수학 계산 잘하시네.
2: 독창 가수들이 있는데요.
3: 예, 아, 어, 그래요.
0: 뭐 독창 가수가 뭐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2: 어, 그, 너무 접촉하니까 뭐,
3: 수학도 잘하시고.
0: 아, 그렇구나. 예, 어, 저는 또 무슨 회계 예. 어, 일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너무 수학 계산 잘하시네. 네. 잔별도 만자.
4: 잔별도 많고.
0: 코가 몇 박자?
5: 세 박자.
0: 세 박자. 네, 세 박자입니다. 그러면 잔별도 많고는 몇 박자?
5: 여섯 박자.
0: 어, 잔별도 많고. 네, 여섯 박자. 자, 저도 막 제가 물어보고 헷갈립니다. 그 다음 우리네. 우리네 가슴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해야 됩니다. 자.

0: 희망도 많다 몇 박자?
1: 6박자.
0: 여섯 박자입니까?
2: 아빠, 아빠 박자니까.
0: 희망도 많. 희망도 많다. 아홉 박자입니까 이게? 여섯 박자지.
3: 헷갈리네요. 더욱더.
0: 네. 자, 그러면 청천 하늘에부터 희망도 많다까지 모두 몇 박자인지 한번 부르면서 쉬어보겠습니다. 자, 청천 시작.

0: 뭐도 몇 박자?
1: 뭐도 안 옵니다. 몇 박자야? 15박자 넘지.
0: 다시 한번 시작.

0: 몇 박자 모두?
1: 8박자.
2: 8박자.
0: 24박자죠. 어떻게 8박자?
3: 네네. 아니, 오늘 시간이 음악 시간인지 지금 수학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제가요.
4: 6박자.
0: 아리랑, 우리가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치유를 시켜드리려고.
3: 예.
0: 네, 여러 가지로. 이러면은 수학 계산을 막, 네, 하도록 유도를 하면.
3: 네.
0: 네. 치매 예방이 더 돼. 네. 그렇죠.
4: 네, 네. 3박자, 8번 24박자.
0: 그럼요. 38이 24. 네. 38이 26은 아니죠. 네. 뭘 찾으세요? 계산기를?
1: 아니, 윤필.
0: 아, 저는 또 혹시 지금 막 계산하려고 계산기 찾는 줄 알았어요. 자, 천천 시작.

0: 자,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20분 동안 줄곧 지금 방송 시작된 지가 21분인데 앞에 1분은 뭐 인사말 나누고 20분 동안 줄곧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을 어떤 사람은 지금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해봐야지.
1: 예. 어머님들이랑 같이 따라, 제가 네. 후연 전학생이잖아요. 네네. 전학생이 원래 혼자 하는 법은 없잖아요.
0: 있어요.
1: 누군가 또 반의 학생 끼고 해야 돼요. 아니,
2: 선생님, 마십시오.
1: 항상. 곰을 못 올라가가지고.
0: 아, 곰을? 그럼 제가 낮춰드릴 수 있어요.
1: 이제 제일 오른쪽 편에 앉아 어머님이랑 같이 부를게요.
0: 아, 되지요. 네. 네.
1: 파트너 괜찮겠죠? 네. 네.

0: 근데 조금만 소리를 더 높게 안 될까요?
1: 제가 낮춰놨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구나. 아, 조금만 더 크게 예, 해보세요.
1: 한 번만 할게요.
0: 한 번만 더.
1: 어머님 같이
2: 하는데요.
1: 파트너로 가요.
0: 아니, 어머니.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안 될 것 같아요. 시작.

0: 박수. 네.
1: 아니, 노래 이렇게 하고도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 정도로
2: 하는 거. 잘한다.
0: 항상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1: 어떤 사람들?
0: 아,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서 먹을 걸 다 먹는 사람이죠.
1: 제가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0: 아, 저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면서 가질 거 다 가지고.
1: 지금 네. 음을 못 올라가잖아요.
0: 아, 근데 보면. 그 아,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다 하시면서 네.
1: 네. 네.
0: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꼭 그럴 것 같아요.
1: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네.
0: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면서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지.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다 해봅시다.
1: 우와.
0: 네, 잘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수.
0: 네. 박수. 반장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3: 오늘 배운 거
0: 네, 그렇지. 오늘 배운 거.
3: 그 함에?
0: 네.
3: 이름 썼고.
0: 오늘 배운 것만.
3: 예.
0: 오늘 배운 것만.

0: 잘하셨어요. 무슨 저렇게
1: 잘할까요? 아래 사람
0: 부담이 되시죠?
2: 엄청 부담스럽죠.
3: 목소리 좋아.
1: 손이 막 떨리네.
2: 손이 떨리시대요.

0: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이제 막 급해가지고 조금 빨리 예. 빨리 속도를 예. 빨리 셨는데 뒤에는 너무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그렇죠? 너무 고우세요. 네.
0: 자, 그다음 분.

0: 다시 한번 다시 음이 안 맞죠? 음이 청 시작
1: 청
0: 높아요?
1: 예.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네 가슴에 네. 네. 심리도를 할 뻔했네. 그렇죠.
1: 어구 해야 된다.

0: 아이고 잘하시네. 오. 너무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저 계속해서 수학 잘하시는 분이에요.
2: 네. 커플 오신다 두기 또.
1: 아 그러시구나.
0: 아, 그러네. 오늘 색상이 우리가 커플이네.
1: 누가 사주셨어요? 아,
0: 네.
1: 누가 산 거예요?
0: 모르지 뭐. 누가 사주는지.
2: 내가 같은 똑같은.
0: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같은 색이 있긴 있네요.
1: 있네요. 흔한 색이 아닌데.
0: 흔한 색이 아닌데.

0: 그러니까.
1: 그런가요?
0: 그 말 듣고 싶어 제가.
2: 그래, 그래. 야, 아나운서 딱인다.
1: 아니, 그 말도 듣고 싶기도 했겠지만.
0: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2: 뽀복했습니다. 서세 뽀복했다.
1: 아이고, 더운데다가. 네. 날씨가 워낙 더운데. 더 덥네, 지금.
0: 그렇죠. 우선 선생님 같이 어떻게 좀 남은 시간 노래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모두.
1: 예. 다 같이? 얼마 남았습니까?
0: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1: 10분?
0: 있어요.
1: 10분? 아, 많이 남았네.
2: 자, 같이 하면
1: 되죠. 1, 2절, 1, 2절을 연속 예, 해봅시다. 예.

0: 네. 지금까지 모두 몇 박자였죠?
1: 아, 그걸로 다시 계산이 두드려야 될 것 같은데.
2: 1, 2, 3, 24박자.
0: 48박자. 그 다음에 후렴은 몇 박자?
2: 후렴도 비슷하될까? 걔 나이 봤지만.
1: 아니,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0: 아, 그냥 궁금해서.
1: 궁금해서요.
3: 선생님 나머지 시간
0: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3: 선생님께서 덕창해 주십시오. 아, 제가.
0: 제가요? 예. 이따가 할 텐데 예. 아직 그렇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1: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할 때 우리가 저 카메라를 들고 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0: 마음껏 찍으세요.
3: 하다면 우리 집 합창하면 되지.
1: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네.
0: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1: 독창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창.
4: 선생님 먼저 하세요.
0: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1: 많이 더우실 겁니다.
3: 끄나 그렇습니다.
0: 네? 아니 아예 끄지는 않았는데.
1: 몸이 후끈후끈 지금 네, 그렇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3: 저 안담 선생.
0: 네.
3: 덕창.
0: 제가 한번 예. 그 이게 본조알이랑은 그 느린 새마치로
3: 예. 예.
0: 덩덩따 굼따 이렇게 느린 새마치로 가야 돼요. 아.

0: 야, 잘한다. 저렇게 눈물 나자 하게 해야 되는데. 예, 슬기친.
1: 애간자 못 태워요. 애간자.
0: 눈물 나긴.
2: 즐기면서.
3: 눈물이 납니까?
0: 예, 저기 진짜다. 진짜다. 수고하게. 죽어도 우린 못한다.
3: 아니에요.
1: 교수님이신데.
0: 우리 자가시야. 무슨 교수님하고 제가
3: 이겼어요.
1: 지금 교수인데.
3: 아니, 제가요. 이 정도는 못하면.
1: 네. 학교에서 학점에서 떨어지죠.
0: 그래요. 밥을 어떻게 먹어. 다 우리 그렇게 잘하면 네. 맞아.
3: 뭐 땅굴 해야지.
1: 그렇죠. 네. 선생님 이렇게 멋진 독창 딱 들어봤으니까 네. 저희도 그대로 따라하면 네. 또 인차 잘할 것 같습니다.
3: 그럼요. 네. 잘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네. 네.
0: 그렇게 못한다. 네. 너구나 뭐, 미축된다. 뭐.
3: 아니야. 할 수 있는 만큼 시간 조금 1차. 남았으니까. 네,
1: 시간 같이, 한 번만 같이 자시면. 네.
0: 예. 다 같이.
4: 예.
3: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1: 네, 선생님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들로 해서 그렇죠. 이 시간이 아마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함께 부르는 날이란 코너 네. 이제 본조알이랑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그래요.
0: 네. 감사합니다.
5: 말씀도 잘하시고
1: 네. 앞으로도 아리랑이 이제 더 많은 곳에 잘 올려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심, 치명, 발면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면 단순 증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론 체계와 증상이 결합된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들 심장병 환자 본인이라면 혹은 또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기본으로서 뭐 이 심폐열이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 하는 걸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림상표현과 대비해 보기 바랍니다. 주요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흉만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고초라하죠.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입에 그런 모진 냄새가 나던 게 이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 지금 거의 냄새가 벌써 한 두 달 자오 그 전에 어떤 분들은 벌써 뭐 여러 개 방법으로서

입의 냄새를 제거하느라 노력했는데 안 되던 게 본 제품 쓰시고 나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개선을 가져오더라. 결국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늘 기침을 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거의 기침을 짓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목에 가래가 붙어서 무서운 소리, 가래 때는 무서운 소리가 날 때가 있죠. 모두 심폐리심한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병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자업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병단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게 진행하는데요. 세각을 싸면 한 각, 아홉 각을 싸면 세 각, 18각을 싸면 6각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한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우대정책으로 사신다면 원 한 각의 가격이 199원으로부터 140원 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저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낸다면 하나는 부정맥 신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장 박동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1분의 용허 범위는 60차부터 100차까지가 용허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음엔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너무 늦게 떼서 1분의 40몇 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을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납니다.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판단합니다. 내 심장이 이상 있구나.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심증 신저통이 일종 반사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을 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냉수질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감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두 협심증의 구체 증상 가운데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힌 퍼센트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상동맥이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백분제 제일 낮아도 40% 그 이상으로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병이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틀립니다. 당신은 이미 증상으로 나타날 때이라면 40% 그 이상 70%까지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중도 두 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도 두 사이라 하게 되면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중도 두사에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병원에 만약 열령에 불리하거나 이런다면 기본으로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구급해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자는 결코 심장병 치료의 제일 최선의 방법으로서 택하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방법이 없는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일단 주자 같은 거 스탠드 같은 걸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당신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MRI 뇌뿐만 아닙니다. MRI 해야 되겠는데 당신

0: 심장근육에는 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MRI 하자하게 되면은 큰 MRI는 자기마당을 초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치료 방법으로 견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MRI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많이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제기하는 초원 청심환이다. 몇 가지 보조 제품은 계속 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자각적으로서 자기를 대비해보기 바랍니다.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면 기본으로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빨라집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너무 초조한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불면증을 동반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설사를 겸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똑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제일 전형적인 특점은 숨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100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나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꽤나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조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의 정상이 바로 혈압을 정상으로 부르게 되어 있고 심장 기능이 부정상이 혈압을 조절을 잘 되지 않게끔 이런 증상은 나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관심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장병의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하품을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 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심장 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이 40% 생긴다면 당신은 아무리 혈액이 잘 순통된다 할지라도 쓰러집니다. 만약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이 70% 생긴다면 당신은 쓰러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 과정은 꼭 만포화 상태의 산소를 수여하게 되는데요. 이 산소를 수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체에서 심폐를 유난하게 한다는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한다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혈액이 갔다 돌아왔다 하는 그 시간은 20개 헬스에 하나, 둘 이렇게 20개 헬스에 되면 갔다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 이 20개 해는 사이에 갔다 돌아오는데 이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렇게다 주동맥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판막이 제대로 열렸다 닫겠다 이게 순리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심근으로 쓰러지거나 녹근으로 쓰러질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심장이 수평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한꺼번에 많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당해내는데 힘들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누워봐도 계속 힘들어져서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 자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이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데 나는 이 심장병으로 인해 머리가 아픈 걸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두통으로서 느꼈는데 주야하게 나이가 드셔서 두통이 생긴다면 혈관성 두통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관 경련이 생기는 경우에 변두통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픕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늘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주자를 이미 한 시간이 길거나 혹은 또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장병으로 진단이 내리신 분들 가운데서는 늘 왼쪽 어깨가 먼저 아파납니다. 주먹으로서 오른쪽 주먹으로 어깨를 늘 두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가 반사통으로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날 수 있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겨드랑이 밑에까지 내리 아파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의학설에서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의 동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심장 문제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단순 억지로서 강트림을 하게 되니까 대구 소화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어느 정도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심장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심장병 치료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니간허워이완이라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니 간염이란 간 그리고 허워이완 이 제품 자체를 동풍하는 심장병 치료하면서 이것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병으로 입원했는데 수혜를 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혈 공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분들은 청단백 도타이란 걸 함께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수립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의 꽃이 연변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족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족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족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장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형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침륜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체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립고 활자

0: 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주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립고 활잡힌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체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챗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7 플러스인 진입 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 육성 플러스 민족 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 안정 국방 공고 플러스 민족 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기층 7의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 직속, 연변 주재, 성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0년 중국 중약 기업 종합 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 체계는 중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

0: 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종략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건강 플러스 금융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연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본회액을 선두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오동 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 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 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다년간 연속 중국 중약 공업 100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급 주식위원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 본회액, 혈 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상 가치와 근거 중심 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 조제 과립 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 조제 과립 생산 기지 생산 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 산업 군집 협동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1: 협동발전.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무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복,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해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무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 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룡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해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상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 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의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에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 체육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실천 담체를 부단히 풍부히 하고 신시대의 연변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0: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목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당리 통전부와 주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초와 용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굽이진 곳에서 청춘 중

0: 전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 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교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곡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1: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관절 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향전진에서 무료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색 기술 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이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양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혜택 공익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길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길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0: 조농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근일 훈춘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 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1: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변.

0: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심리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활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시다. 8월 달 우리 활동인데 장약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리방 본약시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이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리방 본약시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이런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0: 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치료범이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이야기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를 조절해 주면서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죠. 만약 우리 몸이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죠.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서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이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준다.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게 되죠. 항산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사과라는 세포가 변하죠. 이런 사과가 산화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이 비유하면은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서홍화, 서장에서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서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색소하고 또 크로신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홍경천이는 유효 성분인 살리드로사이드, 타이로솔하고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그리고 다당류하고 아데노신이 스쿠알렌하고 셀렌, 아연하고 폴리페놀 계열물질이 그리고 슈퍼옥사이드의 그리고 또 디슈무 미타제 그 SOD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원식물이 아주 악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대단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0: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
2: 네, 그 심리방 먹는 환자인데.
0: 예.
2: 그 이렇게 네, 이전에 변비 요알링인데 그는 1년 거의 저기 이 심리방 먹었습니다. 굉장히 심장도 우선은 많이 나섰고 그 노공이도 많이 나섰고.
0: 예.
2: 그리고 저기 그 혈압에 일 저기 매일 세 가지씩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0: 예.
2: 아침에 저 빵강성 알리틴핀 먹고 점심에 저기 한 시에
0: 예.
2: 그다음 그거 저기 그 혈압약 먹고 그다음에 오후 세 시에 또 캉디스아탕
0: 예.
2: 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 혈압 올라가세. 그래서 이렇게 앙요알링에 끊게 다녔으면 한 달에도 한 서너 번은 닦습니다. 기를 그런 게 이 약을 우선은 1년 거리 먹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예 지금 병원 오지 안 갔습니다.
0: 좋죠. 그게 다 그 예. 큰 수확입니다. 그게
2: 예.
0: 일 한 달에 몇 번씩 갔다는데 이게 병원은 요알링에 실려서
2: 예. 예. 예. 그 저기 뭔가 전화기 문은 그냥 그저 중심만은 그냥 곁에다 놓고 가봐이라 어디 나갈 때는 가봐이도 또 어느 가봐이나 다 있고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것도 예 안 갖고 다니고
0: 좋죠.
2: 그리고 예 그리고 저기 뭐신가 혈압도 지금 예 약 혈압약도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먹습니다.
0: 아.
2: 그래서 선생님이 그 톡 한번 알려준 그 그걸 이래 지시대로 그래, 그냥 그렇게 먹었대만에 혈압도 어전에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0: 이제 나중에

0: 점점 더 좋아지면서 네. 그 혈압약도 안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 예,
0: 아직 연세 많아가지고 좀이 받아들이기 예. 좀 바빠하는데.
1: 예, 예. 그래 알리 띵푼 그 어미의 자리를 애인 같은 걸로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먹습니다.
0: 예, 그 두 예. 두 가지 다 끊었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미 요즘 두 가지는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0: 예.
1: 예. 예. 예. 예. 예. 선생님이 이 동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0: 예. 예.
1: 네, 예, 오, 난 그저 예, 우리 마을에서는 나를 어 저기 어느 노치를 그러는가 이래. 아, 그 요할린 그 노치를 그랜다. 이래 왜야 알지 예, 나로 이름 대해서는 모른다 말이야.
0: 예.
1: 이렇게 받았는데 예,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정말 좋은 약을 그런 강의를 했.
0: 선택을 잘하신 거죠. 아무리 강의를 예, 해도 선택을 아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예. 병원 아이가 그 왜 아이 올매 그 좋은 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영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0: 아, 예.
1: 나는 예, 이 다음에 이제 더 완전히 이것도 예, 뭐인가 이래 치료를 완전히 더 잘 된 후에는 오 선생님이 정말 완을 뭐 그것 정말 예, 야 그게 나 모티브예요.
0: 아유.
1: 예. 막 방금 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0: 아, 그래서 예, 그 예. 본인이 치료를 그래서 잘 받고 어째서나 완쾌하십시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당뇨 심리방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이렇게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멋이 싼데 두고 놓다니까 반신 지르고 없고, 거기다 얼굴 마비의 언어 장애에 눈이 다 덮이고, 약이나 물 먹다면 태그도 오고, 밥 먹기조차 힘들고, 저만 많은 약을 썼지만은, 그래서 햇돈만 팔고, 그래서 구분 길만 걸고, 시간 낭비만 했댔습니다. 그래다 옛날부터 이 소장약이 좋단 소리 들었는데, 써먹보니까, 실상 써보니까, 나의, 정말 이만큼, 이 세상에, 아직도
0: 예.
3: 이 세상에 이런 좋은 약이 있겠는가, 그래도 난 자꾸 생각합니다.
0: 이 약이 네. 나쁘면은 근본상 어서 내리면 우리 저희가 지금 강의 드린지 이 상향 심리가
3: 5년 5개월이 이제
0: 맞습니다. 5년 5개월이 되는 날인데
3: 예, 선생님이 첫날이자 나도 그래서 예. 소문을 싸서 쓴 한 단계
0: 예, 그렇죠.
3: 약이 효과도 없길래 이날 이때까지 요
0: 그렇죠.
3: 계속 쓰고 예. 있습니다.
0: 예.
3: 야 정말 약을 써보면 정말 내 병 치료하면 최고 이사를 하지만 내 병 빼고 볼까 최고 약이고 아이 그런 명약입니다.
0: 하하, 예,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3: 저는 이렇게 심장도 진짜 나빠서 우리 남편은 온 거죠. 저는 안 빼도 아, 우리 아들 와도 이랍니다. 저는 사다 잘, 저는 엄마는 사다 잘못될 사람이라고 이랬네.
0: 예.
3: 자기는 내 옆에서 자지만은 손에다 땀 쥐고 신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0: 에휴, 심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손님이?
3: 예, 밤에는 막 소리치고, 그래서 어디 대니 숨이 올라와서 앉아서 막 벌벌거리고, 막 같은 막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신없는 차 했는데, 그리고 이 주시완 쇼생 아니요, 그래서 어디면 두방 칸이요, 가방이요, 그래서 머리맡이요, 어디나, 그래서 다 놓고 있었댔어.
0: 야, 숨이 찬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희가 이거 강의 드리면서 저희한테 전화와 말하는 게, 너무 숨이 차가지고, 소리, 남편이 알까봐 그 주방 칸에 그 짝현이 가서 가만히 거기서 퐁퐁 뛰었답니다, 막. 너무 숨이 차가지고. 아이고.
3: 어쨌든 예, 머리맡에 약이 있어도 엄두는 말이 나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 몸이 그래서 물 펀지되고 예, 그래서 정말 딱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것 같으지. 근데 이 약 먹은
0: 애는 5년
3: 5개월째 한번 되면 아이 같습니다. 이 약은 그래서 이제 다 된단 말입니다.
0: 예.
3: 야, 약은 정말 써보면 이렇게 명약입니다. 이게.
0: 이제 그분이 보시오. 요알링이라는 그분이.
3: 예, 나도 요알링이 계속 보았다니.
0: 근데 아이 지금 예, 1년 여전 써도 한 번도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분류와 갔답니다. 그분은
3: 요알링. 또 아이 새끼 소두고 저거 어떻게 그런 아이 그런 너무나도 일찍이 저 새끼 소두고 죽는다고 이랬댔습니다.
0: 아이고.
3: 하더니 이렇게 이제 지금은 예. 그리고 여기다 아이 기혈 부족 심할까 품꺼지 와나오니까 이 약이 좀 얼마 전에 내 기혈 부족이 다 해결돼가지고
0: 기혈 부족 딱 치료하는 약입니다.
3: 병원 모르지 예. 야 정말 그런 그 모든 검사 지표가 정상이죠. 병원에서도 다 놀라한다.
0: 아 좋은 일이죠.
3: 그래서 정말 약을 써보면 이것도 이 소장에서 정말 아이고
0: 예, 거기 권위급

0: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예, 제조한 약인데.
1: 예, 제특이 20을 아주 딱 소장 약이지. 예. 아이, 그, 뭐, 모든 이 심리방에 들어간 약재들이 뭐, 고가의 약재다. 아이, 4,500m 이상, 송경천 5,400m. 거기 아이, 연한금으로 불리는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4가지나 들어갈까. 거기 약형은 더 말할 게 있어.
0: 그렇지.
1: 그 치료 예. 방법을 치료하지 않을까. 우리 좀 환자들이 좀 병에서 좀 이게 그런 해탈되지 말래도 해탈될 것 같다.
0: 맞습니다. 그래서 해탈된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압니까? 이거 우선 오랫동안 소개해드리길래.
1: 꼭 먹으니까 뭐 재발할 위험이 없지. 다른 약이 필요 없이 그 요약만 먹는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저도만 물이 맑아지지 뭐 기억력이 돌아서지. 옛날엔 바보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뭐 뭐이라고 말하면 좋겠는지 얼마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면 항상 그저 선생님은 그저 5년 5개월 채 그저 정말 정리적으로 딱 우리 환자들이 입장에서서 환자들 아이 자기 부모 형제처럼 이렇게 그저 아이 정리적으로 강의해 주길래 이 덕에서 막
0: 저희는 이 병원에 찾아오는 손님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딱 공농 수치를 그대로 보고서리 거기 자기 병이 치료된다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고서라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1: 예. 그런 믿음이 가서 정말 공농 수치에 딱 있는 약수가 이렇게 딱 소리나게 신호세가 되면 정말 병 치료하는 데는 열쇠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기라 세계 아이 부모받고 모두 그래서 이거 상담하지요.
0: 그렇지. 돈 얼마 많이, 많이 걸고 예, 상담하는데요.
1: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좀 앞으로는 어떤 약이 나오겠는지 몰라도 지금 과학가들 자꾸 연구를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약 감당할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정말 이 약 최고 약이라고 명약이라고.
0: 그렇죠.
1: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고 좋은데 내가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사돈이 이렇게 그 친구다 그 친구 딸인데 이렇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약 어제는 3년 썼는데 우울증이 다 해결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0: 우울증 치료에도 영 좋습니다. 이 약이.
1: 예. 그래가 어제는 이 활 모든 데도 가고 제동님 이런 모임에도 가고 이런단다. 그래 너무 엄마를 생겨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친구 있다. 이 약이 야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겠다. 이런 미술이 이런 미술 있는 한 계속 쓰겠다. 이거 배달해달란다.
0: 아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되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할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8월달 우리 할도
1: 옛날에 그 배달하던 집이
0: 예, 네, 압니다. 예, 그 집에 배달해 드릴게요. 예?
1: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좋았습니다. 예. 저도 당약 심리방을 못 한답니다.
0: 예.
3: 저는, 예, 어째 뭐가 내가 하면 진기교수에 금발을 받고, 또 내게 색도 두 번 나왔지. 그래서 당약 심리방을 못 피곤했네. 1년에 몇 번씩 얻어요. 알린 게 세레스 병원이 병원이 입원하던 게 이 장약 심리방을 먹은다면 예, 어째서 가능가 하면 예, 병이 심할 때는 예, 심장이 막 통쇄라고 예, 쥐땅둥이 아파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또 예, 숨이 얼마나 찬지 모르는 길에 뭐 땀을 넣어서 얼마나 빨빨 흘리지 모르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그래서 병원이 입원해야만 관을 넘고 했습니다. 그런데
0: 아, 예.
3: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장약 심리방을 못한다면 예,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0: 좋죠. 예.
3: 병원을 아직 입원하니까 그러니까 돈도 절약하고 영 좋습니다. 지금 영 편안하게 병을 고쳤으니까 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또 고혈압 환자잖아서 혈압약을 예, 저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30년 먹고 예, 장약 심리방을 먹으면서 예,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예, 선생님이 이 장약 몇 달 먹은다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다른
0: 한 가지 방법은 알려주는 게 또 있지.
3: 유명합니다. 예. 그 약을 먹은 게 혈압 조절을 그릇 살 때니까.
0: 그게는 약은 아니지니까. 그거는 그
3: 그래 아홉 달 만에 이 장약 심내방 먹는 게 혈압 조절이 못 살 때입니다. 정말.
0: 예.
3: 야, 그래서 나는 이 약에 대해서 정말 정말 나는 정말 자꾸 당기면서 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이 먹길래 우리 둘 우리 아버지는 세심서 여러 가지 병이 심노시발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던 게 약 먹고 지금 많이 낯서서 영좌합니다. 우리 둘이 계속 먹길래서 계속 이거 먹으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0: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0: 근데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우리 활동실에 댕기는 동무 한 동무 그 동무 오빠가 지금 한국에서 당금 금방 돌아왔는데
1: 예.
0: 어째 심률이 그리 높단다 심률이.
1: 아.
0: 예. 심률이 높아서 기차게 바빠한답니다.
1: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또 와서 먹었는데 조절해야 됐어요. 심률이 높을 때는 숨이 세게 차고 그렇지 인간 얼마나 바쁘겠어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물어보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달랍니다.
1: 심률이 그렇게 빨리 뛴다 잼까 예. 예. 어째서 그렇게 지금 와서도 그렇게 많은 약을 썼다는데 이게 효과를 잘못 보는가 하면은 예.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매우 놀라죠. 예. 그래서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분이 매우 기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심정이 유쾌해지죠. 예. 예. 그럼 이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심률이 빨리 뛰는 이런 분들 단순히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을만 딱 써서 심률 몰라 이거죠. 인차 해결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먼저 신경을 치료해 주고 또 이 원래 우리 장약이 심리방을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예.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 그 이 약을 쓴다 할 때 또 치료에게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예. 그래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럼 알려줘야 되겠어요.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십시오.
0: 예, 241-7979번에.
1: 맞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20년 동안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약 심리방 쓰게 됐는데, 그 혈압 약을 감량하고 기관을 선생님 알려준 방법을 같이 결합했으면서 우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우선 혈압이 완전히 온정됐습니다.
1: 예.
3: 현실은 된 거. 그리고 심장에도 실리부치가 심하고 쉽게 놀라고 자꾸 가슴이 예. 후두부 떨기고 안정화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이 약이 좋으니까 지금 옛날에 먹던 약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심장이 안착되는 느낌이 들고 쉽게 놀라던 게 우선 좋아졌어요.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3: 네, 그날은 몸소리, 짐소리도 놀랐어요. 용살 때만 하는데.
1: 예.
3: 네, 이렇게 관절도 많이 좋아져서 우리는 부부가 이 약을 먹자고 또 쌌습니다.
1: 아, 예.
3: 네, 내 친구 남편이 소개했는데 그분은 심장 주제로 두 개나 했는데 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이하고 또 이 약 들었습니다. 그런데,
1: 아.
3: 예, 혈액도 높고, 심장도 아이 좋고, 그리고 자꾸 다리가 너무 시리하고 발가락이 너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엉 좋아졌다며, 이번에는 활동이.
1: 꼭 좋아진다.
3: 예, 내 활동에 우리도 쌌다고, 부부가 쌌다고, 너희도 지금 이 활동에 쌈을내 좋겠는가, 싸겠다며, 효과를 확실히 본다며 좋았습니다.
1: 예, 그러면, 예, 이번에 우리 할도에 아주 그, 예, 그런 우수한 우리 할도이제니까 예, 경제상에서 얼마큼 지금 많이 그, 예, 리듬을 볼 수 있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241-7979번.
1: 예, 그분 보고 그렇게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4: 예, 어머니 지금 전화로, 점이 건강한 게 다시 번째, 어머니 시간 길게 기다렸구나. 그렇습니까? 예. 이 심리방에 우리의, 뭐니까, 집에 뿌리 중풍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 쓰기 시작했네. 야, 이야기 때문에 예, 중풍이 제풍이 오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뭔가 이, 그런, 혈압이. 혈압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선생님.
1: 예.
4: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루에 세 번씩,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분이, 정말 해라고 할 날에 세 번 잡았다 하는데, 끝내 이왕 잡수고 지금, 거기서 하루, 거기서 하루가

0: 그분은 그 혈압 때문에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요알링이 불려서 병원에 입원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 어린이의 요알링은 알아도 세 번 병원에 입원했단 말입니다. 아, 그 혈압 때문에.
0: 그거는 그 사람 딱 혈압 때문에 1년이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입원해.
1: 그분이 한 달에 세 번, 네 번 요알링 불려갔을까 해서 얼마나 그게 위험했을까.
0: 그래서
1: 우리는 그새 요알링은 알아도 세 번 병원에 입원을 나와도 알린다 말입니다. 그랬군요. 이 약 잡수고 혈압약을 기다리면 차차차 땡기자 10달 잡수고 혈압 나고 완전히 도마에 잡수지 않고 선생님 지도하에서 또 예, 그 록세로법 같이 시키고 이랬잖아요.
0: 예, 그게 좋죠.
1: 혈압이
0: 예.
1: 안 있어도 이거 세 번씩 바뀌지 될까 그 다음에 혈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0: 예.
1: 야 이게 정말 확실히 위험하다 말입니다. 예. 아, 두 번째 주포 투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사귀었으니까 안 살았고 못 살지 그 다음에 누군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다시 이름 몰라야 될 거니까 처음이 그렇게 생긴 나중에 그 다음에 마중으로 잘해서 이름 몰라면 무슨 무조건 사망이라 말인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0: 그렇게밖에
1: 없다 끝내 이야기 나서서 생명 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 구했지
0: 맞습니다
1: 예, 하여튼 예, 주치공이 배, 도마 그, 중풍 치료한다는 거기 약간 빡 쓰러질까, 예. 야, 그러냐, 그, 그런 주치공.
0: 중풍뿐만 아니라 심장병,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딱딱 이름 밝혀놓으면, 그, 밝혀놓은 건 이런 약이 많지 않습니다.
1: 없습니다. 예. 야, 기어부서 뭐 치료한다, 딱
0: 밝혀놨지니까, 예.
1: 예. 그런 기어부서 치료한다는 게 없으면, 없으면 무슨 중풍 같은 거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나, 거기 딱 적혀있고, 중풍 치료한다, 동맥
0: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예, 정말 예, 백발백질이라도 과함이 아닌데 아중 이왕 잡수고서니 제품을 어디 갖고 사람이 생명을 구했을까 아이 백발백질이 세계에 이런 약이 없다 말입니다. 그가 진짜 한 거면 예, 또 그것도 5,400m 이상 되는 약이 또 아이 그 환경처리하면 또
0: 그렇지.
1: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그 다음 어느 약이 이 약을 담당하고 이 약이 어찌 돼서 아이 중풍 치료할 수 없겠습니까?
0: 이게 예, 이 약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어서는 내리문 5년 5개월 하는 게
1: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렇게 우리 딸이, 우리 집속이 또 한 분이, 열 시간에 지금, 이제 일주일째 개다 잡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요, 발이, 저기나 뭡니까, 발이로 요, 런저리가 돼, 싸겠다고 지금 말은 합니다, 지금.
0: 예.
1: 그래서, 머리 어지럼증이 난 게 조금 낫다니, 나 좋아, 나으십니다, 지금.
0: 아.
1: 예, 예, 그래, 우리 이제
0: 예, 그거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예, 이 홍경천에는 18가지 아미노산하고 비타민 AD하고 황통이 그리고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신내방에 들어있는 또 주요 약재 황계라는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다당치하고 황동류 이 화합물 이게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예,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아, 비타민 C2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시오. 예,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파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겨울을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반복되는 하루가 지겨울 때 사람들은 낙을 찾습니다. 사는 재미, 사는 낙. 인생을 재미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사이사이 나만의 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차 안에서 혼자 좋아하는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메모장에다 그날그날의 일기를 써두기도 합니다. 퇴근길 버스나 운전하는 차 안에서 아니면 주말 아침 아이들이 깨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느라 퍽퍽해진 마음이 물을 주는 건 생각보다 짧은 겨울을 하루 틈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여유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부분적 지역에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1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철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쁜 새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흰 눈썹 울새입니다. 흰 눈썹 울새의 몸 길이는 약 14cm이며 암수 모두 등은 녹색빛이 도는 갈색이고 꽁지가 시작되는 부위량 쪽은 짙은 갈색이며 배는 누런 갈색이라고 합니다. 흰 눈썹 울새의 깃은 계절마다 색이 달라지는데 여름 깃은 몸의 앞부분인 멱중앙에 갈색 세로 무늬가 있으며 검은색, 하얀색, 갈색의 가는 띠 세 줄에 하여 웃가슴과 미역이 나뉘는데요. 가을과 겨울의 미역은 흰색을 띠고 파란색 가슴띠가 조금 생긴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단독으로 살다가 여름이 되면 암수가 함께 주로 땅 위에서 삽니다. 가슴을 펴고 꽁지를 우로 치켜 올린 채 관목 사이를 여기저기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고 하네요. 5월에서 7월에 5개에서 7개 알을 낳아 약 13일 동안 품는데 새끼는 부화 후 두 주일 정도면 둥지를 떠난다고 합니다. 먹이는 파리, 매미, 딱정벌레, 나비 등의 유충과 성충을 비롯하여 지렁이 등 각종 잡아먹을 수 있는 동식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식물의 열매도 먹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동북부와 시베리아 동부, 베링해 및 오호츠크해 연안, 그리고 캄차카반도, 알래스카 서부 등지에서 번식하며 시베리아 동부의 번식 집단은 우리나라 동부를 거쳐 우리나라 남부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붉은 가슴 도요입니다. 이 붉은 가슴 도요는 약 25cm의 몸 길이를 갖고 있는데 다리와 부리는 짧다고 합니다. 여름 깃의 윗면은 진한 갈색으로 얼룩지고 아래면은 균일한 갈색이며 그와 반대로 겨울 깃의 윗면은 회색이고 아래면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날 때는 쪽빛 허리와 꽁지가 돋보인다고 하네요. 해안 모래 언덕이나 하구 드물게는 내륙 물가에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번식지에서는 이 이끼로 덮인 땅 위에 움푹한 곳에 둥지를 틀고 6월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지구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철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흰눈썹 울새와 또 붉은 가슴 도요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이번에는요, 물 수리에

입니다. 물수리의 몸 길이는 수컷이 54cm이고 암컷은 64cm라고 합니다. 몸의 윗면은 검은 갈색이고 아랫면은 흰색인데요. 좁고 긴 날개와 짧은 꽁지, 흰색 머리 옷부분이 돋보입니다. 물가나 해안 저수지 또는 큰 하천가에 살면서 주로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정지 비행을 하면서 먹이를 노리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물에 뛰어들어 잡습니다. 2월 하순에서 6월 하순에 한 배 2개에서 서너 개의 알을 낳아 약 35일 동안 품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먹여 기르는 기간은 56일에서 70일이라고 하네요. 새끼에게는 먹이를 다리로 찢어 먹이는데 이 보호한 지 40일이 지나면 둥지에 먹이를 그대로 놓아 스스로 먹게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단독 생물을 하고 해안 암벽이나 높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틉니다. 2012년에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하네요.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시베리아, 인도,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다거나 겨울을 납니다. 네, 겨울에 북아메리카에서 번식하는 물수리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거쳐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했으며 또 9월쯤에 남쪽으로 날아가고 3월 초면 다시 날아온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는 큰 홍학입니다. 이 큰 홍학은 홍학과 홍학 속에 속하는 이 대형 조류인데 키는 1m 30cm에서 1m 50cm에 달하며 홍학 중에서는 최대 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아름다운 새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기세 색깔은 주로 연분홍색이며 날개 죽지 기세색은 대체로 빨간색입니다. 부리 끝은 검으며 다리는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수명은 무려 60년 정도이며 아프리카, 인도, 유럽의 소택지와 습지, 강변 지대에 골고루 분포되었습니다. 인도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큰 홍학은 시베리아에서 인도로 날아와 겨울 동안 지냅니다. 인도에서는 조류 서식지 및 식량 보존을 위한 조류 보호 구역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이 줄기러기가 되겠습니다. 인도 기러기라고도 불리는 줄기러기는 아주 높이 날고 또 가장 빠른 철새 중 하나입니다. 호수나 늪이 서식하며 섬 등 고립된 지역을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겨울을 지내기에 더 따뜻한 곳을 찾아 V자 모양의 무리를 이루어 떠나는 철새로 매우 높이 떠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철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중부 아시아에서도 인도 대륙에 도착하기 위해 줄기러기가 히말라야 산맥 우로 날아갈 때까지 약 8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번식을 위해서 러시아 남동부 그리고 인도 북부, 우리나라 서부에서 살고 겨울 동안에는 인도 북부와 미얀마 북부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 건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신생아 때 유아기의 수면은 아이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시기의 수면 습관이 평생의 키와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아이를 잘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시기의 수면 시간은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 미만의 아이의 경우 총 수면 시간은 16시간이며 밤낮이 따로 없기에 젖을 먹는 시간이 낮이고 배불러 자는 때가 밤으로 하루에 5회에서 6회 잠을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2개월 이후부터는 잠을 잘 때 우유를 주며 재우기보다는 충분히 먹고 스스로 잠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3개월에서 4개월 무렵에는 수면 패턴이 생기는데 또 밤에 깰 때도 바로 이 우유부터 주지 말고 스스로 다시 잠을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전으로는 밤에 푹 자는 아이가 많으며 9개월 이후부터는 낮잠을 2번 정도 자게 됩니다. 밤에 잠을 일찍 재우기 위해서는 오후 4시 이후에는 낮잠을 재우지 말고 한 번 낮잠은 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3세에서 5세가 되면 하루에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잠을 자고 6세쯤 낮잠이 없어집니다.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잠들기 30분 전에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물은 36도에서 38섭씨도로 약간 미지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자기 전 가벼운 마사지도 수면을 유도합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뇌 속에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정서 안정은 물론 숙면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자기 직전에 아이를 너무 많이 먹이거나 무리하게 놀지 않도록 하고요. 또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은 잠자기 전 6시간 이내에는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한테 항상 일정하게 반복되는 과정으로 규칙적인 수면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아이들 둔 부모님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영주시 현대병원은 그 어느 병원에서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특색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요법하고 부강주사요법, 이 두 가지 치료법이 개발된 나옴을 해서 어디가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여러 인암병,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여기에 그 여러 가지 통증에 뭐 3차 신경통이라든지 대상포진 통증, 그리고 편두통, 또 원인 잘 알 수 없는 왔다 갔다 나타나는 통증, 그리고 또한 자율신경실조증, 이런 증상은 확실하게 병명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골관절 질환, 무릎관절염, 경추요추병, 대퇴골 무혈괴사, 그리고 또한 그 면역성 질환으로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류풍수 관절염을 비롯해서 강직성 척추염, 또는 대퇴골 무혈괴사, 난치성 통풍, 셔그렌 증후군, 섬유근육통, 그리고 또는 소화계통의 질병으로 이게 식도, 위하고 식도 사이에는 그 조임근이가 느슨해져서 거꾸로 올라오는 이런 식도염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간 담낭이 발생하는 질환, 궤양성 대장염,

0: 이런 병, 예, 이런 병들, 모두 치료가 어렵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으로서 어디가나 치료 못한데도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치료 가능합니다. 예, 그 외에도 또 스테로이드즉 격소에 의존해서 늘 예, 견지해오는 예, 이존성 천식이라든지 예, 또는 근선 예, 예, 뉴피첸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안과에 발생하는 녹내장, 합병, 황관변성 그리고 메니에르병의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난다, 잘 들리지 않는 문제, 예, 또 다발성 경화증, 예, 담즙성 담관염, 예, 그 외에 또 많은 예, 오련병들에 대해서 현대병원의 265-2120에 연락하시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265-2120 전화는 현대병원 원장이신 리관례 선생님이 직접 받게 되는데 그 반드시 저녁 4시 전까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예, 이미 얘기 드렸는데 그 오랜 식도 용류로의 위식도 용류를 앓고 있으면서 늘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프고 화끈거리고 예, 이런 분들 늘 예, 그 위산을 억제하는 예, 이런 약물에 예, 의존하면서 재발을 잘한다 하는데 이런 병도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 찾으면 그 위산만 억제해서 증상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바로 위나 식도의 관략근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반복적으로 이게 역류된 식도로 위산이 올라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관략근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해서 다 섬유화되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제대로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잠시만요. 예.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딸이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하셨습니다.
0: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예, 한국에서 일하다에 이래 시집에 일이 있어 왔는데 이 어릴 때 면접 바로에 이래 내가 이래 딱 차 입힌다는 게 이전에 여기 꼭 안 맞았는 거 그거 입힌다는 게 발이 훌풀쳤다 말입니다. 그래 그때 치료하였거나 이런 것 같은 게 그 발이 계속 한국가 일하거나 예, 식당에서 일하거나 그 발이 계속 김이 막 나가면서 아프다 아프고 그 계속 이렇게 고약 같은 거 그거 그냥 발음이 이랬다 그래. 기원에 뭐 현대병원 가라 현대병원 수용 잘한다 어머니 가라 내 이랬다 말입니다. 그래 그게 갖다 어릴 때부터 또 풍수성 관절이도 있고 예, 허리도 병원에 가서 알고 했는데 허리도 아파서 동동 일 못해놨대다. 심기매기도 바쁘고
0: 예.
2: 다 말하고 이런 게 어서나오 가서 어서나오 치료했댔습니다. 이번
0: 예.
2: 한 게 발이 김이 나가는 것 같은 거니 한 번 치료한 게 완전히 저는 김이 나가는 것 같은 건 이렇습니다.
0: 예.
2: 김이 막 나가서 자꾸 그래서 일할 때마다 계속 그 발음에 밤마다 발음이 이랬다 그러니까
0: 예.
2: 이러고 이 허리도 심기매기 바쁜데 누워나가나 신경이 마음대로 내고 이 다리 아픈 것도 풍수성 관절이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2: 또 욕망이 전화서 한 세 번 하면 나으니까 예. 지금은 신서이란 말입니다. 나으니까나 괜찮았을 것 같아요.
0: 병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 허리 문제도 있고 예. 어깨 문제도 있고 예.
2: 허리 있고 발이 있고
0: 허리는 예. 앞으로 구부리지 못합니까?
2: 아이 이러는데 동동하다 허리 펼친 것처럼 딱 아플 때문에 심기매기도 바빠서 이제가 그렇게 했지. 또 원래 좀 이래 나를 닮아놓은 것 비해 좀 아프지 뭐 예. 요새 때 원래 다리 자꾸 아파했습니다.
0: 네.
2: 일하가도 하다 말도 식당에서 자꾸 일하가라 무릎 가지고 하거나
0: 네.
2: 요새 완전 병 고치고라 이런 게 완전히 저는 이렇습니다. 용서없습니다. 한 번 더 가, 세 번 하면 또 일어나나가 되겠습니다.
0: 네. 두 번 이미 치료받았습니까?
2: 예, 두 번 받았습니다.
0: 네.
2: 우리 식구들은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치료한 사람마다 다 좋습니다.
0: 나. 네. 또 예. 모두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2: 예, 처음 치료한 게 좋은 효과가

0: 안에서 그 소개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가겠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좋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기 저도 예, 한 가지 저기 우리 동미 되는데 이 분이가 허리도 아프고 예 다리도 아프고 아 또 그리고 예 발이 손발이 썩이고 예 다리 기어 올라오고 이래서 예 그다음에 저 고약 같은 거에 예, 발라도 했을 때 없고 이래서 예 그 현대병원에 내 얘기를 했지 현대병원에서 잘한다고서 내 그래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겠는데 예약해 달라 합니다.
1: 예 처음입니까?
3: 예.
1: 예. 현대병원은 허리 아프나 다리 무릎이 아프나 예 경추 예. 어깨에 예, 이런 네. 골관절병 치료에 부강수 사료법으로서 치료 잘합니다.
3: 예. 그, 선생님, 좋은 소식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한 가지 좀 참문하려고 그럽니다.
1: 예.
4: 이, 친척이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뭐입니까? 이, 통풍을 해가지고, 재밌죠?
1: 네.
4: 아, 이게 영 고상합니다. 저기, 예, 음식도 맘대로 못 먹고, 조금 잘못 먹으면 그게 발전해가지고,
1: 네.
4: 막, 저기, 발가락부터 저 발목이 막 아파 통신다. 걸지, 어디 막 걸지도 못합니다.
1: 네.
4: 예, 그래, 약 얻은 데는 뭐, 갔다가 바쁘면 약방가 싸 먹으면, 예, 또 안시하게 괜찮다 이랬는데. 이런 이 병도 좀 치료 제대로 할 수 있겠지 그래.
1: 그분이 남성이고 술을 많이 마십니까?
4: 술도 예 술도 많이 마십니다.
1: 술 가운데서도 특별히 맥주 경상적으로 마시는 사람 예? 예 그리고 또 뭐 안주로서 생선이나 뭐 육류 이런 거 잘 드시는 사람이 좀 일반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 이런 음식들이 다 체내 요산 수치를 높이는 예, 이런 그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생활 습관도 고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음식 먹을 수 있어도 왜 이런 사람이 좀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요산치가 높아가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래서 통풍은 체내 요산이 많이 생기는 음식 습관과 또 이 요산이 잘 예, 빠질 수 없는 문제 예, 이런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공제만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간이 신장이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체내에 있는 요산이 잘 배출이 되면 예, 이런 관절염도 예, 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지통제 쓰거나 소염제 쓰거나 이런 것으로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현대병원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얘기되면 전화 지금 오늘 전화해야 됩니까?
1: 오후는 4시 전까지 전화해야 됩니다. 예.
4: 예, 지금 내일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5: 아, 저는 검은색 지대가에서 처음에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연여로간을 그 것들을 바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이지에 또 며칠 지나면 또 손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1: 네.
5: 그래, 손은 잘 나가지 않으니까 혈압도 영 올라갑니다.
1: 그렇죠, 예.
5: 혈압 올라가도 영세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서 딱, 햇살이 뒤집어 나가서 많지.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예. 한번 치료한 게, 아이템 서른이 시원하면 잘 나간다.
1: 예. 하룻밤에 몇 번 씹습니까?
5: 한 세 번 본다.
1: 지금도. 아직도 다 해결은 안 됐습니다, 예.
5: 네, 길에 가서 더 치료하자 그러면 효과 있을까?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5: 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저기 아저씨.

0: 씨. 지금 현대병원 치료로요. 주간판 탈출이 자월신경 토해져서리. 어서는 네 번을 가마 구웠는데 이랬다. 어, 몸도 헷가봐 지고 도저히 날아날 것 같더랍니다.
1: 네.
0: 네, 그렇게 치료 완전하게 다 돼서 용 좋았어리. 그런데 동생이 이제까지 요추간판 협착이랍니다.
1: 추간 협착, 예.
0: 네. 그런 것도 있을까?
1: 이제처럼 예, 추간판이 밀려 나오나 예, 또 그런 이유 없어도 원인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이 퇴행성 변화로서 척추 협착증은 아주 흔한 병입니다. 모두 허리 아프고 앞으로 구부러지고 걸음 얼마 못 걷고 하는 게 다 척추 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어, 그래, 걸음 그새 얼마나 못 걸고 자꾸 예, 가다다 앉고 앉고 한다면서니. 그래서 그긴 또 그랜지 오라단다. 행보다 또 만도 시작했다는데.
1: 네, 뭐 누구나 똑같을 순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
0: 형이 치료를 받은 거 보고 소리. 내일로 당장 가겠다고 소리.
1: 예.
0: 그래, 현대병원 치료 좀 받자고 그립니다.
1: 예. 뭐, 직접, 어, 형이 효과를 보신 거, 예. 뭐, 체험했으니까, 예, 아무래도 믿음성이 더 있죠. 예. 그래서 1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생일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 동시에 안 했는데 지금 이 소보진이 그러는 게 어제 치료를 하느라 한데 자꾸 대바람이 떨어져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약에 좀 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1: 네. 소보진이라는 게 이게 그 잘 낫지 않은 자가 면역 질병입니다. 몸의 면역 기능이 착오로서 외부에 나쁜 거 없애주는 작용하는 이 면역이가 자기 몸의 피부 조직을 손상주는 병.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이나 이건 낫기 어렵습니다. 뭐 사처에서 뭐 도처에서 예, 치료한다 하고 뭐 선전도 하고 이러지만 예, 일반적으로 치료해서 낫는 신뢰가 없습니다. 예, 모두 국부에다가 격소가 들어간 약으로서 공제하기만 하는데 쓰면 쓸수록 이게 반복 잘합니다. 예, 현대병원에는 이 면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면역각성요법, 예, 또 세포재생요법 이런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병원 치료는 예, 다른 어떤 병원하고 완전히 예, 특색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효과 잘 볼 수 있습니다.
3: 아, 내일 약해 다 배우자고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우예지 언니가 예, 한국 갔다가 이제 온 지 한 달 됐는데 예, 지내 무릎 관절이 심해가지고 예, 앉아서 일어날 줄 모른답니다. 주바에서 지내 심하게 일어나서 예, 그래 거기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받은 게 어째 낫지 않고 예, 점약도 쓰고 무슨 약들을 친구도 하고 했답니다. 그런 것도 낫겠거나 와서 내한테 전화 온 게 그 예약해달라고 동기들이 현대병원에 가서 부강주사를 가지고 서로 치료한 게 많이 낫다는데 그 소개해달래서 내 그래 전화 드린 겁니다. 내일 전화해서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자고 그랬다.
1: 네. 듣는 바와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치료해서 효과를 본 거 직접 알고 있다면 예,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아무리 엄중해서 저 연골이 다 다슬고 걷기 어렵고 큰 병원을 가면 다 수술하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예, 돈도 적게 들고 치료 시간도 적게 들고 예. 부작용 없이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그럼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뭐.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5: 예, 제 동생이 요대만 탈출에 자골신경 토이래서 많은 것을 댕김에 치료했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안마도 받아보고 또 예, 이렇게 뜸도 떴습니다. 한 달 넘어 돈 비싸게 쓰고
1: 네.
5: 그랬는데 효과 그닥 재입니다. 그래서 내 부강치료요법을 나도 허리 아파 치료했는데 좋으니까 그 위원장이 부강치료요법을 받아보라 해서
1: 네.
5: 우선 세 번 했습니다.
1: 아.

0: 대박이.
1: 아, 견디 가다 숨이라도 못 가고 앉아 두드리고 가던 게 아니 우선은 완으로 좋아졌습니다.
0: 어, 예.
1: 많이 예. 술 아프고 우선 좋단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치료하면 될 것 같단다. 그래서 내일이 우선은 오늘까지 열하니까 내일이 가다고 예약해달라고 내일 전화 왔습니다.
0: 예.
1: 예. 효과가 너무 좋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도 소개해주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예.
1: 전화해달라 합니다.
0: 예.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네, 나는 직접 뭔가 그 이렇게 우리 형제님도 또 세 분이 치료했지. 또 여러분들이 또 치료하고 많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못해서 할머니하고 두 분하고 또 할아버지 또 한 분 세 분이
0: 네.
3: 여잿밤 두수 무릎 비통 쓰고 병 태양성 관절염 무슨 누구 막인 이러병이 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나도 예, 허리 무릎은 아닌데 어깨에 한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날에 그 때문에 열 할리다고 납니다. 선생님.
0: 예.
3: 예, 한 번 맞은 게 욕 많이 났습니다. 약은 어쨌든 이게 부강수사료법이 체포재생료법이 되거든지 예, 확실히 이게 좀 부품이 중요해지고 예, 쓰기도 많이 났습니다. 어깨 이육 먹고 돌리기라 바로 쓰기라 바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원래
0: 예.
3: 굉장히 용주사 대단히 좋습니다. 원래 어디 맨날 없는 주사니 반응한 게 되고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약은 이 특수한 약이라 말입니다. 그래 월요일날에 우리도 여기도 한 분이 또 한 분이 젊은 분인데 무릎을 상해 가서 지금 늙음하게 이제 60한 년이 떼어놨다고 같이 가겠습니다. 월요일날.
0: 예.
3: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친구의 딸이가 예, 외국 노동에 진출해서 모두고도 스트레스도 받고 중해용 힘들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이 경추가 아파서 예, 이 주위 뒷골이 경추 아프지 이제 50대 중간입니다.
0: 예.
4: 그리고 이 경추 아프기도 내리도 이 어깨도 또 아프고 예, 그저 허리나 온데 그저 다 아프답니다.
0: 예.
4: 그래서 그럼 현대병원에 가서 위원장님이 그 치료로 한 좋은 받았으나 내가 가봐 치료로 받으라고 위원장님 하더니요 병원에는 유명하게 잘한다고. 그러네 나도 이전에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그래 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 가서 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0: 네.
4: 이제 또 한 번 더 받겠단다.
0: 아, 먼저 두 번 치료했습니까?
4: 예예예. 예.
0: 예.
4: 두 번 했습니다. 등의 치료 효과 많습니다.
0: 네. 예. 그 열흘이나 한 열두 날 간격으로 해서 그 다음 번 치료하면 됩니다.
4: 아.
0: 예예. 예. 예. 2652
4: 월요일날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어쨌든 전화 예약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 2652120입니다.
4: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에

0: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아래에 또 만성 재발성 췌장염 환자가 문의하셨는데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윗배가 심하게 아프고 또 메스꺼움이 생깁니다. 음식을 철저히 가려도 가끔씩 발병하는데 예, 어떻게 좋은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문의입니다. 예, 이같이 만성 췌장염, 예, 재발성 여러 번 반복했다 하는 뜻인데, 예, 이런 정도에서는 췌장의 선포가 섬유화, 경화돼서, 즉 염증이 반복이 되면 다 섬유화가 됩니다.
0: 아, 네.
1: 무슨 뜻인가? 굳어져 있다, 재작용 못한다 하는 네. 뜻입니다. 이러니까 이 췌장의 예, 기능. 기름 분해 기능이 손상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단순히 음식 제한은 발작을 좀 잡던 것을 적게 할 뿐이지 손상된 췌장 기능을 수복할 수는 없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합니다.
1: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어찌나미 나루이 대형성 관절염이라 한단다. 그러면 무릎이 어찌 쏜지. 그래서 좀 이사도 배우시다고.
1: 예, 처음입니까?
2: 예, 난 처음입니다.
1: 예, 어떻게 무릎이 딱딱 맞히는 소리 납니까? 아니면?
2: 네, 그래, 나 그저 딱딱 맞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박수도 붙여봤다.
1: 박수 붙이고, 예. 그 층계 오르내리는 거란 힘들죠. 예?
2: 힘들지.
1: 예.
2: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 갔다 왔다 말입니다. 그런 게 좋다라 때다 그래서 지금.
1: 예. 예. 맑아갔습니다. 이런 무릎 관절염 나이 들면 특히 60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앓기는 앓지만 그렇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파스 붙이고 지통제 먹고 소염제 먹고 이러면서 버티지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예.
2: 아프셔도 좋지.
1: 예. 그래서 문제는 이게 뭐 당장 숨지는 병은 아닌데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선 바깥 활동하기가 어렵고, 예, 시장 보러 가기도 어렵고, 예, 이러니까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그냥 파스 붙이고 견디면 나사지는 병이 아니고 점점 더 해갑니다. 왜냐하면 무릎의 아래 윗뼈 끝을 싸고 있는 연골이 다스려서 몇십 년 동안 썼기 때문에 연골이 다 다스렸습니다. 이래서 오는 병, 예, 이건 현대병원에서 세포재생료법, 즉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디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치료받은 분들이 모두 전 효과를 잘 봅니다.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해칠리마 잠비아 대통령의 륜임 당선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양질 의료자원이 기층 민중들에게 혜택을 마련해 주어 건강 중국의 새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0: 중공주항과 공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장교에게 2급 우주 공헌 훈장을 수여하고 모비 장홍장에게 용 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헌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살바도르 립법회의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0: 보도요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20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하카인대 하칠레마에게 축전을 보내 그의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연임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두 차례 회담을 갖고 함께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실무적 협력의 성과도 풍부하고 다자간 사안에서 밀접히 조율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칠레마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중국 아프리카 협력논단 북경정상회의의 성과를 관찰하고 전통적 친선을 계속 발행하며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호혜 상생의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 잠비아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0: 전민 건강이 없다면 전면적인 조요 사유도 없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인민의 건강을 선체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친히 건강 중국 건설의 청사진을 그려 기층을 중점으로 하는 신시대의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하고 건강 중국을 하나의 리념적 구상에서 국가의 중대 전략으로 격상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18차 5기는 전망계획은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기로서 의료보건의 종점 하향 이전과 자원의 하향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야말로 이 총사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착안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여 오랫동안 량질의 의료자원이 도시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기층에서 의료기구까지 가기 멀고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것은 국민 건강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바탕으로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기총으로 내려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진 보건소에서 마을 보건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에서 의료 양로 결합기관에 이르기까지 의료보건 업무의 중점을 하향 조정하고 의료보건 자원을 하향 배치하여 기층 보건 업무의 민생 지향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세종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전국 보건건강대회가 열린 가운데 기층을 중점으로 한다는 말이 신시대 보건과 건강 업무 방침의 첫 마디 실렸습니다. 이후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이 실시되면서 건강중국의 상부 설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협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서둘러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층 의료보건 체계의 모습은 모두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체계가 가장 완비화된 기층 의료보건 봉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현의 80%가 넘는 곳이 영상, 심전도, 검사 등의 자원 공유센터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는데 의료적 군중 봉사 차수는 연인수로 3억 3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기층 검사, 현급 진단, 결과 상호 인정은 병을 보이려면 대도시로만 가야 했던 낡은 경험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소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기반 자원이 취약한 지역으로 긴밀형 의료 공동체를 바탕으로 원격 진료망이 현급병원의 두 뇌를 마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안녕 제1인민병원 의료 공동체 심전도 센터에서는 6개 향진 보건소와

0: 64개 말 보건실에 이동식 신전도 기기가 견본을 채집한 후 5G로 실시간 전송하고 원격으로 보고서를 내보내므로 마을 주민들은 촌 보건실에서 현 병원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능숙해지면 사람의 인식도 따라와야 합니다. 각 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층에 소혈 방식의 용량을 보냄으로써 인재를 보류하지 못하고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며 봉사가 세심하지 못한 등의 허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기층의료보건 인력규모는 약 50% 증가했습니다. 농촌 맞춤형 무료 의대 생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평균 중소부 각 향진 보건소마다 가정의학과 의사 3.5명을 배치했습니다. 2,199개 현 단위 긴밀형 의료공동체와 81개 도시의료그룹을 기반으로 상급병원은 핵심 인력 파견, 멘토링 지원, 원격 치료를 통해 성숙한 진료 기술과 표준화된 진료 규범을 현과 향촌으로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가정의사는 139만 1,000명에 이르고 전국 로인 기약 인원은 1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 추적 관찰, 건강 선별 검사, 재활 지도, 체육 의료 용합이 일반 시민의 가정으로 들어가 의료 보건 봉사가 질병 치료 중심으로부터 인민 건강 중심으로의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편벽한 지역의 난치성 중증 환자들에게도 현장으로 내려온 의료 자원으로 똑같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재선 전문가팀은 소장에서 순회 무료 진료를 진행했는데 팀의 자원봉사자인 장족 소녀 공상은 한때 종중 척추 측만증 환자였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전문가팀에 의해 질병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키가 120cm도 채 되지 않던 데로부터 140cm가 넘는 체격으로 자라났고 올해 대학에 합격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하향 배치가 가져온 변화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장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기층의료보건망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의료사업이 보편적 보상과 균형, 전민의 공유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질 전망입니다.
1: 중공조항 공무원 조항군사위원회가 8월 20일 장륙에게 2급 우주 공무원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영 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무원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은 우주선을 타고 천하 핵심 모듈에 성공적으로 입주해 궤도에서 7개월간 머무르면서

0: 지체 전문가로서 영광스럽게 신주 21호 승무원으로 선발돼 1년의 우주 응용 실험을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유인 우주 사업에 세운 탁월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중공조항 국무원 조항군사위원회는 장륙 동지에게 2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 동지에게 영 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고수하며 숭고한 사업에 헌신한 시대의 선구자이자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 꿈을 펼치며 우주 강국 건설에 앞장선 모범입니다. 당주왕은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제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도리에 더욱 긴밀하게 단결함으로써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지구 위성 정신과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힘써 발행하고 영예를 수여받은 우주비행사들을 본받아 필승의 신념을 굳히고 고무된 토지를 유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대한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민 대당에서 살바도르 립법의회 가스드로 추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레일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주년 기념일이라고 피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하여 상호 지지하는 보수로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살바도르가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찬성하며 상호 존중, 평등대오, 협력 상생,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를 서로 다른 규모와 서로 다른 국정을 가진 국가 간 진선 협력의 모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민생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되고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민심상통을 촉진하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우호적인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살바도르 립법대회와 전문위원회, 쌍무 친선소조, 인대대표와 의원 간의 친선왕래를 강화하고 법치건설, 빈곤 감소 발전 등 방면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무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과 전과정 인민 민주 발전 성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국가관리 경험을 교류하여 각자 국가발전과 진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가스드로 주석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년 동안 쌍방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하며 호혜 상생하면서 양국의 친선이 지속적으로 공고해졌다고 표했습니다. 살바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경제,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유민에게 실제적인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살바도르 립법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무협력 촉진을 위해 교량을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최근 각지에서 중대 공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강소성 염성에서는 회하 입회수로 회부 중초 조체 공사가 전면 완공됐습니다. 이는 회하 입회수로 2기 공정 중 첫 번째로 통수 운행이 가능한 중추 공정입니다. 회하 입회수로 2기 공정은 국가 중대 수리 공정으로 총 길이가 162.3km이며 기존 1기 공정을 기반으로 확장과 개조를 진행해 홍수 배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2000톤급 선박의 통행도 가능하게 해 회하 류역의 고효율 출해 통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련의 교통기반 시설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일 섬서 서안에서

0: 그 안강을 잇는 고속철이 도면에 따른 시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정식 개통 후 두 지역의 철도 운행 시간은 약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돼 관종과 섬남 지역의 1시간 경제권이 빠르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20일 하남성 주구시 평정산 루화 주구 고속철도의 핵심 지역 공정인 정주 부양 상행 연락선 특대교가 40분 만에 시계 방향으로 25도 회전해 정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이는 후속 교량 가설과 궤도 부설 작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정산 루화 주구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서북부에서 중문을 거쳐 장강 삼각주까지 이어지는 고속 여객 세 통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흥룡강성 할빈시에는 동북 지역 최대의 계류 아치교인 송화강 특대교가 성공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교량의 총 길이가 약 4,700m에 달해 할빈 현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일 길림성 도남시의 20만 톤 그린 메탈롤 2기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연간 20만 톤의 그린 메탈롤과 만 톤의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연결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증류 송전 공정의 감속성 제4구간이 관통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진령산맥 서쪽 기슭을 가로지르며 총길이 67km, 전체 공정 중 공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전선 가설 진도는 90%를 초과했습니다. 감속 전기 절강 진입 공정은 총 연장 거리가 2370km로 우리나라의 서부 전기 동부 수송 전략의 핵심 간선 에너지 통로입니다. 내년 4월 준공 후 매년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360억 kW시 이상의 청정 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 제조, 고기술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업 경제의 혁신과 우량화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 등을 대표로 하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약 50% 수준으로 상반기보다 약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센서, 메모리 반도체, 광섬유 등 제품의 생산량 급증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후표로 제조, 비행기 제조, 스마트 장비 제조 등의 업종 성장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안위성의 경우 올해 들어 집적회로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수년간 준비해온 다수의 산업 프로젝트가 현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국내 생산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공업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그중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수출 납품액은 각각 41.2%, 8.4% 성장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수출 납품액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25.8%, 30.7%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각지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잇따라 수확돼 농가 소득을 이끌고 농촌의 전면적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과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귀주 육반수에서는 20여만 무의 붉은 과육 키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육반수는 산지와 구릉이 많아 예전에는 신선한 과일을 수확한 후 과수원에서 도로까지 주로 인력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지에서 인양 무인기를 도입해 공중으로 키위를 운송함으로써 수확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복근성 보관에서는 갓 수확한 포도를 즉각 항문 선별센터로 보내고 등급별 분류와 포장을 마친 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당면 현지 8만여 무의 포도는 재배, 관리 보호, 수확, 검사 등 전 과정을 걸쳐 디지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재배와 브랜드화 경영 덕분에 이곳의 포도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고가 과학기술 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안에서는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진열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비추고 있었고 설명 서류와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장비 작동 소리가 뒤섞여 한데 어우러집니다. 공정사가 관람객들에게 혁신 제품을 시연하고 기술 인력이 중국어, 영어, 타이어 등 여러 언어로 관람객들과 소통하자 청소년들은 제홈 구역에 로봇들을 둘러싸고 연달아 감탄을 자냈습니다. 이는 방콕에서 열린 2026 타이 국가 과학기술전의 한 전경입니다. 이 전시회는 타이에서 매년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 행사로서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능형 기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과학기술 성과가 이번 전시회에서 한자리에 집중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관련 전시 구역의 부스 인근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과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협력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전시회는 중국 지능형 교통 분야의 혁신 기술, 관철 성과와 응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지능형 교통산업의 발전 수준을 다각도로 보여주었으며 중국 타이 교통 분야의 기술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 마 명경은 17일 전시회 행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중국 타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행사가 중국과 타이 양국 인민들에게 새로운 협력 분야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이 지능형 교통협회 리사장 당한은 타이는 더 많은 지능형 교통 솔루션을 도입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민이 디지털 세계화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시구역에서 방문객들은 디디 청귤이 선보인 초록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공유 전기 자전거 세대를 체험했습니다. 디디 청귤 해외사업부 동남아시아 사업 책임자인 고함의 소개에 따르면 이 전기 자전거는 오염이 없고 소음도 없으며 안전하고 가볍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타이로 1000대가 출하되었는데 첫 번째 물량 200대는 이미 타이 남부의 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후 타이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식 스마트가 전시한 엘사급 무인 물류 배송 차량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식 스마트의 동남아시아 지역 리사겸 총경리 장우진은 해당 차량은 주로 물류, 대형마트 등 분야에서 사용되며 현재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 일부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도입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탁시 지통 과학기술위안회사 TOOGG 영상은 교통 전경에서 인공지능의 일부 활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체증, 투기물, 교통사고 등의 모니터링, 차량 번호판, 차종 그리고 도로 위법 사건의 식별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리사장 오가윤은 기자에게 회사의 AI 기반 제품 한 종류가 방콕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미 응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국가천문연구소 전시구역은 우주 요소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장정 5호 로켓 모형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도 하며 호기심을 보이며 직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시구 한쪽에

0: 메모 벽에는 중국과 타이의 우주협력에 대한 방문객들의 기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은 함께 달로 가요라는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북경시 과학기술협회와 그 산하기관의 북경과학센터 그리고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자원연구소의 부서에서는 중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돈의 게임 화용도 과학교육 기재 발선 과외 등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이 청소년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지혜를 느꼈습니다. 맹사 미래과학자 클럽의 체험구역에서 학생들은 라인 탐색 로봇과 뱀형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클럽은 총화맹사연구팀 구성원들이 설립한 것으로서 이번 전시에 참가한 목적은 타이에서 AI와 드론, 로봇 기술의 현지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국가과학기술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서장 농촌 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60일 협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원문에 따르면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 범령이 이르고 풍속이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몸이 내심을 따르는 듯이 복종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다. 즉 명령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된 것은 반드시 중단하며 범령이 미치는 모든 곳, 풍속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에서 몸이 마음을 따르듯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고 또 고사성어 영행금지의 최초 출처입니다. 정치가 이럴진데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은 더욱 그럽니다. 군사 분야에서 영행금지의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례로는 한무제의 할아버지인 한문제와 그가 발탁한 일대명장 주화보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흉노는 한고조시대 백등산 포위전 이후 한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58년 바로 한무제 후원 6년 흉노가 다시 북방 국경을 침략하자 한문제는 급히 군대를 파견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장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문제는 군대 세 갈래를 풀어 장안 근처에 주둔시켰습니다. 종정 류려는 패상에 축자 후 서려는 금문에 한의 태수 주아보는 세류에 주둔시켰습니다. 한문제는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직접 삼군 주둔지를 위문했습니다. 먼저 패상을 찾고 그 후 금문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 통보도 필요 없이 황제가 행차하자 군영은 즉시 주동적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문제가 주화부의 군영에 도착했을 때 패상, 금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선행 부대를 군영 밖에서 막았고 잇따라 도착한 한문제가 사자에게 부서를 들고 들어가 통보하게 해서야 주화부는 문을 열어 영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수비병은 한문제의 시종에게 장군의 명령에 따라 군영 내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한다며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황제가 군영 천막 앞에 도착하자 주화부는 갑옷을 입은 채 나와 한문제에게 갑주를 입은 자는 절하지 않으니 군대로만 영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의 례법대로 할 테니 황제께서 허락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문제는 화를 내기는커녕 감격해하면서 주화부는 진정한 장군이라고 흡족해 했습니다. 군영을 나선 한문제는 신하들에게 주아보야말로 진정한 장군이라고 찬탄했습니다. 한문제는 태성과 금문의 군대가 군기가 약해 적이 기습해오면 그곳 장군들은 포로가 될 것이지만 주아보는 적에게 기습 기회마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한문제는 주아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흉도 대군이 물러가자 한문제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주아보를 중위로 승진시켜 수도 장안의 병권을 관리하고 호위를 책임지게 하는 등 주아보를 중점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나중에 한무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자료계, 즉 한무제의 아버지는 한경제에게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주아보를 기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아보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군이라고 말입니다. 한경제는 아버지

0: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 5초 7국의 란에서 주아보와 같은 명장이 수도 방위를 맡고 있었기에 발렌군의 거센 기세에서도 한나라 군대는 추호의 동요 없이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영행금지란 말의 배후에는 방어가 태산같이 든든하거니와 공격도 호랑이같이 맹렬한 강력한 응진력과 전투력이 숨어있습니다. 결국 주아부는 군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거대한 반란 위기를 평정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을 군사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들은 일찍 원문의 위엄이 장군의 명령에서 비롯되니 오늘에야 세류영의 위대함을 알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세류영의 이야기는 주아부의 철저한 궁기 황립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본 한문재의 탁월한 직견을 동시에 조명했습니다.
1: 역파 교수님의 생동한 해설 감사합니다. 주아부와 세류영의 이야기는 고대 군사에서 영행 금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우리에게 큰 계시를 줍니다. 오늘날 신시대 강군의 길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강대한 인민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군대 건설을 이끌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강군 목표에 따라 의지와 지휘, 행동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군 만마는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금기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강군 건설에서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우선 당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고전 전군 정치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을 추진했습니다. 당의 혁신 리론으로 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인민군대의 당조직 체계를 강화하며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승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투력이라는 유일한 근본 기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군의 중심을 전투 준비와 전투력 향상에 돌려 각 방향과 제 분야의 군사 투쟁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실전 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에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장 농촌 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함께 화물을 나르던 원시적인 운송 방식에서 하늘길이 종횡무진하는 시대로, 수유 등 희미한 불빛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천문 만호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오늘날로, 의식조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 전면적인 초유사회에 들어서기까지, 서장은 유구한 문화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신시대 분투의 물결도 거세 차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19년 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급 집중 연속 극빈 지역이었던 서장의 62만 8천 명의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해탈되고 74개 빈곤현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구역 전체의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2024년 서장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1,578원으로 처음으로 2만 원의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문화보호가 힘차게 추진되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조사 업무에서 서장은 농촌 지역의 문물조사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중점으로 고고학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마부조 유적, 비양 동가 석굴 유적 등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확보하여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합의 역사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민생 보장의 질이 제고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서장 농촌의 민생 상황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년제 의무교육 공고화율은 97.86%에 달하고 향진표준화 중심학교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요두 결핍증, 보충병, 대골절병 등 지방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주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농민, 목축민들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내진 안전주택이 과거의 흑벽위험주택을 대체했고 채광형 주거공간과 서장식 욕실이 기본시설로 되었습니다. 생태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장의 생태우세는 발전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야의 복숭아꽃으로 유명한 닝츠시 바이구 갈라촌은 닝츠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복숭아꽃 관광문화제를 기반으로 전통 민속활동과 자연경관을 융합했습니다. 관광 수학체험, 민속문화체험 등 다원적 업대를 발전시켜 2024년 총경제총수입이 1,400만원을 돌파하고 1인당 소득은 41,200원에 달하며 복숭아꽃 마을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생태문화관광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민족단결이 증진되었습니다. 민족단결은 언제나 서장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장은 민족단결 교육을 심화하고 지역사회 민족단결 대가정 공동건설, 농업, 목축지역, 민족단결, 역량 강화 등 행동을 추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장 7개 지역과 시는 모두 전국 민족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60일 협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8월 17일 미국과 이란 간 양해 각서가 설정한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양측은 6월 중순 원격으로 이 양해 각서에 서명했고 60일 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당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양해 각서를 통해 호르무즈의 협의 통항을 재개하고 다음 단계의 핵 문제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란 전쟁에서 체면 있게 철수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양측의 심각한 이견과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지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다시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벌여 대립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진퇴량난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60일간의 협상 기한 미국 이란 정세는 진정 완화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새로운 특점을 보였습니다. 첫째, 군사적 대립이 승격되었습니다. 양해 각서 서명 전에는 양측이 비교적 오랜 기간 대규모 군사 충돌이 없었으나 양해 각서 서명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미국은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재개했고 심지어 10여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영내 여러 국가의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측은 한때 양해 각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공세와 휴전을 반복하다가 7월 말 이후부터는 상호 공격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등 싱크탱크는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상대의 한계선을 시험하려 했으나 군사적 수단으로는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미국과 이란은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하고 냉각시킬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해협 쟁탈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전쟁으로 폐쇄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한때 재개통되었으나 해협 통합 문제에 대한 양해 각서의 표현이 모호했고 양측은 해협 통제권을 두고 다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해협 재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상 봉쇄와 군사적 압박 등을 통해 이란의 해협 재개통을 요구했고 이란은 해협 재개통을 위한 전제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하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미국 이란 양해 각서가 레바논 전선 휴전, 대이란 제재 해제 등 여러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면 해협 문제가 양측 대결의 주전장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의 협상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외교 채널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군사 대립이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면서도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 측이 미국 이란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이 대변인은 17일 미국이 양해 각서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 하여 양측 간의 어떠한 대화도 진행되지 않아 60일 기한에 대한 토론이 완전히 실질적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압박, 최후 통첩 혹은 시한 제한 하에서는 자국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의 전적으로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을 승격시킨 근본 원인은 여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핵심 요구에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라는 초점 문제에서조차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은 자국 안보와 지역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뢰대인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맞서는 핵심 카드이므로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간 선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란이 제시한 해협 재개통 조건을 수용하고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을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내에서 엄청난 여론 압박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측은 기타 문제들에서도 이견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교수 주마 무함마드는 핵 문제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농축활동 동결까지만 수용하고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이른바 지역 대리인 문제에서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지만 이란은 지역 영향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각각의 국내 강경파의 압력과 이스라엘이라는 교란 요소가 더해지면서 양측의 타협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협상 최종 목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쿠웨이트 일간 아랍인 신문 총편집장 압둘라 도세리는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중단하고 유리한 경제 발전 조건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신뢰가 완전히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기본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없어 개별 의제들을 둘러싼 이견을 풀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향후 미국과 이란 정세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저강도 대치의 지속입니다. 일부 분석은 이란이 당분간 해협을 지뢰대로 삼는 핵심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군사 타격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 등 수단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측은 저강도 군사 대치가 계속되고 외교적 접촉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제한적인 림시 배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세리 편집장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고 양측 모두 협상을 통해 정세의 격화를 피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협 통항 등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림시 배치를 먼저 달성하고

0: 이후 더 복잡한 의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셋째, 정세 재격화 가능성입니다.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우발적 충돌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양측이 다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란이 최근 다수의 강경파 인사를 군사 주요 직무에 임명한 것은 전시 의사 결정 체계를 정비하고 군사적 대립 격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0: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연변 주내에 하나뿐인 장약 전매점입니다. 그리고 감로장약 판매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덕길장약방에는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우리 장약은 또 이미 만성질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이 림상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로장약은 현대인들이 삶의 질도 높여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데서 아주 큰 이런 효과로 봅니다. 지금 새로운 선택이고 희망이가 장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약은 우리 다른 점이라 할 때에는 약재의 레원이 다르고 이론적인 이 원리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도 다르고 약물이 배합 원리가 다릅니다. 장약이 배합 원리라 할 때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인체의 모든 계통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그 이론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우리 장약을 쓰시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나를 빨리 낫게서리 어떻게 잘 배합해 주시오. 이렇게 우리 이 배합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이 인간의 신체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기능들이 집합체입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합체로 기능이 상호 또 연결이 돼서 또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은 우리 장약을 쓰시고 배합해서 잘 쓰시면서 지금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체라 할 때에는 고도로 정교한 이런 기계 장치에 비유할 수도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만들어진 이런 기계라고도 합니다. 이 뜻인즉 우리 인체는 독립적이고 단일적인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존적인 많은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통은 나름대로 인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서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면서 서로 도와줘야만이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또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통에 다른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다른 계통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생체 기능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여름에 이 위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1: 네.
2: 예. 소화

0: 안 되고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위도 약간 쓰리면서 또 아프기도 하고 이 그 만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축성 위염도 좀 있고요.
1: 네.
0: 예, 그래 밥맛이 없고 하네요. 매일 한 게 없지 밥 못 먹으니까 참 힘들었댔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방송을 들으면서의 그 뭡니까 약방 찾아갔죠. 장약이나 써볼까 하고
1: 네.
0: 가가지고 따 당월 런칭 창주에 네. 하고 또 두다시 이 세 가지 약을 그 받아가지고 한 50일 두 달 좀 되게 먹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소화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밥맛도 덜어서 힘도 나고요.
1: 네.
0: 혓바닥이 새파얗던 것도 이제는 색상도 돌아오고
1: 네.
0: 예 그렇게 좀 한 50일째 먹었습니다.
1: 네.
0: 예, 또 먹어야겠지요.
1: 예, 아직도 써야 됩니다. 그 배합이 잘 됐습니다. 그 세 가지가. 아, 세 가지 예. 약이 그렇게 배합되면 우리 인체의 전면적으로 이 오장육부 균형을 잡아주면서 그 허약해진 몸을 또 처세워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몸 전체를 조절해주고 근원을 치료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약을 쓰실 때에는 예, 예. 꼭 우리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병정황을 잘 얘기하고 잘 예. 배합했으면은 이 치료 과정을 또 단축하고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예. 약물이 빨리 인체에 적응되면서 또 부작용도 많이 피면합니다. 예, 예. 그래 쓰시면서리 석 달은 쓰셔.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는 예. 또 장대편대 찾아가서 또 다시 배합하면 됩니다.
0: 아 예. 예. 얼마 영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약이 그 예. 소화기통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같이 높여준다. 아, 지금은 예. 면역력이가 이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 내 몸이 이사를 만들어주는 이 방법이가 소화기통부터 다스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0: 예.
1: 예. 개장대편대 아, 찾아가세요. 예.
0: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그래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는 눈이 그래서 항상 깔깔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예. 그, 저, 자꾸 뿌옇게 보이고, 눈앞에 거미줄 같은 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영 맞고, 백나잔도 좀 입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시수의 전수 하나하고, 민무수리 외화는, 이 두 가지 약을 두 달 거의 먹었는데, 야, 지금 효과 영마에 알립니다.
1: 예.
3: 예, 눈이 그냥 깔깔하던 것도 많이 났고, 눈물이 하던 것도 많이 났고, 특히 이게 거미줄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예, 이게 없어지니까, 예, 눈이 맑게 보이니까, 야, 사람 정말 정신 난다, 지금.
1: 예.
3: 예, 그래, 이래 효과하실 때지, 받아봐도 더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예, 그의 빈문증이 해결이 됐다는 거는 인체 기혈이가 보충도 되고 기혈이 통한다는 거 말한다. 예, 네. 그 빈문증은 본문이 보통 맥이 똑 떨어지고 정말 큰 병을 앓고 나고 이런 다음에 발생한다. 예, 근데 그거 빈문증이 해결이 됐다 하는 거는 몸이 많이 좋아진 거 말한다.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3: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관심병 듣고 혈압 혈진 높고 해. 그러니까 자주 어질피 나옵니다.
1: 예.
4: 머리도 아프고 특히 가슴도 떨림 찌도 나고 식은땀이 자주 나지. 예, 고생하다 내 죽음에 시수의 전수와 밤의 청세하고 장세하고 이 약을 세 가지 약이야. 두 달 조금 먹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지금 효과도 많이 알립니다.
1: 네.
4: 야, 어린쥐 그러나도 어린쥐 조금 안 나고 손발 저리고 이 증세가 좀 해결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식은땀 자주 하는데 식은땀으로도 완전 안 난다 그러네요.
1: 네.
4: 옛날 이 약이 효과도 좋네. 이 약 좀 더 먹어야 되지.

0: 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심장은 혈액을 주관하고 비장은 혈액을 통섭해서 만들어내는 작용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선생님, 나는 예, 이 뭡니까? 소변이 그냥 저리고 아프고 예, 나가 때문 잘 나도 아이 간다, 소변이.
0: 예.
2: 나가 날이 사사게 나갈까? 예, 자꾸 불편하고. 그래 자꾸 이 뭡니까 발등하고 이 손등 손목 발목 여기 이 어쩔 때는 이 눈등이는 붓기고 얼굴도 어쩔 때는 별로 붓긴다.
0: 네.
2: 그래 몸이 무겁지. 그래
0: 네.
2: 나 먹을 그릇 때문에 별로 나 먹을 부딪혀가도 갑자기 붓게가도 그래 이런 게 망지하고 허준이 두 가지 먹었는데 한 사흘 못 가면서 얘 소배 조금 이렇게 배출이 또 조금 도와줄게다.
0: 네.
2: 먹으니 네. 그래 아 이게 되겠다 우선. 이제 한 20년 먹을까 얘 붓긴 게 다 쭉 내릴 때다 다
0: 네.
2: 먹이 붓긴 게 네. 눈쟁이도 붓긴 게 그러니까 한 20년 먹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다 내리든지 또 한 열흘 어간이 올랐다 내렸다 또 그랬지다 굉장히 어선 두 달 먹은 게 완전히 어선 재발아야 한다 말이야
0: 네.
2: 네, 용서했습니다 붓긴 게 내리니까 예. 아니 걸거리도 발목도 잃었고 그다음 걸 때도 그 발목 부딪혀서 좋겠더니 몸도 그다음에 이걸 이 곰팡이 그 부위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살 붙은 것 같은 게 부지사 그러던 그것들이 조금 가보내지고
0: 네.
2: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섭이 여전히 조금 시리하게 나갈까요? 그다음 몸이 쭉 떠라든 게 그렇을 때 계속 웃기겠지.
0: 예, 맞습니다. 환자분이 증상은 몸에 습열이 있습니다. 몸에 습열도 있으면서 신장 기능도 약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했으면은 몸의 습열을 제거하면서 몸의 염증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콤파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2: 몸이 새까맣게까 붓기 내니까 몸이 새까맣게
0: 맞습니다. 그러면 얘 또 심장도 많이 가벼워집니다. 예,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나사지고 머리 혈이 터분하던 것도 나사집니다.
2: 나 예. 이제 두 달 열흘 먹은데 또 이제 가서 약이 다 거의 떨어진다.
0: 예.
2: 상대표 배우고 또 싸서
0: 그런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1: 예.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강정과 있어서 수관전환하고 망지에 있었습니다.
0: 예.
3: 이 약 쓰기 전에는 소화도 안 되고 당남도 나쁘고 계속 입이 쓰겁고 했습니다.
0: 예.
3: 지금 이 약을 몇 달 쓴 다음부터는 배도 붓지 않고 속이 편안하고 변비 심했는데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눈이 막지 못하고요. 어떨 때는 눈이 뿌옇게 보이고 했는데 지금 눈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얼굴 색도 이전에는 어두웠는데 지금은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 색도 많이 희어졌습니다.
0: 네.
3: 그래 이 약 쓰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난 간격은 없어졌다 합니다.
0: 네.
3: 그래도 지금 망지하고 망지를 하루 건 있었습니다.
0: 예, 그래도 됩니다. 그 항암 수치가 예, 좀으로. 예.
3: 예. 이렇게 그냥 약을 계속 하루 건 있었습니까?
0: 예, 지금 수간 전환 몇 달을 썼습니까?
3: 수간 전환은 좀 거의 석 달 썼습니다.
0: 예, 석 달을 쓰고 예, 석 달을 또 더 쓰셔. 간경화까지 있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관전환 끊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망제 맞으셔.
3: 예, 그래라고.
0: 네, 그래도 됩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희 집에 산자가 항상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좀 높고 높습니다.
0: 네.
4: 그리고 혈당도 높고. 항상 손발이 시리고 손발이 이렇게 저기 뭔가 저리고 이랬습니다.
0: 네.
4: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약을 떼왔는데 두 가지 약 줬대다. 치소의 산두환하고 과신커후에란 거 줬대다.
0: 네.
4: 제가 지금 거의 두 달째 쓰고 있는데 효과를 봅니다.
0: 네.
4: 그래서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하는 게 많이 나아지고
0: 네.
4: 혈당도 조금씩 내려가 머리 아프던 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0: 네.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영 빠른다, 그 두 가지 있습니다.
4: 네, 어지럽고, 머리 닦고, 펜토 아프고 이래는
0: 네, 불면증.
4: 오늘은 이번에는 가지 말고 배달 받다고 합니다.
0: 예.
4: 배달 전화번호 알려주겠습니다.
0: 508-9929번입니다. 예.
4: 508-9929번.
0: 29번.
4: 9929, 예?
0: 예, 맞습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0: 다녀오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이렇게 우리 심장하고 비장 이 두 장기는 혈액이라는 이 공통이 매개체를 통해서 예, 생성부터 운행까지 긴밀하게 연합해야 되는 이런 파트너 관계입니다.
0: 네.
3: 예, 어떤 분들은 아, 심장과 비장이가 무슨 소화계통하고 순환계통이 완전히 다른 계통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지만 이 서로 아주 밀접한 파트너 관계고 생성하고 운행이라는 이런 기본 생리적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기혈 생화의 근본이라는 이런 공통 분모 위에서 성립이 됩니다. 예, 우리 비장이 좋아야만이 혈액을 생성한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3: 그리고 비장이 운화 기능이 정상적일 때 우리 음식물에서 얻은 이 정미로운 기운이가 비기힘으로서 상승하면서 심장과 폐로 들어갑니다.
0: 네.
3: 예,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비장이가 또 폐하고도 관계됩니다. 예, 이 정미가 심장에서 붉게 변해서 혈액으로 화생하기 때문에 비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의 혈액이가 충족하게 됩니다.
0: 네.
3: 예,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혈액이 경맥을 흐르는 이런 동력이라 할 때에는 심장과 폐의 기운에서 나오지만 그 혈액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이 힘은 비기의 통섭작용입니다. 예, 그리고 비기가 든든해야만이 혈액이 밖으로 넘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우리 비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순환을 제대로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기능 부전은 반드시 상대방 장부의 병증으로 전이됩니다.
0: 네.
3: 심장이 나쁘면은 비장도 나빠진다. 비장이 나쁘면은 심장도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장약에서의 이 융합료법이라든가 배합료법, 연합료법이가 우리 장의학의 이 약물료법이가 중의학에서나 서의학 전문가들도 지금 이거 점차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기가 허약하면은 심혈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0: 네.
3: 그리고 비장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또 운반하지 못하면은 혈액을 만드는 이 원천이가 고갈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년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잘 낫지 않으면은 소화 기능부터 회복시켜서 음식물이 섭취하고 또 흡수부터 먼저 잘 되게 합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심장 질환 환자분들에게도 대부분 너무 낫지 않는 분들에게는 런칭 창조를 같이 배합합니다. 예, 그러면은 소화 기능이 회복이

0: 이면서 혈색이가 돌아오게 되면은 심장에서 이 순환 작용을 잘 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 할 때에는 심장이 주관할 피가 모자라게 되면은 혈혈 상태에 빠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 비장의 통혈 작용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예, 이러면은 심혈 소모로 전이하면서 비장이 피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혈액이 예, 또 이 출혈 상태에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결국은 이 심장이 이 혈액이가 부족한 이런 결과로 초래하죠. 예, 때문에 우리 소화 계통이 약하다 할 때에는 조만간에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질병들은 소화 기능부터 예, 회복을 시킨다 하면은 예, 여러 가지 또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든지 혹은 예, 기능성 저하로 일어나는 이런 질병 치료에서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 런칭 망주에하고 수간 전황을 같이 결합했으면은 예, 여러 가지 소화계통 질환 치료에서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간 전황이라 할 때에는 또 아침에 하루에 네 번 드시는데 우리 수간 전황 안에는 한 가지 약이지만 네 가지 약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약이 아침 6시 공복에 드시는 예, 이 대장경이 또 활동하는 시간에 드시는 이 A전황이라 할 때에는 예, 여러 가지 이런 작용, 비장과 위도 보양하는 또 기능도 높여주면서 장도의 독소도 또 배출시켜줍니다. 예, 우리 일단 오랫동안 만성질병으로 앓은 분들은 이 음식물 대사라든가 약물이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장도의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인체 내부의 독소의 100분의 80%는 예, 장도에 있다고 볼 소화계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수간전환이 이 원리는 아침에 예, A전황은 이렇게 장도의 독소를 또 이 배출해 주면서 이 소화 불량이라든가 위산 과다증 그리고 위가 항상 거룩하고 불편하고 예, 또 아픈 증상까지 빠르게 또 예, 개선을 또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이 관건은 장도에 있다 합니다. 예, 때문에 이 장도는 소화 흡수하고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인체 내부의 100분의 70%의 면역 세포들이 장도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도는 소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체 내 가장 중요한 면역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간 전황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변비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인체 힘도 나고 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예, 힘이 없거나 이런 증상들도 또 개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1시에 드시는 이 비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는 비전황이라 할 때에는 비장과 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아주 좋은 이런 시간입니다.
1: 네.
0: 그리고 간에서 수요하는 영양성분도 또 골고루 보충해주면서 손상받은 간세포도 수복시키고 간 손상을 받지 않게끔 예, 간을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비전황을 드신다 할 때에는 간 부위가 아프거나 예, 비장하고 간이 예, 이 중다가 있거나 혹은 알코올간, 지방간, 만성간염 치료에서는 예, 아주 간세포도 건강하게 해주면서 또 힘이 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C전황 예, 오후 4시에 드십니다. 이 4시라 할 때에는 방광경이 운행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체내 독소하고 또 나쁜 사기들을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예, 때문에 간의 해독 작용을 강화시키면서 간의 부담도 덜어주고 간세포의 예, 이런 자아수복 기능까지 높여줍니다. 예, 지금 우리 수간전황이가 아주 간병 치료에서 최고의 약품이란 이런 인증을 받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입니다. 예, 그리고 간하고 담낭 공농도 조화롭게 해주면서 담즙이 분비하고 배출을 촉진시키고 체내 독소까지 또 배출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간하고 담낭 습열로 인한 예, 좀 피부 색깔이 눌구무레하거나 또 황흡안이 있거나 예, 소변이 좀 누렇거나 옆구리가 좀 붓고 아프거나 예, 그리고 배가 부르면서 또 맥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변이 잘 통하지 않고 예, 급성 만성 이런 이 좀 이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 분들 예, 이갈이 있거나 빈갈이 있거나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항상 나는 옆구리, 늑거리가 좀 아프고 입맛이 없다 이런 증상 개선하는 데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녁이 9시 예, 심포경이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드시는 예, 이 비전앙 디전앙이라 할 때는 심장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기분도 조절되고 신경도 안정이 됩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4: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23일은 처서 절기입니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이자 가을철의 두 번째 절기로 해마다 양력으로 8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드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요와 함께 처서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옥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가을비 내리는 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처서는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인데요. 처서에서 처자는 그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처서는 더운 날씨가 거의 끝나가고 점차 시원한 날씨로 넘어가기 시작함을 뜻하는데요. 김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장백의 두루미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처서절기의 풍속습관 알아볼까요? 처서가 되면 우리나라 일부 지역 사람들은 오리오리를 먹는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재미있는 풍습인데요. 오리고기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무더위에서 서늘한 날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북경 지역 사람들은 처서 백합 오리를 사 먹는다고 하는데요. 가게에서는 흔히 백합, 진피, 꿀, 국화 등 재료로 오리를 푹 삶거나 조리를 한답니다. 강서 지역 사람들은 정성껏 만든 오리 요리를 이웃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가 가을철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답니다. 또한 이웃들과 정겹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금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혜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둥근혜님을 보내드립니다.

연애 지역에서 사는 어민들에게 저서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절기이죠. 바로 풍성한 어획을 약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서 절기쯤에는 바닷물 온도가 아직 따뜻해서 물고기 떼가 어장주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또 새우, 조개 등 해양동물이 알차게 자라고 맛이 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찾아오면 연해 지역에서는 개어절이라는 축제를 펼쳐 어민들을 따뜻하게 배웅한답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집 과수원을 보내드립니다.

유명한 개어절로는 상산개어절, 주산개어절, 강천개어절 등이 있는데요. 개어절 축제가 열리는 그날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북적이고 바닷가

에는 사람들의 함성과 신나는 복소리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북돋워 준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공연과 관광 활동이 가득 펼쳐져 해내외 많은 객상들과 여행객들이 축제 보러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축제 속에서 현지의 독특한 문화도 느끼고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마음껏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김상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옹야옹 고양이를 보내드립니다.

초소가 지나면 가을 기온이 점차 짙어지게 되는데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쯤에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서 가을빛을 만끽하며 계절의 변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나 들판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이 높고 맑아서 함께 걷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진답니다.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미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가을 서풍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처서 절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와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보길 바랄게요. 정문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는야 뱃사공 해마중 간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초당이 서기는 후가복의 주재하에 20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청기회의 제6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후가복은 석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운행을 주시하고 전반적 차원에서 발전 태세를 파악하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맞받아 나가며 종합시책하고 정밀하게 힘을 내 전주 경제운행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며 효익을 증대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책임자들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8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연결 시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가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의료신강, 소경야, 윤조휘, 문금철 두 경국이 삽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이 주당이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성 앞자리를 달리고 있고 공업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한도의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비교적 빠른 장성을 유지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증가폭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제고하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당면 경제 발전에 각종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 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장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당면의 선자적 정치 임무로 들어주고 틀림없이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고 동태 감축, 정밀 배치, 과정 관리를 일정 강화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돌파와 하반기 결전을 잘 치러 년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둘러싸고 전단계 수속, 시공 조직, 요소 보장 등 면의 난제를 해결할 비상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연결 룩마트 지능화 산업단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금성동 금광,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웅순당 웅담 제품, 용정 눈살 과자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결 도시 로후 주거단지 개조,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기 2기, 훈촌 도로철도 연합수송 전용선, 활용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도문 도시구역 오수 도관망 건설, 안도 중의병원 의료 양로 결합 등 정책성 자금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훈촌 길순 독립식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고봉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용정 650메가와트 풍력 발전 등 대상에 조속한 착공을 추동을 하고 6가지만 건설 대상, 재해 후 회복 재건 대상들을 서둘러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요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장성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운행 정황을 밀접히 추적을 하고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생산 능력 협력 등 봉사 활동을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부대의 지원을 착실히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확대에 조력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해 통계 범위 내 기업으로 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을 내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9월,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잡고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후 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를 미리 기획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상업무역 기업들이 새 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온 오프라인 판매 촉진 활동을 알쓰들에 기획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민속공연, 체육경기, 가사봉사 등 봉사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 잠재력을 일층 방출하고 소비 증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문화관광 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힘을 내고 연결 1978 문창원 모화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의룡정 해란대 2기 민박, 리화곡, 비암성경, 용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훈촌 마뚜료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가무 깜짝 공연, 미식품평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전민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주제 음악 축제 등 주제 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드라마, 인터넷 게임

0: 등 새로운 경영 모식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문화관광 소비가 빠르게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국 기초시설 승격 해조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와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콩, 육류, 신차와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1210 업무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034 모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안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주왕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권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21일 오전 10시 19분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알심드려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 촬영 가동식이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당위 선전부 부부장이고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성주 각급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촬영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장일정과 박군봉이 촬영기에 씌워졌던 붉은 천을 벗겨내고 이어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함께 밀보리 이사 꽃기 의식을 진행하면서 본 드라마의 본격적인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촬영 가동식에서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과수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리장혜 및 후기 제작 담당 단위 책임자가 각기 축사를 통해 문화 전승의 사명, 매체 융합 발전, 영상 제작 혁신 등 각도에서 프로젝트 추진 초심과 창작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한 도시 한 작품 사업 배치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문예 프로젝트입니다. 드라마는 20부로 구성되고 총 방영 시간은 100분이며 극본은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조직한 전문가 론증 심사를 통과해 역사 사실에 엄격히 부합됩니다. 발해국 역사는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연변주 지역 문맥 전승과 길림성 지역 문화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드라마는 발해의 대흥무가 재위 57년 동안 걸어온 인생 과정을 주선으로 삼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도모한 과정, 세 차례 수도를 옮긴 과정, 당나라의 례약과 농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본받으며 부족들을 이끌고 해동성국을 건설한 이야기를 완정하게 그려내게 됩니다. 이번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마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와 훈춘 발해고진 풍경구에서 촬영하며 출연진은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회자, 연변대학 재학생, 연변우선 진행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연변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육합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원성과 전시와 본 드라마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문물 전시와 영상 창작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문화 전파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작을 완성하고 홍과 텐센트, 유쿠, 아이치이 등 주요 온라인 시청 플랫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깊이 관찰하고 양로 금융 봉사를 잘 해나가기 위해 교통은행 연변 분행에서는 일전 연기해서 양로 금융 현지 봉사 방안 발포 가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 출석해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사업의 고품질 발전은 금융활수의 정확한 주입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교통은행 연변분행은 양로금 대리 발급, 사회보장카드 편민봉사, 재보관리봉사 등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금융안전에 초점을 맞춰 사기 방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조내 양로기구와 건강양생기업의

발전 수요에 정확히 연결해 양로 산업에 대한 신용 대출 도입을 확대하는 바, 질 높은 금융 봉사를 통해 우리조 로령 사업의 질적 향상과 로인 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중요한 금융 역량을 보탰습니다. 이번 가동식을 계기로 정

0: 장로 산업발전 역량 강화, 노인 재보 관리를 통해 금융 플러스 비금융 양로 봉사 생태를 구축하며 연변 특색의 양로 금융 봉사 새 본보기를 구축하게 됩니다.
1: 용정시 도시구역의 핵심적인 하천횡단 교통중추인 룡문교 재건 대상이 시공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사는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의 관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낡은 교량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도시 대배 통로를 일층 완설하여 주민들의 안전 출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용정시 육도하로에 위치한 용문교 재건 시공 현장 여러 개의 콘크리트 교각과 교각 받침대,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이미 완수돼 교량 위치를 따라 가지런히 세워졌습니다. 강변 공사장에서는 기종기 굴착기, 공사 운송차 등 대형 설비들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 일꾼들이 재반 공사를 긴장하고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룡문교는 1969년에 건설이 되는데 1988년에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교량 북측 절반은 사용에 투입된 지 57년, 남측 절반은 38년이 됐습니다. 도시구역의 관건적인 하천횡단의 교통중추로서 이 교량은 장기간 주요 교통흐름을 감당해왔으며 주민들의 일상출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정시에서는 용문교 재건 대상을 가동을 했습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의 총 투자는 4,115만 여원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다리는 교량 외에도 가로등, 조명 승격, 도감망 개조, 무장의 시설 건설도 함께 실시해 도시의 표지성 경관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관 이전 낡은 교량 철거, 시공용 临시 도로 등 전단계 조비 작업이 전부 끝났으며 공사는 전면적으로 교량 하부 구조와 조립식 구조물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정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건설과 삼일군 리가비입니다. 재건되는 농문교는 전체 길이가 176.8m고 너비가 25m에 달하며 도로 하중 1급 표준에 따라 설계됐습니다. 왕복 4차선이고 전용 인도를 설치하며 경관 등 야간 조명, 배수동 부대 시설도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통행 능력과 안전 보증 수준이 기존 교량에 비해 뚜렷이 제고될 것입니다.
2: 相较旧桥实现大幅提升。
1: 용문교 재건 대상은 올해 연말에 전면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결 생활을 주제로 한 비바 미만 장태가 18일 저녁 연결 1978 문창원 북쪽 관광객 봉사중심 주차장에서 개장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개장일 저녁 현장에서는 악대와 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으며 QR코드 스캔 추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증정을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가위바위보로 무료 식사권을 얻는 유희, 모래주머니 던지기, 새우 낚기 등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할인권 등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터에 매대들이 펼쳐졌고 특색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매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군명태 가게 업주 뇌영명입니다. 명태는 우리 연변의 특색 음식이죠. 새로 조성된 장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국 각지의 버들이 장터에 와서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기 바랍니다.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 청년 창업자, 료행 브랜드 운영자들이 장터에서 각자의 창작 상품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결 야간 경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를 잡으니 이 장터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전통 큰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특색 있는 작은 장터의 창의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곳의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만 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2: 후续将持续更新。
1: 앞으로도 다행.

0: 한 주제의 장터 주간을 지속적으로 내오고 상시적으로 소통 이용이 민속 공연, 악대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주제 활동을 기획할 것입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문시 변강도시 환가 주민 노래자랑 대중노래 활동 제2차 예선이 20일 도만강 광장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에서 온 여러 민족 주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층 대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청년들이 흥변 부민, 국토 수호와 변강 공고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학교와 지방의 협동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전 료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이 혼춘을 찾아 학교 지방 공동건설 실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일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 부문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통신 운영업체들이 주거단지에 신호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한 후 관련 금액이 부동산 관리 기업의 기업 구좌, 심지어 개인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154만 8천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우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 마음속 풍경, 그리고 몸속 건강까지 세 가지 증취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미루고 미루셨을 바로 그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생활의 정리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마음 먹고는 있지만은 막상 손이 잘 안 가는 그 일, 바로 옷장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득 옷장을 열었을 때 우르르 쏟아지는 옷더미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신 적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겠죠? 네, 특히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이 두꺼운 옷과 이 가벼운 옷이 뒤섞여 있는 옷장을 바라보면은 도대체 입을 건 없고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자주 섞이는 혼잣말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문제는요, 옷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정리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뇌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정리란 결국 시각적 편안함이자 아침에 선택하게 되는 나의 루틴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옷장 정리를 위해서 세 가지 골든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옷장을 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먼저 비워보십시오. 정리의 시작은 단순히 물건을 버린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골라낸다는 긍정적인 선택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옷장 속 모든 옷을 한 번에 꺼내 침대나 바닥 위에 낱낱이 펼쳐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생각보다 엄청난 양에 잠시 놀라실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작년에 샀지만은 태그도 떼지 않는 옷을 발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총 세

개의 박스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당장 보관할 옷, 하나는 수선이 필요한 옷, 그리고 마지막은 기부 혹은 버릴 옷입니다. 이 중 가장 손이 먼저 가는 것은요, 당연히 보관 박스일 텐데요. 여기서 전문가가 드리는 심리적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은 오늘 하루가 정말 더 행복해질까? 이 질문에 1초라도 망설여진다면 과감히 두 번째나 세 번째 박스로 보내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른바 애매한 옷이 가장 큰 공간과 에너지를 차지하는 법이 되니까요.

3단계 이제 본격적인 분류 작업입니다. 옷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보십시오. 상의, 하의, 원피스, 니트 그리고 티셔츠. 여기서 전문가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포인트는 바로 색상 순서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색상 순서대로 걸어보십시오.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옷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꿰뚫어 보게 됩니다. 또한 자주 입는 활동적인 옷은요, 눈높이에 계절용품이나 또 무거운 옷은요, 상단 선반이나 하단 서랍에 배치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아침에 옷을 찾느라고 초조하실 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보관법의 혁신입니다. 니트나 얇은 면 소재는요, 전통적으로 접어서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아래에 있는 옷을 꺼내기 위해서 위에 더미를 무너뜨리게 되죠. 이제는요, 세워서 정리해 보십시오. 서랍을 열었을 때 마치 서류 처리나 또 책장의 파일처럼 옷이 빼곡하지만 정갈하게 보이면 그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그리고 옷걸이는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색상, 예를 들어서 얇은 벨벳 재질의 베이지색 거리로 모두 통일하시면 전문가 수준의 옷장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숨은 공간 바로 문 뒤쪽입니다. 이곳에 간단한 후크를 이용을 해서 내일 입을 옷이나 평소에 자주 쓰는 가방을 걸어두면 공간 활용도와 아침 이동 동선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옷장 정리의 3단계를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사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연결하는 대화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이 곧 여러분의 하루의 첫 인상이고 그 첫 인상이 기분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옷장과의 첫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활 속 공간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깥 세상의 물리적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매일 수많은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는 마음의 공간은 더욱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우리의 내면 풍경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은 닫힌 세상을 여는 열쇠는 열린 마음이다 입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마음도 복잡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던 대화 주제가 오늘은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전혀 생소했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가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견이 오가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정반대 의견이 들려온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무조건 밀쳐내거나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특히 내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해서 그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인격을 부정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네, 이런 민주주의 기본이자 성숙한 시민의식의 첫걸음이 되니까요. 잠시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고 완강히 반대만 하는 분은요, 놀랍게도 결국 자기 자신의 성장마저도 스스로 방해하게 됩니다. 편협한 시야라는 것은요, 마치 좁은 방에 갇힌 것과 같아서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점점 숨이 막히게 마련이죠. 우리의 성현들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된다. 이 말은 100년이 지났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의견이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순간 인간관계는 삐걱거리며 금이 가기 시작하기 마련이죠. 이 넓은 세상에 혼자서 모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낮추고 상대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분에게 비로소 따뜻한 협력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결과물은 결국 고스란히 나의 성장이라는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승리의 환희는 찰나에 불과하지만은요, 활짝 웃으며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분에게는요, 실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인상의 든든한 동반자까지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열린 마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바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인데요. 세상이 나를 해치려들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불안감이 사라지면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지나친 경계심과 불안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이제는 늘 긴장하며 주변을 살피던 그 버릇을 한 걸음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은 벽을 허물고 서로의 조화는요, 불필요한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더라도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동일한 신념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도 함께 숨을 쉬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잡한 세상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위대한 사상가 리엘프 에머슨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든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문득 심장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면은요, 이 말씀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니들의 삶 속에서도 값진 깨달음의 조각을 발견하는 지혜, 그게 바로 닫힌 우리의 작은 세상을 활짝 여는 진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 공간을 넓히는 방법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몸속 공간, 즉 위장과 기후를 채워줄 실제적인 건강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은요, 막상 그 놀라운 내공을 제대로 몰랐던 한 가지 곡식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찹쌀입니다. 여러분, 찹쌀을 한 공기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왠지 모르게 속이 꽉 차고 든든하면서 동시에 온몸에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님들은요,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찰밥을 지어 드시며 기운 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만큼 찹쌀은요, 기운을 북돋는 회복식으로 자리매김해 왔죠. 특히 찹쌀로 만든 쫄깃한 인절미나 간편하게 속을 편안하게 해줘서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찾는 분들에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찹쌀이 단순히 든든함을 넘어서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놀라운 약효를 선사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중의학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요, 찹쌀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이 약하거나 호흡기인 폐가 냉하고 허약한 상태를 보강해주는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땀 한번 흘리기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으신 분들의 회복식으로 아주 으뜸으로 지어줍니다. 또한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중약 처방에 찹쌀을 함께 넣어 달이게 되면은요, 그 약효를 몇 배로 끌어올려준다고 하니까요. 이는 삼계탕에 찹쌀을 넣어 먹는 오랜 풍습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좋은 효능은요, 몸이 본래 차가운 체질, 특히 중약적 체질 중에서도 소민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착실하게 맞는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찹쌀에는 우리 위 점막을 튼튼한

세포에게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프롤라민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맵살 같은 다른 곡식에서도 이 성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효과에 있어서는요, 찹쌀이 다른 곡물을 훨씬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연구 결과가 정식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실험 참가자들 중 2cm 크기의 비교적 큰 소화성 위궤양을 앓고 있던 환자분들을 선정을 해서 찹쌀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는데요. 놀랍게도 4주 후에는 위궤양이 거의 치유되는 듯한 호전을 보였고 11주 후에는요, 내시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완치되어 과거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찹쌀 추출물이 위장 내부의 점액 단백질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시켜 마치 천연 드레싱처럼 위장벽을 감싸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진행이 된 쥐 실험에서도 찹쌀 추출물을 섭취한 쥐에 위해서는요, 그렇지 않은 쥐보다 무려 50% 이상 더 많은 위점액 단백질이 검출이 됐으며 위점막 내부의 항산화 기능도 30% 가까이 향상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더욱 반가운 점은요, 찹쌀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안정하게 섭취해온 전통 곡물인 것만큼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단 한 건의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외에도 찹쌀은요, 맵쌀보다 성질이 따뜻하여 평소 속이 차갑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또한 임신부에게도 매우 좋은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태아가 지나치게 심하게 움직여 산모의 배가 부고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이 있을 때 찹쌀을 황기나 천궁 같은 보익 종약제와 함께 달여 드시면은 태아를 안정시켜주고 류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명약이자 독약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찹쌀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따뜻한 데다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답답한 분들이 무턱대고 많이 드시다 보면 오히려 화를 더해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바로 환자분들의 경우입니다. 병중이거나 회복기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실내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온몸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때 끈적이고 소화가 어려운 찹쌀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기가 뭉쳐 막히는 담체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담열이 있거나 위장병 자체로 인해 소화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진 분이라면요, 찹쌀을 드셨다가 뱃속에 뭉친 덩어리가 생겨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 몸의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하신 후에 드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우리 삶의 터전인 옷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의 경기를 허무는 지혜, 그리고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채우는 찹쌀의 효능까지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워서 찰떡 묵기라는 속담처럼 쉬워 보이는 일도 실제로는요, 취하기 쉬운 법이니까요. 생활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옷이 들어서듯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고, 또 위장을 적절히 비워야 약이 되는 음식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 자신의 옷장 한 켠을 돌아보고 마음 한 켠을 돌아보고 오늘 먹은 끼니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모든 정리의 끝에는요,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깔끔한 정리와 따뜻한 리해, 그리고 든든한 건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다녀와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요. 창밖을 보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런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지 않나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안톤 체호브의 단편 애수입니다. 이 작품은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외로움과 소통의 진짜 의미를 묻는 걸작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거리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여기는 큰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복판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신랄같이 내려 길 위에 살짝살짝 쌓이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낡은 마차 한 대가 그대로 멈춰 있어요. 마부는 마치 하얀 눈사람처럼 온몸이 눈에 덮인 채 마차 위에 꿈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가의 한 점처럼 보여요. 이 마부의 이름은 이오나. 벌써 점심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 단 한 명의 손님도 태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손님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오나의 요즘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어요. 바로 며칠 전 그의 외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평생을 마차를 몰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마차를 몰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으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아서요.

0: 그때 드디어 한 군인이 다가옵니다. 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복의 마부 비보르그스카야 거리로 가세. 이오나는 깜짝 놀라 고삐를 잡아당깁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 길에 있지 않아요. 그는 뒤에 앉은 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용기를 내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우리 제 아들 놈이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무심하게 묻습니다.
1: 그래? 왜 죽었지?
0: 이오나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온몸을 돌려가며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열병에 걸려 사흘 만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요. 하지만 군인은 그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목적지에나 가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군인은 짜증스럽게 말했죠.
2: 어서 가게, 어서! 이러다간 내일이돼도 도착 못하겠어.
0: 이오나는 말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뒤를 되돌아보며 계속 말을 잇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눈을 감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오나는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0: 군인은 내려보낸 이오나는 다시 거리 한복판에 마차를 멈춥니다. 눈은 그를 다시 하얗게 덮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자리에 한 시간 또 한 시간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세 명의 젊은이들이에요. 한 명은 곱사등에다 술에 취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마차에 올라탔어요. 곱사등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부, 빨리 가. 늙은이, 채찍질을 해. 이오나는 가격은 전혀 따지지 않아요. 1루블이든 5코페이카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떠드는 동안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뒤를 돌아보며 말이죠.
1: 이번 주에 제 아들 놈이 세상을 떴습니다.
0: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제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한 명은 어제 코냑을 네 병이나 마셨다고 자랑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게 거짓말이라며 받아칩니다. 그 와중에 이오나의 말은 그냥 공기처럼 흘러갈 뿐이에요. 곱사등이는 화를 내며 말했죠.
1: 누구나 죽어. 어서 가란 말이야.
0: 그러면서 그들은 농담삼아 이오나의 뒤통수를 가볍게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오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억지로 웃으며 말하죠.
1: 이 재미는 분들이군요. 복 많이 받으세요.
0: 그러다 한 젊은이가 결혼했냐고 묻자 이오나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말합니다.
1: 지금 제 아내는 축축한 땅이랍니다. 부둠이죠. 아들은 죽었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죽음이 문을 잘못 열었나 봐요. 저한테 와야 하는데 아들한테 갔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바로 그때 젊은이들은 도착했어요. 그들은 돈을 내던지고는 아무 일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오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슬픔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애수는 너무 커서 만약 밖으로 쏟아낸다면 온 세상을 잠기게 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애수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좁은 가슴 속에만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오나는 문지기를 붙잡고 몇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지기는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이제 이나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슬픔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애수는 너무 커서 만약 밖으로 쏟아낸다면 온 세상을 잠기게 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애수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좁은 가슴 속에만 갇혀 있을 뿐이에요. 이오나는 문지기를 붙잡고 몇 시냐고 묻습니다. 사실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지기는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오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무심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못 본 척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애수가 있고 누군가의 귀 기울임을 기다리는 순간이 있답니다. 체호브는 이 작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저 무관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아닌 말에게서 위로를 받는 이오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들어줌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애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써내려간 작가 안톤 체호브의 글은 거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담담하고 객관적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차분히 기록하듯 그의 인물들의 일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글을 읽을 때면 마치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는 체호브가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인생의 진실을 냉철하면서도 따뜻하게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주인공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식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그냥 보여줄 뿐이죠.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늘따라 특히 말이 없고 우울해 보이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추운 밤에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의 전정의 담당의 김민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채워진 반찬, 밤늦게 돌아와도 켜지 않은 형광등,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나를 이해해 주는 듯한 그 침묵,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감싸는 일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닮은 따뜻한 음악,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진동의 글 나의 아버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쉰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손녀인가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시무르게 웃으며 맞춰보세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교원이었던 어머니는 학교일로 바삐 돌아치다 보니 나를 돌보는 일은 자연히 아버지 몫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내 머리를 감겨주는 것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머리를 감는 날이면 아버지는 먼저 누울 수 있는 등나무 의자를 가져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고 날 보고 머리를 우로 향해 누우라고 했다. 그 자세로 누우면 피가 쏠려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래도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물을 기로 오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거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물을 한 사발 떠서 내 머리에 부으면 따뜻한 물이 귀 뒤로 흘러내려 화들짝 놀란다. 아버지, 난 머리 안 감을래요. 가만히 있어. 나의 반항에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나의 머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가시 덤불처럼 엉킨 내 머리를 아버지는 먼저 비눔을 묻혀 박박 문지른 뒤 엉킨 실타래를 풀듯 안간힘을 썼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벌컥 화를 냈다. 머리숱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직소리도 못하고 아버지의 머리 감기 행사가 끝나기를 곰상곰상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 뒤 아버지는 따뜻한 물을 내 머리에 붓더니 포기한 듯 말했다. 일어나라. 엄마가 오면 다시 씻겨달라고 해. 내가 얼른 몸을 일으켜 거울에 비춰보니 이마에는 비누 거품이 개발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대 엉켜붙어 빗질조차 되지 않았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어깨가 흠뻑 젖은 처참한 내 몰골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어머니는 이 일화를 자주 꺼내주셨다. 어머니는 매번 그 일을 과장되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뒷짐을 지고 잠자코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씩 받아치웠다. 궁금해한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할 거면서 왜 굳이 내 머리를 감겨줬어요? 난 아주 쉬울 줄 알았거든. 아버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흔쾌히 승낙하자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머리를 감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야 이웃한테 우리 딸이 집에 왔다는 걸 알리지. 그러고는 또 묻는다. 언제 머리를 감겨줄 거니? 점심에요. 그 시간에 햇빛이 잘 드니까요. 아버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무렵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 가득 내리쬐었다. 어머니가 심은 나팔꽃이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렸다. 청고마비의 계절, 베란다에 심은 나팔꽃에 둘러싸인 아버지는 유난히도 멋져 보였다. 나는 수건을 아버지 어깨에 들러드리며 말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낮은 소리로 물었다. 린 여사는 점심을 드셨겠지? 네, 그런데 아직 낮잠 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곁눈질로 이웃집 베란다를 살피는 것을 알아채었다. 나는 샴푸를 손바닥에 들어 아버지의 성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꼼꼼히 발랐다. 그리고 부드럽게 두피를 주물러 드렸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한 데다 가늘기까지 했다. 순간 슬픈 감정이 욱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렇게 손 힘이 약해서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니? 그때 이웃집 베란다에 린 여사가 나타났다.

0: 귀녀는 몸을 내밀고 큰 소리로 물었다.
1: 왕 아저씨, 따님이 왔나 보네요.
0: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1: 봄에 몰라요?
0: 리녀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1: 딸낳기 잘했죠?
0: 리녀사의 물음에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리녀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버지가 나에게 속삭였다.
1: 무조건 자기네 딸하고 왕신의 딸이 효성스럽다고 할 거다.
0: 머리를 다 감겨드리고 나서 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꼼꼼하게 싸맨 다음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었다. 따스한 바람에 아버지는 잠이 쏟아지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발을 만져보니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가 느릿느릿 말했다.
1: 늙으면 다 그렇지. 젊었을 적에는 발냄새가 지독했는데.
0: 나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발을 꼭 감싸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생애의 마지막이 이르러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병상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나의 볼에 갖다 댔다. 그러자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생애에 가장 무섭고 슬펐던 날이었다.
1: 괜찮아. 아버지는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잘 뿐이야.
0: 나는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두려움을 달랬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모님의 정을 대신할 수 없다. 부모님은 내 삶의 시작이었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주저앉지 않도록 든든하게 잡아준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딸로 어머니의 딸로 조금은 단단하게 서일 수 있다. 또 한 해가 흘렀다. 오늘은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다. 손끝으로 비석에 새겨진 이름자를 더듬어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바람은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들고 푸른 하늘엔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감겨주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두 손을 허공으로 뻗어본다. 따사로운 햇살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꼭 당신이 어루만지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

다음 작품입니다. 량홍의 글, 큰언니입니다. 큰언니는 26살 되던 해에 시집을 갔다. 우리 고장의 결혼 풍습에는 신부가 결혼식 하루 전에 먼저 본가에서 손님들을 청하고 이튿날 신랑 집으로 가서 식을 올리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는 결혼에 시간을 났으며 오빠는 외지에서 일했고 나는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막내 동생은 그때 중학교에 다닐 나이였으니 아마 집에 있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집안에 혼사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고 가까운 친인척들을 초대할 처지도 못 되었다. 큰언니는 부득이 단위 숙소에 동료와 친구들을 불러 단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때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엄동설안이었다. 큰언니는 작은 골로에 커다란 가마를 올려놓고 요리를 볶았다. 가마에서 나오는 족족 접시 두 개 나누어 담아냈다. 상에 오른 요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손을 거들어 주기나 했는지, 손님은 몇 명이나 왔던지 기억이 감감하다. 그저 단 가마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와 방안 가득 안개처럼 피어오른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나는 큰언니의 곁에 누웠음에도 울고 있는 언니를 다독여주지 못했다. 괜히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비록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지만 나는 이미 큰언니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우리 때문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한겨울 난방시설이 없는 방안에서 우리는 가까이 붙어 누워 간신히 추위를 이겨냈다. 큰언니는 내가 굳어져 있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내가 오돌오돌 떨었는지 따스한 손으로 내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독여 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긴장을 풀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서도 나는 이 장면이 자주 생각난다. 그러나 아무

또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 일 앞에서만큼 나는 아직도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소녀이며 큰언니는 결혼 전날 밤 슬피 울던 신부이다. 큰언니는 늘 우리들을 철없는 아이로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둘 가정을 이루자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기도 했다. 큰언니는 동생들이 배고픈 고생을 할세라 늘 전전긍긍했다. 또 지식으로 운명을 바꾸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었다. 우리가 큰언니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큰언니의 보살핌을 떠나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터라 마음속에 묵묵히 새길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큰언니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 시원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는 사람을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다. 큰언니는 예술에도 소질이 있었다. 손풍금과 해금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었다. 한겨울 빨간 솜옷을 입고 광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큰언니는 매사 열정이 넘치고 긍정적이다. 내가 큰언니의 손풍금 반주에 맞춰 몸을 흔들거리던 모습이 우습다고 깔깔대던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언제부터 큰언니 생일은 우리 형제들이 꼭 챙기는 기념일이 되었다. 이날이면 생화를 사보낸다, 식사를 대접한다, 새 옷을 선물한다 하며 난리법석을 피우고 큰언니가 즐거워하면 덩달아 행복해한다. 큰언니가 정년퇴직을 하던 해 우리 형제들은 큰언니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물론 큰언니의 잔소리도 달갑게 들어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큰언니의 기분에 따라 울고 웃는다. 큰언니가 기분 좋아 웃으면 다들 상이라도 받은 듯 신나하고 큰언니가 화를 내면 하나같이 축 처진다. 우리는 큰언니의 주위에서 빙빙 맴돌며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러 애를 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어른이 되어서야 큰언니의 희생을 깨닫고 그 사랑이 눈물 겹도록 고맙다. 긴 세월 동안 큰언니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배려,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이제 단단한 혈육의 고리를 형성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언니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나에게 가르쳐준 가족 사랑이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노강 중년은 최근에 여러 개 과실이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 외에 지금 오래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강 중년에 찾아오셔서 병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덕이 좋고 이술이 높고 처방이 확실하고 그리고 효과성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약값은 다른 데 대비해서 보게 되다면 비교적 저렴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결국 의료보험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강 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치적으로도 편리하고 가격적으로도 합리하고 병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다각도의 좋은 우점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노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바로 일체 구강 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구강 안의 문제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치주염이라든지 혹은 또 입금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입안에서 모진 냄새가 난다든지 그 외에 치아에 결석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주로 여기에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존악한

0: 그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서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시고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에 있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도강 중년이나 그다음에 일백과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수성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는데도 편리합니다. 일백카라면 누구나 다 아시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몽땅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년 치과는 바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직접 그 계단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직접 가서 무료로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 치아가 어떤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발표해드립니다. 매개 그 구강 안의 문제점을 그리고 그 검사해드린 다음에 치아를 씻는 이것도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아주 여기에서는 증서가다시피 해서 치아 씻는 것도 싼 가격으로서 치아를 씻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단 구강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와서 해결한 다음에는 모두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 중년 2층에 흠가 구강, 흠가라기 다음에 세계금자 싱크 거창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 안의 일체 문제는 여기에 찾아가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로 불리우는 조일만 중위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중위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전 길림성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북경 의과대학에서 이미 장기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이분이 나오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그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십니다. 그럴 때 시간을 이렇게 잘 장악하시고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조일만 선생께서는 중위 선생께서는 40년도 넘는 이런 중위 경력을 갖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편탄이 왔거나 관심병으로서 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고혈압, 현혈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직접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0: 말씀하세요. 예.
2: 예, 도강병원에 가서, 예, 지금, 네, 저,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도 이게 심장에, 이거는 한 십몇 년 넘어됩니다. 심장을 해서.
0: 아, 예, 예.
2: 만날 이걸 해서, 예, 근심스럽고, 뭐, 어디 나가면 안 돼도 돌아가고.
0: 그렇죠. 심리적으로서 꽤나 걱정되죠. 부담되고. 예.
2: 그러니까 어떤 때 부모님들보다 불쌍 박막 숨이 안 이렇게 맥힌 것처럼 이를 찍게 되면 완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약 항상 저기 뭐인 저희 혼머리가 옆구리입니다.
0: 아 예 예.
2: 이제 아는 어느 갔다 언제 쓰러지겠지 어떻게
0: 아 그렇죠. 주시왕 같은 거 갖고 다닌다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약도 예 뭐 다른데 약 옛날에 뭐 청약도 먹어보고 약도 많이 썼는데 어째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랑 약손 중에 전번에 이게 저이 병원에 저기 선생님들이 지금 이 광고하는 이것도 부서로 그 조일만 선생님과 치료로 잠깐 치료 한번 이게 지금 어딘데 두번 치료 받는다 지금
0: 아 예 예
2: 잠깐 치료에 가서 약을 저다가 지금 딱 먹은 게 예, 지금 한 3일 남아 약을 딱 먹거나 알기 때다 이게 예,
0: 예. 아 그럼요
2: 예 벌써 이 많이 편안해지고 좀 답답하게 좀 예? 이게 이렇고 나가서 조금씩 예, 걸어도 연달처럼 그렇게 숨이 팍팍 차거나 막 바쁘거나 이런 증상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0: 그래요? 아 예.
2: 예. 그래서 나 선택해서 야 이 선생님 약 뭐 약이라는 게 써봐야 알지 않겠어요?
0: 아 그렇죠. 예.

0: 예.
1: 딱 써보니까 벌써 효과 나는 게 알겠습니다.
0: 절만 선생 따라다니면서 그 가속이 절만 선생 찾아다니는 분 그런 가속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치료를 딱 받고 오서는 두 번째 치료를 거진이 약 다 먹습니다. 이러니까 완전 여기 안에 영패가 납니다.
0: 예.
1: 잠도 잘 자고 지금 혈압 조절도 원래는 하신다고 잘 알게 된 게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지금 내 나가서도 저 많이 걸어댕겨도 이렇게 바쁜 줄 모릅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예.
1: 오늘 딱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세도 완전 이렇고 이래서 내 야 두 번 치료 이렇게 효과 좋다니까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좀 반짝 치료해서 좀 병 좀 이렇게 근원을 좀 떼려고 내가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0: 예, 뜹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하니까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세요. 예.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인가리고 위 나쁘고 당뇨염 있고 허리다리 세게 아픕니다.
0: 예.
3: 저 니님들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이전에 예, 이 무릎 아래 있는데 가을 나빠서 등갈이 있어서 내겼고 잠이 없던 게 무릎 아래 다른 데서 내기 나고 예, 잠에도 정살이 됐습니다.
0: 어, 그게 큰 효과입니다. 보통 잠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3: 예, 그 당나무 있어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벌써 그저 영 그저 다자도 못 먹게 됐는데 아, 이거 한 3년 내 그랬습니다.
0: 예.
3: 무슨 약도 다 잊었겠다. 기준기, 그 전체 약 쓰고 소리, 입을 새벽에 일어나 다 쓰고, 달걀을 좀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담낭의 문제로 인해서 달걀 그 노란 자유를 소화하기 바빠서 달걀 드시는 것 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를 받고 그랬다는 분들은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이거 대형성 관절이 있어요. 양, 다리 다 변형됐어요. 오른쪽 다리도 세게 아팠습니다.
0: 아, 예.
3: 이분이 고소에서는 아예 아픕니다.
0: 그렇죠. 리명결 예.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년 어전 넘습니다. 이렇게 줄곧 중의 그 정사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학하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으니까 처방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리명결 선생한테 몰립니다. 예.
3: 예, 기억도 위 아팠어요. 전에 그저 만만한 것도 위라 먹어야 된다. 밥을 전에 먹으면 위 아이 다 꼽지다가 저는도 빠져서 막 누워서 헤맸습니다.
0: 아 불편하죠. 예예.
3: 예. 밥 먹어도 이롭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걔 밥 영 잘 먹습니다. 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니 우리를 빼서 완전히 또 후에 제발 다녀서 또 오늘 또 치료받고 가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네 명결 선생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여기와 치료를 받고서는 기본으로서 효과가 뭐 드하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한 분도 없고 너무 효과성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면 이제 간 B형 간염, C형 간염 그로 인해서 깡군거지 높은 분들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깡구의 정사를 돌아온다는 게 중의 중약으로서 그게 아주 보기한 그런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3: 예, 영영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이 몰립니다. 예.
3: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내 번호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0: 예.
4: 예, 나는 이 방송연 감옥 봤는데, 이 방송 듣고, 병원이 그렇게 영하다 하니까 나도 지금 또 방송위원을 가보자고 치료를 좀 하자고 그랬다.
0: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 예, 피부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배이 많습니다.
0: 예.
4: 그래 여기저기 불편한 데도 많고 그래 예, 화목토라니까 둘이 지금 또 방송위원을 찾아가자고 그랬다.
0: 예.

0: 있습니까?
1: 예, 중이기 때문에 다 알아합니다. 예, 예. 로중이 선생님 예. 속하니까, 예, 예.
0: 예, 그 두 분을 예약해 주시오.
1: 아, 제기명 주임 두 분이 예, 예약됩니다.
0: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1: 화, 목, 토.
0: 일백화.
1: 일백화 예. 금방 일백화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 도강 중연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1층이 신약대학방 본정 2, 3, 4층이 도강 중연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제기명 예, 원자이라고 붙었을 겁니다. 간판이.
0: 찾아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변비로 고생하는 게 그냥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1: 아, 변비 이거 안 되는데, 예. 예.
3: 자꾸 변비나 보통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막 다시 6시 봐도 못 본다만.
1: 아, 그건 큰 문제입니다. 독소물질 빠져나가지 예. 못하면, 노폐물 그래. 빠져나가지 못하고.
3: 그러니까 약 먹기는 먹어도 있고 어째 거둬도 습관돼서 자꾸 많이 약 많이 부어 먹는다 말입니다.
1: 이래서 생기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어제 떠나자 뭐 둘이가 항상 묵지 사고 예. 어제 근심에 또 못 나겠어. 어제 가자도 차 타고 가자도.
1: 그럼요. 큰일입니다.
3: 예. 약 먹게 되면 더 못 떠남도. 어제 진짜 못 떠남다.
1: 그래 어느 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예.
3: 그래서 수탄 고생하던데 지금 이 도강 중립병원에 선생님들 용한 선생님들 많대서 찾아가서 니맹기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예.
3: 그게 지금 두 달, 아, 두 번 갔다 열네 첩, 두 번, 일곱 첩 두 번 갔다 먹는데 이 먹는 어간에 지금 변비만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대가 막 거품 났습니다. 어메서인지.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1: 예.
3: 그래 지금 두실 동안은 약 먹는 어간 여러분들 약 그런 또 어떻게 앉아서 무셔봤는데 지금 또 공부를 하려고 지금 오늘도 벌려 가려고 그랬다. 제가 더 쏟아 먹겠습니다.
1: 아, 리맹길 선생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십니다.
3: 예.
1: 토요일 하루 빼면 됩니다.
3: 예. 예. 그리고 갈 때도 치과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저번에 가서 충치를 치료했는데, 거기에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뽑아야 된다. 그 하나 빼고 왔는데, 오늘은 그 갈려, 내가 같이 갈 때 하겠다고 해서 갈라 가려고 그 두 분을 예약하겠죠.
1: 아, 그렇게 하세요. 흠과 공항에 찾아오세요.
3: 예.
1: 이렇게 하기 전 두 분이 예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절박생, 우리 분은 이 절박생님을 보여주셨습니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4: 예. 저 제일 처음에는 내 위 나빴어. 아, 위 나빴어서 몇 년을 그 아침에 쌀쌀 조금만 먹고, 위가 그냥 쌀쌀 쓰는 게 그대에는 큰 병이 됐습니다.
1: 예.
4: 근데 다른 데가 그래 치료하고, 약도 먹고, 병원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 게, 이 절박생님 약을 몇 년, 세 척을 먹고 나섰습니다.
1: 지금.
4: 쌀쌀한 게, 쓰러지는 게 없으니까 없어지거래.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그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걸어다니고 한참 걸어다니면 또 이렇고 해서 또 약을 별난 약도 안 먹어서 어미다 저는 얼마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 되는 게 이 선생님 약을 세 척 먹고 지금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 내 나시간에 우리 아빠의 또 좀 부부쪽으로 고생해서 가봐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야 병원이 이분들 몇 번에 안 하는 게 뭐 낫겠네. 그래야 이 선생은 그리 유명한 수명한 선생이라는데 한번 가봐서 그래 가서 뭐 수정 잘 못 썼습니다.
1: 네.
4: 예, 사회 미생실에 갈 때도 우리 부친하고
1: 예.
4: 너무 바빠했는데
1: 중풍
4: 후유증이 저처럼 뭔가 이 수성 약간 쓰더라 말이야.
1: 와, 그게 대단합니다.
4: 10번 가서 치료했습니다.
1: 예.
4: 이걸 완전히 그래 수성 잘 쓰고 손발을 잘 쓰니까 손을 잘 쓰니까 밤새 두 손을 잘 쓰지.
1: 생활이 사립 아닌데요. 저는 그만하면 큰 도움을 청했죠.
4: 이래 효과를 하면 언젠 그 스피스를 보였겠는 거 이 선생님 몰랐단 말이었어요.
1: 예.
4: 살아가는 거.
1: 예.
4: 병원밖에 모르지 뭐 큰 병원.
1: 예.
4: 근데 이 선생님 이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 그래 요즘에 너무 서럽고 그래 왜 이러다 한 두 번 더 가서 완전히 근처절 돼가지 다시 반복이 올까 봐 겁이 납니다.
1: 중풍 후유증이라 하게 되면 좀
4: 네.
1: 효과가 있을 때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자 하면 조금 길게 예산해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 가셨다 하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회복하는 속도로 회복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는 뭐 시간이 멀지 않은 걸 알고
4: 예,
1: 있습니다.
4: 예, 알아서 하지 선생님이 확실히 욕한다, 선생님. 예. 선생님보다 욕한다, 예.
1: 모두 이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4: 우리 집은 따라다닌다, 예. 선생님.
1: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4: 예, 예. 오늘에.
1: 됩니다. 아. 예, 예.
4: 오늘 가겠어.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오전에 찾아오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0: 그 하나 더 물어보다 그랬는데 내 동안 어떤가 뭐 이게 코에서 어째 피가 잘 나옵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 그.
1: 코에서 피가 잘 납니까? 막 팍팍 나옵니까? 줄줄 흐릅니까? 계속 약간 묻어 나옵니까?
0: 아니 그래도 약간 묻어 나왔다가 그래 그래.
1: 혈압이 어떻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0: 혈압약 먹지 뭐. 혈압약 먹으면 좀 괜찮고 그런 정도 아닙니다. 예.
1: 그러면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세요. 조일만 선생님. 예, 그게
0: 조일만 선생님.
1: 예, 심장 예. 내 혈관과 관련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예,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에서 때때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조일만 선생님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중량으로서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예.
0: 그 비염과도 관계 없습니까?
1: 지금 생각하는 데는 심장 그 혈압약을 들고 계신다는가 봐서는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콱콱 쏟아서 나올 때에 다음에 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래서 주약에는 네. 심장 뇌혈관이 모병으로서 먼저 치료해보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이 시간을 맞춰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결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때 이 지금 대방승전에 조일만 선생님 약을 두 번 썼습니다.
1: 예.
3: 이 수술이 원래는 이 계속 이렇게 이반이가 있잖고 해진다. 이 입구 체가 나서에.
1: 예.
3: 뭐, 가끔씩, 금방, 그러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이 몇 달은 지금, 입구 체란 게 지금 많이 남았어요.
1: 그 문제, 조일만 선생님 전문 그 방면에 가는 쫀차이 있습니다. 왕거성 예연 있고, 왕거성 구강경 있고, 불면증 있고, 이난차병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잘, 예, 찾으면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위장도 나빠가지고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음식도 먹으면 그래도 금방 화장실 드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배가 부르면 트름이 나고 팩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 용 예, 그랬는데 지금 예, 이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예, 밤잠을 소변 차수가 많아가지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약을 쓰면서 밤잠 용편하게 잠도 어떨 땐 막 5번, 6번 일어나던데 지금 예, 2번씩 어떨 땐 한 번씩 일어나거나 예, 밤을 편하게 자니까 나 이튿날에 일어나면 예, 정신 나고 용 거뿐합니다.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모두 예. 조절을 병영 상태에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의를 보는 게 아주 편한데요. 바로 불면증을 포함해서 조일만 선생님 찾아보셔서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치료 효과 좋을 때 지금 더 치료를 받다고 내일 가기를 좀 뭐니까 예약하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내일 와서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맨안에 맥었고 얼음지 나고 예, 밤잠 자주 못한다. 그래 어제 또 후유증, 중풍 후유증 또 도시는지 해서 조일만 선생님들을 예약하자고 그랬다. 내일이나 가자고.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중풍 후유증은 조일만 선생님 찾는 게 아주 잘 선택됐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예, 나는 그 선생님 너 참 큰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4: 예, 그럼 내일 가는 걸로 하겠죠.
1: 예, 그렇게 하세요.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명재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위에 궤양이 있어서 예, 음식을 먹긴 먹어도 예, 먹은 다음엔 예, 아, 이 진해 수림이 아파서 예, 진해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더구나 예, 대낮엔 글쎄 뭐 여기저기 이런 것 저런 것도 입질 안 되지만 예, 밤새 위 아파서 영 자지 못합니다.
1: 위가 빌 때게 다음에 아프다면 위 궤양이 문제 있습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예, 엄이랑 썰어 먹어도, 예, 어떻게 너무 많이 먹을까나, 너무 오래 먹을까나 쓸데없을 거예요.

0: 네, 학생 생깁니다. 그런 거.
1: 예. 예.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지금 친구하고, 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일주일간 잃었어서, 예. 지금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저녁에도, 예, 아프지 않고 무슨 거 먹지 않아도,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먹어 돌리기 바쁘고, 예. 그 다음에 오른팔을 들기 바쁘고, 이 중간 젓가락이, 예, 영 아파서 자수 걸음을 붙이기도 하고,
0: 예. 어, 예.
1: 예, 경찰이가 얼리 줄이, 이 거리 줄이 붙이면서 얼리 아팠어요. 막 울기 어른이 혈압도 올라가고, 영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이렇습니다. 경찰가 전에 먹일 걱정이었는데, 댕기는 친구 많이 맞아봤지만,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이명길 선생님 친구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이렇게 효과를 봤어. 어제는 오른팔을 들 수도 있고, 예, 예, 저 머리 감을 때라면, 옷을 입을 때라면 이렇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 암통은 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옆에 지 할머니는, 예, 이축성위원인데, 예, 어째 설사를 했다, 그 비염도 있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내일이 내가, 내 같이 가려고 합니다.
0: 어, 두 분이 예약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네.
1: 예.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아, 그 우리 동서가 계속 이렇게 그 지금 핵이 있는 데다가
0: 뇌경색이
3: 돌려가지고,
0: 예. 예.
3: 그다음에는 아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황동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이 오전 엄마에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조린 증상도 좋아지고 좋아져가지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0: 어느 선생님 찾았습니까?
3: 그
0: 조일만 선생. 예, 예, 예. 조일만 선생.
3: 예, 예. 예.
0: 오늘 예약입니다. 예, 빨리 오세요. 예, 그리고, 됩니다. 예.
3: 그리고 그 언니, 그 뭐니까 딸이가 습진 있어가지고.
0: 예.
3: 네, 우리 싸이가.
0: 예. 그래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오시면 됩니다. 습진은, 예, 최기명, 예, 선생 찾으세요. 예.
3: 예, 같이 간다.
0: 예, 두 분, 한 분은 최기명 선생, 한 분은 조일만 선생, 이렇습니다.
3: 예, 예, 예.
0: 예, 예, 됩니다. 알았어. 예약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저, 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또 도항 중요한 그 저기 이 자기 그 조일만 선생님을 보고 참 영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약하자겠네.
0: 조일만 선생 불면증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골가마병,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심장 내 혈관의 질병 막나 해서 로 중리선 40년의 중리선생님이 속하니까 완전히 병을 맡기면 치러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4: 예.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광 중연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거기에다는 최기명 원장, 행정적으로는 원장, 의학적으로는 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실력파 그 피부과 전문의가 계시는데요. 물론 로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부과를 위주로 해서 전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부과에서 말하면 대상 포진이 있다든지 그의 구강 그 평평 대선이 있다든지 그 외에도 습진이 있다든지 백전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피부과 모병 같은 것은 잘 낫지 않은 이런 질병들을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후지자병이 무섭습니다.
2: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모평에 있는 팔각층 집에서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며 붉은 정권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동지가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았다면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쯤 불쌍할 정도로 말라있던 모태똥을 하자진이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남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을 짜내라고 골몰하였다. 호위병들이 잡아온 새나 산토끼, 물고기와 새우 요리가 단골 상차림이었다. 한 번은 그물을 떠가지고 논에 나가 골뱅이를 잡아다가 고추랑 볶아 상에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한결같이 지지해준 동지가 바로 하자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배척과 타격,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쏟아지었다. 채찍이나 몽둥이에 맞아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모태똥은 마음을 크게 다치었다. 장작에서 지낼 때 만약 하자진이 곁에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은 한없이 쓸쓸한 해질녘과 그 길고 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몰랐다. 모태똥은 들끓에 누운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창 따뜻한 3월이라 이범이 고장은 장강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진달래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과 들에 가득 피어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곡정패였다. 이곳은 산골짜기들이 꽤 평탄하고 넓었다. 드넓은 논 사이로 훤히 뻗은 큰 길이 곧장 곤명으로 뻗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늘어진 부두나무는 산들바람에 흐느적거리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천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었다. 홍군이 한창 행군하고 있을 때 곤룡 쪽에서 비행기 세 대가 날아왔다. 비행기는 쌩 하고 곧장 동쪽으로 날아갔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고 빙빙 돌며 정찰을 하지도 않았다. 홍군 전사들은 참 이상도 하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덕거리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잘 몰랐다. 귀양을 지난 뒤로 쫓아오는 적을 뿌리치기 위하여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백리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러니 적들은 홍군이 벌써 곤명 가까이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기병통신원이 달려왔다. 보고드립니다. 주석동지, 앞에서 적 자동차 세 대를 뺏었습니다. 뭐라고? 들끝을 따라 걸어가던 모태똥은 어리둥절해왔다. 사랑한테 물품을 나르러 가던 자동차인데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주부주석 동지가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어? 모태똥은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하자진에게 작별을 하고는 말이 올라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회장이 찍힌 자동차를 돌려싸고 있는 홍군 전사들이 보이었다. 자동차 곁에는 군관 모자를 쓴 뚱뚱한 운남 군인이 앉아 있었다. 주울래가 한창 그를 신문하다가 모태똥을 반기며 말했다. 정말 뜻밖의 소화기입니다. 뭐든 다 있습니다. 손이 소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차도 있고 운남 백약도 있다니깐요. 진짜 굉장한 건 운남성 군용 지도가 한 상자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뭐? 군용 지도도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모태똥이 말해서 내리면서 흥분해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만 골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지도는 색깔까지 묶인 것입니다. 삼국시기 유비가 사천에 들어오자 장성이 지도를 바치더니 지금은 영훈이 우리에게 지도를 바치는군. 어? 모태똥이 시원스레 웃었다. 그러니 군대는 귀신처럼 빠른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졸래도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앞은 도도한 장강이고 뒤로는 적들이 새까맣게 추격해오는데 그대여 좋은 계책이 있으려나? 운남성 주석 용문은 빈성을 지키고 있다가 당황했다. 얼마 전 귀양에 머물던 장계석과 처지가 비슷해지었다. 선도가 자신의 주력 부대인 여섯 개 료와 두 신병단을 거느리고 귀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용운이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뒤에 벌인 일들이었다. 용운은 항상 귀주를 욕심냈다. 그가 왕가를 밑에 있는 유국제의 뒤를 미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홍군이 귀주로 들어가자 그는 정세를 거듭 분석해보았다. 만약 홍군이 운남으로 쳐들어와 주왕군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운남 전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귀주에 보내 장계석의 환심을 사고 홍군을 운남 변경 밖에서 막는다면 정정당당하게 귀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장계석에게도 일석이조가 되고 영문에게도 일석이조가 되는 일이니 이런 요책은 세상에 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는 커녕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영문은 너무 놀라 지방 보안부대를 불러 곤명을 지키라 하고는 선도에게 전부를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귀양에 있던 장계석이 이미 설악을 보고 오기위 선도 조훈은 리온형의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바싹 뒤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였다. 4월 말에 설악이 끄는 부대는 이미 홍군의 뒤를 따라 운남으로 들어섰다. 용문이 속이 타서 지원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석은 설악에게 밤낮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다그치었다. 공군 정찰기가 홍군이 곤명 서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계석은 홍군이 틀림없이 북쪽으로 금사강을 건널 터이니 홍군을 금사강 남쪽에서 소탕하려면 북쪽으로 뒤쫓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홍군 지도부는 곤명 서북쪽에 있는 한마을

0: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다.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주덕, 장문천, 박고, 유백성 등이 널찍한 지주집 마당에 모이었다. 리덕도 참석해 오가는 의견을 들었다. 중심 의제는 금상항을 건너는 방법이었다. 조울래가 먼저 발언했다. 금상항 둘레로 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뒤쫓아오는 설악군대는 어떤 형편인지를 쭉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적군은 그 힘이 막강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상항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홍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졸레의 뒤를 이어 모태똥이 일어섰다. 그가 담배를 붙여 물고 말을 꺼내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 한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를 쳤다. 금방 말세필이 적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적기 석대가 마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서둘러 피하십시오.
1: 괜찮을 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그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0: 그러고는 상우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드렁드렁 울리었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누백승이 문어귀에 나가보니 비행기가 쌩 하고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날았다. 조종사의 얼굴도 볼 수가 있을 정도였다. 누백승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2: 안 되겠습니다. 역시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모태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1: 좋습니다. 기어코 말을 못하게 하니 나갑시다.
0: 사람들이 하나 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을 나서자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흙먼지가 쏟아지었다.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연기가 그치자 사람들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키었다. 금방 회의를 하던 방 한 귀퉁이가 흉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방공 참호에 숨었다. 모태똥이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말했다.
1: 정말 위험했습니다. 놈들도 선별전을 하려고 두는군.
0: 주덕도 흙을 털면서 웃었다.
1: 이게 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일찍이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0: 모태똥이 말했다.
1: 하지만 왜 나와 다투어 발언한 폭탄은 탓하지 않지요?
0: 사람들이 왁작지클 웃어댔다. 비행기는 한바탕 폭격을 하고 나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빙빙 돌며 가지를 않았다. 모태똥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1: 저놈이 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여기 방공참호에서 계속 갑시다. 호위병 지도를 가져와요.
3: 벌써 가져왔습니다.
0: 누백승이 들고 있던 지도에 묻은 흙을 털고는 땅바닥에 펴놓았다. 참호가 있는 산비탈 날에는 푸르른 논이었다. 비행기가 시끄럽게 굴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늑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참호에 서거니 안거니 하고는 회의를 이어갔다. 모태똥이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는 장계석이 지금 홍군을 금사강 남쪽 기슭에서 섬멸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거나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강 양쪽에는 적들이 방을 허술하게 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모태똥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의견을 말했다. 귀청을 짓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때문에 사람들은 논없이 목청을 높이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나중에 주울레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일군 나는 무정, 원무를 지나 용가 나루토로 강을 건너되 들수록 적들이 서쪽을 지키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3군 나는 로무영, 마록 땅을 거쳐 홍문 나루토의 다리를 놓고 요백성 동지가 이끄는 군사위원회의 종대는 간부턴의 한계 영과 공병 부대를 데리고 교평 나루토에 가서 다리를 넣으세요. 모든 부대는 반드시 5월 4일 오전까지 정해놓은 나루토에 이르러야 합니다. 빨리 걸어 뒤쫓아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홍군 선두 부대가 적들보다 사흘은 앞서야 합니다.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비행기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니 점심때가 다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로 걸어갔다. 마침 모태똥은 리덕 박고와 나란히 걷게 됐다. 리덕은 몹시 지쳐 보였다. 수염은 깎은 지 며칠 안 되는 듯 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즐겨 피우던 고년도 떨어졌는지 남들처럼 담배를 말아 피웠다. 리덕 동지, 왜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응? 모태똥이 물었다. 그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멍해 보였다. 박고가 통역을 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일군단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이야기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또 어깨를 으쓱거리었다. 이걸 어떻게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 경기라고나 해야죠. 귀주에서 꼬박 두 달을 걸으면서 숱한 전사들이 지치고 대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응? 모태똥은 애써 침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덕은 말이 없었다. 그렇지요. 당신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귀주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 턴이나 되었지요. 게다가 우리는 탄알도 얼마나 없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었지요. 걷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덕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모태똥도 더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덕은 망설이듯 웃었다. 그 결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기슭에서 적들한테 몽땅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심지어 상강을 건널 때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상강은 그런 대로 그냥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었지요.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주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각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길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첫 작품은 제목이 쑥떡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가난의 의미입니다.

속덕. 봄이 오는 소리는 소란스럽지 않다. 비도 바람도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가 겹겹이 쌓여 공기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순간 나는 언제나 쑥덕을 떠올린다.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들판이 연한 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어머니의 손맛으로 빚어낸 쑥덕 한 조각은 내가 아닌 가장 따뜻한 봄이 맛이자 잊지 못하는 고향의 기억이다. 평범한 떡 한 가지 불과하지만 쑥덕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계절의 온기, 가족의 정, 어린 시절의 순수한 행복을 모두 담고 있는 소중한 추억이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은 봄이 되면 온통 쑥향기로 가득했다. 마을 주변 들판과 산기슭, 논두렁 곳곳에 쑥이 자라나 어린 봄잎을 휘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 쑥은 가장 먼저 땅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연하고 부드러운 쑥잎은 짙은 초록이 아닌 투명한 연초록 빛을 띠었고 손으로 만지면 폭신한 촉감이 느껴졌다. 그 시절 봄이 오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망태기를 메고 들판으로 나가셨다. 아직 이슬이 가득 맺힌 쑥을 따기 위해서였다. 나는 학교 가기 전 어머니를 따라서 들판에 나가 작은 손으로 쑥을 따곤 했었다. 어린 나는 키 큰 풀 사이에 숨겨진 쑥을 찾는 것이 재미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다녔다. 이슬이 손에 묻어 차갑고 촉촉했지만 쑥 특유의 은은한 향이 코를 스치면 기분이 상쾌해졌다. 어머니는 늘 연한 어린 쑥만 골라 따라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든 쑥은 줄기가 억세고 맛이 쓰기 때문에 떡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고 막 돋아난 어린 쑥만이 부드럽고 향이 진하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쑥을 따다 보면 어느새 망태기 가득 연초록 쑥이 채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쑥 손질이 시작된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흙과 이슬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쓴맛을 없앤다. 데친 쑥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낸 뒤 곱게 다진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다. 오직 가족을 위한 봄의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껏 손질하시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마음이 담겨야 진정한 맛이 난다는 것을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쑥 손질이 끝나면 떡 반죽을 만든다. 찹쌀가루에 곱게 다진 쑥을 넣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정성껏 칠해준다. 가루와 쑥이 고르게 섞이도록 오랜 시간 채대야 떡이 쫄깃하고 맛있게 된다. 반죽을 치대는 동안 주방 전체에 쑥향이 퍼져나온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풀여움이 코를 감싸면 봄이 정말로 집안까지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반죽이 완성되면 적당한 크기로 떼어서 둥글게 빚은 뒤 팥 앙금이나 깨소금을 넣어서 속을 채운다. 나는 어릴 적 쑥떡 비는 일을 가장 좋아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반죽을 띄어 둥글게 만들어보곤 했지만 서툰 손길은 늘 모양이 삐뚤빼뚤했다. 둥글게 만들려고 하면 찌그러지고 속을 넣으려면 반죽이 터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웃으면서 내 모양을 예뻐해 주셨다. 우리 아이가 만든 떡은 모양은 못생겨도 정성이 가득하니 가장 맛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만든 떡은 따로 모아 쪄주셨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욱 열심히 떡을 빚었고 서툰 손길이지만 매년 봄 쑥떡 만들 때마다 어머니를 도왔다. 찜통에 떡을 넣고 김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으로 가득했었다.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며 쑥과 찹쌀의 달콤한 향이 집안 구석구석 퍼져나오면

온 가족이 주방에 모여 기다렸다. 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언제 떡이 익는지 묻고 아버진 신문을 보시다가도 향을 맡고는 미소를 지으셨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그 순간의 행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김이 다 빠지고 찜통을 열면 연초록 쑥떡이 탄생한다. 부드럽고 쫄깃한 표면에 쑥의 향이 가득 담긴 쑥떡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았다. 따뜻할 때 한 조각 휘어 물면 쑥 특유의 담백한 향과 잡살의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속에 들어간 파당금의 달콤함이 쑥의 약간의 풀맛과 어우러져서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뜨거운 떡을 호호 부르가며 먹는 맛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특별했었다. 봄마다 반복되는 쑥떡 만들기의 풍경은 내 어린 시절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 앞에 퍼진 쑥향이 나를 반겨주었고 따뜻한 쑥떡 한 조각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어머니는 항상 쑥떡을 나눠주셨고 친구들은 고향 쑥떡의 맛을 칭찬하며 즐겨 먹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집 쑥떡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도시로 나와 살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틈이 적어졌고 봄이 와도 예전처럼 쑥을 따고 떡을 만들 여유를 잃었었다. 도시의 마트에서는 사계절 내내 쑥떡을 팔고 있다. 모양도 예쁘고 포장도 깔끔한 상품 쑥떡은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상품 쑥떡을 먹어도 어릴 적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고향의 쑥떡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중에서 파는 쑥떡은 향이 너무 인공적이고 쫄깃한 식감은 기계의 힘으로 만들어진 딱딱함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새벽에 따온 이슬 맺힌 쑥, 손으로 직접 치대고 빚은 정성,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떡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입맛은 변하지 않았지만 추억 속의 맛은 시간과 함께 더욱 소중하게 남아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다. 몇 해 전 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여전히 마을 들판에는 봄이 되면 연한 쑥이 자라나 있었고 어머니는 예전처럼 쑥을 따서 쑥떡을 만들고 계셨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쑥을 따고 떡 반죽을 치대고 직접 떡을 빚었다. 예전처럼 서툰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면서 내 모습을 지켜보셨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손은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처럼 힘차게 반죽을 치대지 못하셨지만 여전히 정성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날 만든 쑥떡을 먹으며 어릴 적 기억이 모두 떠올랐다. 이슬 맺힌 쑥을 따던 어린 시절, 떡 빚는 것을 서툴러 했던 모습,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떡을 나눠 먹던 행복한 순간들이 하나 둘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쑥의 향과 떡의 맛 속에 고향의 온기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꼈다. 쑥떡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니다. 봄의 생동감을 담은 자연의 선물이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맛을 경험하고 화려하고 비싼 음식을 많이 먹지만 마음속에 깊이 남은 맛은 언제나 소박하고 정성 가득한 추억의 맛이다. 쑥떡은 나에게 고향을 기억하는 매개이자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온기이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간직한 소중한 기억이다. 매년 봄이 되면 들판이 쑥이 다시 돋아났고 쑥향이 바람에 실려 퍼진다. 그 향을 맡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고향의 집, 어머니의 손길, 따뜻했던 가족의 시간을 떠올린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일상이 바빠져도 이 소박한 쑥떡 한 조각이 가진 온기는 언제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 잊지 못하는 봄의 맛, 정성의 맛, 고향의 맛이

수필 가난의 의미.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돈이 부족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없는 상태로만 생각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 살 수 없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며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 하지만 살아가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삶의 깊이를 느끼다 보게 되면 진정한 가난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텅빔과 삶의 태도의 결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마음의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진정한 가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겉모습의 빈고를 넘어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릴 적 나

는 시골에서 자라며 물질적인 가난을 직접 경험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셨고 우리 집은 화려한 가구도 비싼 전자제품도 없었다. 매년 옷은 새것보다는 물로 바른 옷을 입었고 간식은 시골 과일과 밭에서 나는 채소가 전부였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맛있는 과자, 가족과의 외식 같은 일상은 우리에겐 쉽게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때 나는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속상했다. 남들보다 부족한 환경이 열등감으로 다가와 가난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나는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도시로 나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눈부신 고층 빌딩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호화로운 집에 살지만 매일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끊임없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타인과 비교하며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정을 나누지 못한 채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 마음의 가난이다. 물질적인 가난은 눈에 보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 노력하고 배우고 꾸준히 나아가면 경제적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어릴 적 내가 경험했던 생활이 부족함은 힘들었지만 나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줬다. 부모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성실함을 잃지 않으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시면서도 남을 속이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셨다. 이웃이 어려울 땐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고 힘든 일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극복하셨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배웠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물질이 부족했을 뿐 우리 가족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웠다. 함께 밭에서 일하며 나눈 대화, 저녁 식탁에서 나눈 따뜻한 정, 작은 행복에도 웃음 짓는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가난인 상황일 뿐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난이 존재한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난이다. 물질의 가난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마음의 가난은 평생의 짐이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다.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할 줄 모르고 현재 소중함을 알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며 살아간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가 만연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을 강요한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더 높은 위치에서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관념이 퍼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며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한다. 재물을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마음의 양식을 쌓는 데는 게으르다. 책을 읽고 배우며 지혜를 키우고 타인과 정을 나누며 인성을 기르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의 가난이 깊어지면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도 공허함만 채울 뿐이다. 가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가난은 결코 불행의 대명사가 아니다. 오히려 가난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울이자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다. 물질적인 부족함을 경험해본 사람은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을 배우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쉽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소중함을 모르지만 힘들게 얻은 것에는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법이다. 가난은 우리에게 욕심을 줄이고 감사함을 키우며 겉모습보다 내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타인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반대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남을 부러워하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구분에 있다. 겉의 빈곤은 극복할 수 있지만 속의 빈곤은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인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 마음은 풍요로운지 돌아보아야 한다. 물질적인 가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마음의 가난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적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워질 것이다. 결국 가난의 의미는 부족함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가난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배우고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벗어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최민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아래 아름다운 우리네 고장 연변을 노래한 가요.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0: 죽을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곽의 가격 8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이라고 새로운 제품이 나가는데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이박사,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소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 이 기회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값은 원값대로 가지만 해도 우대 정책을 하면 값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중심으로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제때 잘 들으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장수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황실의 의의 황제의 장수 처방에 속하는 이 제품입니다. 장수로방은 한 곽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지금 엿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3, 40분 전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 있겠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종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두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에 속합니다. 한 가게 198원이고 엿새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우대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30각사면 15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00원 좀 넘습니다. 130원 좌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처방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효과성을 진실하게 느끼면서 세상에 이렇게 노화되게 되면 거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 28가지 중약재가 포함됐다는 것은 아주 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CAMP 이술이 발견을 인해 가지고 인류가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론 근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의료 조치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중풍 후유증이 그리고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셔서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우대 정책이 진행된대요. 이제 뭐 얼마 가지 않으면 이것도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100원 인상이 된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12각을 사면 15각을 드립니다. 12각에 15각을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드리게 되어 있고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이 있던 분들이 해결받으셨는데요. 한 가게 598원이면서 30일 복용할 수 있는데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면 이때 한 가게 가격은 뚝 떨어져서 1,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501-7766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천이 박사, 천이 박사를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어느 1년 반은 많이 넘어 먹었습니다.
1: 어, 잘하셨네요. 이 제품 자료 예, 어떠세요?
2: 예, 예, 이거 먹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신경이 대단히 예민하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예, 밖에 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놀려고 하면 예, 조그마한 말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예, 계속 심장이 후들후들거리고 예, 가슴이 짱하고 예, 그 다음에 이래 잠을 못 잔다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예, 심장약도 먹고 의사들 배워 약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 잘 아예 잘 효과 아예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심율이 다른 사람보다 좀 얕습니다.
1: 어, 예.
2: 16 거저 고장.
1: 어, 60이 차이 되네요.
2: 예, 예. 16 고장을 이렇게 안 됐단 말입니다. 걔는 자꾸 맥이 없고, 예.
1: 심율 떨어지니까 맥이 없죠.
2: 예, 단맛이 없고, 예. 그래서 자연의 이 천이 박사를 이거 좀 이래 써보느라고 어쨌든 이 신경이 대단히 좋고 신경과 신경이 뭐에 그거 이어주고 이 세포를 이래 이어준다니까 내가 이거 선택해 먹었는데 진짜 이거 먹어서 이 이게 이렇게 어지간한 말에도 스트레스 아이 받습니다.
1: 그렇죠. 예. 정말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예. 훌 넘어간다.
1: 예.
2: 그리고 이 계속이 신장이 아파서 신장약이라 먹었는데 신장약을 지금 알 먹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가 예. 그런 역할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 밥도 예. 맛있고, 이, 그거는 심율이 너무 약해서, 여기 뭐, 점적 주사도 맞아보고, 무슨, 맥이 나는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
1: 아이 됐는데 심율이 올라갔죠.
2: 아이, 예, 모르겠습니다.
1: 근데 바로 그렇습니다.
2: 지금 이거 먹어서 심율이 64 이상으로 된다 말입니다.
1: 대단합니다. 너무 정상입니다. 고민하지 예, 않아도 된다.
2: 예,
1: 지금 상태에서.
2: 맥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예,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예, 용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약을 먹어 그런지 어디 다른 데 불편함이 있지.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넷째가 제가 흡수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세포의 신호가 예. 세포 내에 전달돼서 거기 어디에 따라가면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2: 예, 무슨 어디 좀 불편해서 약을 먹으면 말을 용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 없게 그 약 먹으면 말 아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는 관계가 틀리겠죠. 맹공 한 가지 약 먹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라 한다 내 생각에는.
1: 예.
2: 근데 천이 박사로 먹으면 어디면 조금 불편해서 그 약을 약방에 가서 쌓아 먹으면 금방금방 해결보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걔네 천이 박사 원인이다 했습니다. 확실히 이 라벨상 도감 받은 약이라 그런지 틀리기는 틀린다.
1: 그렇죠.
2: 예. 예 그래, 예. 그래, 예. 값이 자꾸 또 오른다.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1: 예.
2: 예, 근데 조금 배달받아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2: 써야 되겠습니다.
1: 예. 이번 기회를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그리고 예, 이 한 가지 또 새로 나온 뭐 장수로바이라는 약이 있단데, 우리 집에 뿌리 조금 수르도 해서 예, 이 가슴이 계속 짱하다 한단 말입니다.
1: 예.
2: 가슴이 예. 계속 더부룩해 가지고 내기를 어쨌든 간이가 비장 문제 아닌가
1: 그렇죠. 예, 예.
2: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2: 방송 들어보니까 그 이렇게 간과 비장이 그게 도움이 많다고 내 장수로방이
1: 그렇게
2: 내
1: 예, 예.
2: 들었습니다. 예.
1: 예.
2: 예. 이런데 그 약을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게 그런 거 간주 수시하는데 간이 모든 교통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어디 흘러나가지 못하게끔 혈관 안에서 제대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운행이 잘 되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특수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그 중 그 기맥도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원기를 돋아주는 구범 배위에는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충분하게 인삼, 숙지황, 단삼 이런 성분이 포함됐는데 여기에서 뭐 인삼 같은 게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인삼 반응이 생기는 거는 기본 피해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복용할 수 있고 부간선 해주고 허세 통증 해주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소화가 잘 되고 룬잔 통변해서 변이 잘 통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에 그 선생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효과가 좋을 겁니다. 시작하는
2: 예,
1: 게 기본입니다.
2: 예, 밥도 잘 아이 잡수고 소화도 아이 된다며 자꾸 맥이 없다고 누워 있는다 말입니다.
1: 그러면 이 제품이 예, 딱 그런데 맞습니다. 예,
2: 강고약을 예. 믿지 않는데 내가 하던 이 천이 박사랑 강고약 먹고 좋으니까 예, 내 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런 데 쓰면 어떻게 했는가.
1: 예.
2: 싸서 좀 대접해봐야 되겠습니다.
1: 장수로바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뭐, 여기에다 설명드린 거는 연한 소금물 넣으려고 이렇게 했지만 따뜻한 물 혹은 그 연한 소금물 넣으시면 효과가 빠르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해 보시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가 우수하고 확실한 이런 제품 자체는 드문데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루에 한 번 그게 9g이 된 완약이 꽤나 큽니다. 이거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정신하고 맥이 나고 밤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간 功能이 좋아지고 기혈이 잘 소통되고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네. 믿어도 됩니다.
2: 예. 그게 물약인가?
1: 완약입니다. 그 왕상 지왕처라 그 그 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완약입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아, 건강 여름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전이 박사로 쓰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3: 예, 어땠었는가, 뭐, 심내혈관 질병이 많아갖고, 늘 머리가 아프고,
1: 아,
3: 그러나
1: 예.
3: 위에 잘소설 아이디고, 그 다음에 밤에 자지 못하고,
1: 예.
3: 밥을 잘 못 먹고, 예. 또 소변도 자꾸,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욕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강의를 여러분 듣고서 어서는 쓴지 넉 달 넘었습니다.
1: 예.
3: 예, 그런 게 지금 제일 잘 알리는 게 밤 잘 잡니다.
1: 어, 그렇죠. 예. 밤 잘 자야 됩니다.
3: 예, 소변 예. 차수도 많이 줄어들고.
1: 예.
3: 그래서 하룻밤에 다섯 번 일어나던 게 어서는 혹시 두 번 일어나고 그럴 때는 한 번 일어나고
1: 예.
3: 또 어떤 때는 한 번 더 아예 일어나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좀 정신한단 말입니다.
1: 그럼요. 예, 예.
3: 밥은 해 먹어야 되겠는데 밥하기도 영 바쁘고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때라 하기도 좋고 어째서나 또 밥맛도 많이 돌아오니까 맥도 나고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3: 그래서 예, 이거 더 사 먹으려고 하면서 장수로방 이거 예 자문합시다.
1: 예.
3: 우리 집에 아빠 요새는 연세 예 80대입니다.
1: 아 그래요.
3: 아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식사도 잘 못하고 자꾸 맥이 없다 하고 그리고 예 또 소변도 자꾸 이래서 예 그냥 정말 예 그저 집에 누워 있기만 한다만 누워만 있는단 말입니다.
1: 그래서 임신에 누워 있으면 편하니까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3: 좋다면서요. 예. 그래도 예, 누워 있으면 좀 나갔으면 좋겠는 게 예.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장수로방 이 약을 좀 대접하면 어떻겠는가 물어봅니다.
1: 지금 이 저 처방 자체가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그 완약을 한 약을 듭니다. 그런데 보통 완약이라 하게 되면 소염제인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평형을 찾아주는 우수한 20야드까지 이런 성분 자체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콤파츠를 도와주는 데는 이 제품 소갈 제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츠를 도와줘야 모든 오장육부가 편해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모든 기타 그 처방을 압도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혈이 잘 보충되고 그리고 콤파츠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 소화가 잘 되는 성분들이 너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택사라든지 복령이라든지

0: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병행상태를 이루어주는 데는 28가지 진기중약재로 조성된 장수로방은 이 제품 자체는 로처방인데 황실의 의처방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견지하면 금방 맥이 나고 뭐 여러가지 이전에 불편하던 그런 점들이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보통 보약은 이 식전에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제품을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오래 살고 못 살고는 여하간에 산로간까지 좀 건강하게
0: 편안해져야죠. 예. 그렇죠. 불편하면 산다는 게 그게 오히려 예. 부담이죠. 예, 예. 예. 그렇죠.
1: 그래서 이 두 가지하고 배달받겠습니다.
0: 예,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맹서반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어제 이거 복용하는 거 하면 눈이 계속 이렇게 부었고 깔깔하고 예, 이런다 막 다소 피진다 눈이.
0: 예.
3: 그래서 이거 그런 뭔가 하면 당연하고 썼댔습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 맹서반 눈약을 썼는데 확실히 이 눈에는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게.
0: 예. 예. 인정합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3: 예. 눈에 피진 게 이렇고 예, 눈이 부은 것도 많이 도와주고
0: 눈에 피진 거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보양계 뺏겨진다는 게 그게 백내장 구체 증상에 속한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게 뺏겨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 놀랄 정도입니다.
3: 예. 예. 그래 어찌됐든지 예, 나는 이 맹서반 눈약은 눈약을 이렇게 이번에 또 배달 받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내 강의를 들었는데 장수로바에
0: 예.
3: 이거 그런 우리 신의 한국에서 온 게 소화에 대해서 그거 용 아파한다.
0: 예.
3: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예. 이래서 이제 방송 듣던 게 아야 흔님이 그거 나도 써봤으면 좋겠다.
0: 이거 쓰러 하세요. 쓰기도 네. 편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식전에 아침 식전에 딱 드시게 되었으니까.
3: 네. 그래, 그런 자기도 소비도 밤에 여러 번 저 뭔가 보지 이 콘파치에도 제보라지에 이제 방송 내가 같이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북한선 네. 해소는 된 특수합니다. 예, 예.
3: 네, 그래 자기 이제 한국에서 온 게 맥이 없지 형님의 내 이 약 사야 되겠다며 이제 그래 그래 사담의 소리 나는 맹서반 눈약을 싸고 우리 신의는 이 장수로방 싸겠단다.
0: 예. 그렇게 네. 하셔.
3: 예. 네.
0: 특히 외국 생활에 진출했다 돌아오셨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기본으로서 이거 회복의 체력 회복하는 계단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체력이 빨리 회복되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버입니다. 예예.
3: 예.
0: 예,
3: 그래서 이야기라고 이제 예. 우리 둘이 다 배달 받자 그럽니다.
0: 예, 이번에 우대 증착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번입니다. 거기다 전화하면 됩니다. 7766 예.
3: 예. 예. 고맙습니다.
0: 아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게 돼 그러는지 신경 전달이 영 잘 됩니다.
0: 그렇죠.
4: 이게 첫째로 기억이 돌아오는 데는 1등입니다.
0: 네, 그렇죠.
4: 아, 난 어찌
0: 예.
4: 그러는지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소리 아 기억이 없습니다. 뭐 두면 두는 곳을 찾지 못해 히뜩 대비입니다. 그죠?
0: 예.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빙상문 열었다도 오늘이 무슨 채를 해 먹을까 이래고 기억이 안 나. 또 그다음에 문 닫았다가 그다음엔 또 다시 아 저거 하자던 생각인데 이랬습니다. 근데
0: 그렇죠.
4: 이거에 천이 박사 쓴 다음에는 그런 일이 근본 없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옛날에 생각 안 나던 일도 다 생각나고 예. 와, 이 기억도 봐서는 데는 좋고 우리 어떤 70 넘어 먹은 다음에는 이게 치매 예방에는 이 약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제가 생각한 데는 치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일 겁니다.
4: 예.
0: 기억이 잘 되고 예, 모든 그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4: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밤에 잠을 잘 잔다.
0: 그렇죠.
4: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0: 예.
4: 그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밤에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나는 원래 콩팥이 아주 좋습니다.
0: 예.
4: 그래 놓고 서빈 차스 찾았는데 아 지금은 많이 봐서 두고이지 어떤 날에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날까
0: 예.
4: 콩팥을 더 봐줘서 밤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0: 그렇죠.
4: 마늘은.
0: 예.
4: 그리고 이게 또 예. 위도 잘 좁아준다.
0: 예.
4: 밥도 맛있고 그다음에 단락약을 아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얼마 돌려갈까.
0: 종합으로
4: 나오지. 예예. 예. 예. 그래 이게 용이야기 저 천이 박사 우리에게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0: 내 동생 지금 한국에서 18년 일하고 왔습니다. 예. 근데 용맥이 없고 피곤하고 소화도 아이 되고
1: 18년 있었으면 많이 컸겠지.
0: 이랬더니 예. 지금 새로 나온 거 들어보고 내 여기서 광고하는 그 박선씨 하는 이야기 다 좋다고 내 다 먹어볼까나. 다 좋다고
1: 할 수 없죠.
0: 예. 예. 성지 다 이게 천이 박사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거 들어보고 그러면 자기 어찌겠는가 맥이 지내 없을까나 이 장수로방 오늘이 대달받잡니다 우리 동생 예. 그래 나는 천이 박사 있긴 있는데 조금
1: 우대할 천이 박사를 예. 예. 그리고 나도 당연히 인상이 된다 하니까
0: 예. 예. 내 동생 장수로방에 먹겠단다
1: 그래라 하죠
0: 예. 예. 예. 예.
1: 외국 생활에 진출했다 돌아온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불이 나게 나갑니다 지금 예 빨리 예. 쳤습니다
0: 예. 예, 원기도 와주는 데는 최고 같습니다.
1: 예, 빠릅니다.
0: 장수 오래 살고 건강하고
1: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 사는 방법이 아닙니까?
0: 예, 예.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기 오늘이 요 두 가지를 천이 박사가 장수로 방 내 동생 먹고 이래 배달받자고 전화한 게.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길 예.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명세방에서 이곱다 만 썼습니다.
1: 그랬어요?
3: 예, 예, 누냐고, 예, 이전에는 자수자 거서에 욕구, 뭐,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붙이고.
1: 바삭고가야.
3: 예, 그거 붙일 때 붙여 집안이 양내 얼마 쎄입니까?
1: 바삭고 반에 있다 생기고, 예.
3: 예, 이게 눈 붙인 게 거서에, 그래서 양내 어떻게 쎄는지 그런 게 아무래도 아이디어에서 댄댄데 또 붙이뿌였습니다, 완으로.
1: 그렇죠.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21가지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눈에 충족한 혈류가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그러니까 당기라든지 차전자라든지 그 리스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하시게 되면 눈에는 피가 잘 소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본으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무, 더, 세얼스 이래서 눈에는 피가 소통돼야만이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순환장애 때문에 눈은 피가 저 정밀한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피가 소통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 21가지 중약제 성분 자체가 눈병치료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보약해 보이던 게 벗겨지고 눈에 피가 지던 게 그게 다시는 또 피가 중열되던 게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눈의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눈에 늘 눈곱자이 붙어서 눈을 뜨기 바쁘고 이런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지고 시력이 올라가고 우리 지금 일신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라 하지 않습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8가지 큰 처방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드시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다음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0: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열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조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 대통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이 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적들 품으로 기어드는 시기 되니까요. 그리고 적은 여기저기 빽빽이 진을 치고 여러 갈래로 난 길을 몽땅 막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지요. 리덕은 또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손을 벌리한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금사강을 건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강은 상강이나 오강처럼 작은 강이 아니지요. 아마 당신이 허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 말에 모태똥이 하하 웃으며 말을 했다. 리덕 동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다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강을 건널 수 없다면 우리는 강을 따라 북으로 올라갈 겁니다. 설사 사방면군과 합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강, 청해를 지나 대오를 북으로 이끌고 갈 거고요. 물론 되겠죠. 홍군한테 날개가 달리면 말입니다. 리덕은 코웃음을 쳤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박고감 막았다. 더 논쟁을 하다가는 서로 얼굴을 붉힐 것 같았다. 박고동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모태똥이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나야 어서 빨리 강을 건너기를 바라지요. 박고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부대를 잘못 이끌어 길을 너무 오래 걷고 있다고들 하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고가 말했다. 지도자를 바꾸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과 군대의 생사가 걸린 고비인데 똘똘 뭉쳐 상황을 살피고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 몇 마디 말에 모태똥은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그는 박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언젠가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이 젊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모태똥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얼음덩이도 스르르 녹고 있었다. 이때 류영이 식사하라고들 그들을 불렀다.

장르는 비록 허술하나 일처리는 깔끔하였다. 불행하게도 문관도 떠밀려 전선으로 나갔으니 형형색색의 희비극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안개가 어찌나 두텁게 깔려는지 한 찹도 보이지 않았다. 한때의 국민당 주한군이 줄지어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날개 걷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준이 사람들이 수마부대 사령이라고 부르던 김우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 뒤로 거무칙칙하고 덩치가 크다란 사람이 금빛 상좌 견장을 달고 거들먹거리며 따랐다. 한동정이었다. 그들은 어제 권명북 쪽에는 가도를 떠났다. 록군 무정 원모 세계현을 지나 용간 나루트를 빼앗고 배를 얻거나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명령에는 여러 현 소재지를 빼앗아 길을 열되 그곳들을 차지하느라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교정하였다. 생각을 모은 끝에 준이 전투에서 빼앗은 주한군 군복을 써먹기로 하였다. 한동종과 김원애가 정찰열을 거느리고 우로꼬를 기습하는 동안에 정치위원이 다른 부대를 이끌고 무정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함께 힘을 모아 원모를 빼앗기로 약속했다. 团장 한동정은 이 작전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정작 주왕군 상좌 옷을 입고 보니 영 어색했다. 자신감도 눈에 띄게 사라져갔다. 우리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돌통 나지 않을까? 어? 한동정이 걱정스레 물었다. 성공할 겁니다. 김우래가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를 쳤다. 이 연극은 제가 맡을 테니까 동지는 뒷짐지고 서서 거들먹거리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십시오. 나 같은 시골뜨기는 아무 말도 패권 같지도 않단 말이야. 어허, 괜찮아 괜찮아. 김우래가 진짜 국민당 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시골뜨기라니까. 아직까지 주한군을 본 적도 없다고요. 좋아, 그럼 자네만 믿겠네. 또 수십 리를 걸어 어느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아침 안개는 진작 흩어지었다. 서쪽으로는 산이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저 멀리 좁고 긴 골짜기가 어렴풋이 안겨왔다. 길잡이가 그 골짜기 사이를 뒤덮은 흰 구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구름 아래가 바로 금사강입니다. 그럼 로꾼은 어디랍니까? 산을 내려가면 바로 로꾼이지요. 김우래는 오늘 이 연극이 그저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이라도 하듯 매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산을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멀리 로꾼은 소재지가 보이었다. 로꾼은 작고 허름한 도시였다. 거리는 하나같이 산비탈을 따라 기울여져 있었고 너무 낡아서 거무칙칙한 성로도 높다란 비탈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정말 이상한 성이잖아. 지형이 너무 불리해. 김우래가 속으로 투덜거리며 저도 모르게 사창을 꾸악 잡았다. 솔직히 말해 그 역시 자신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앞장서 걷는 수밖에 없었다. 성운옥의 보초병 넷과 군관 하나가 보였다. 입고 있는 군복을 보니 이고장 부안군 같았다. 김우래는 가슴을 쑥 펴고 거들먹거리며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부안군 군관이 뭔가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다. 당신들 어디 소속이지? 사천 군대나 운남 군대나 귀주 군대는 모두 회색 군복 차림이었다. 녹색 군복을 입은 군대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내 놈은 주한군도 몰라보나? 어? 김우래는 사납고 거칠게 나갔다. 우리는 방어공사 잘 됐나 살피러 왔네. 뒤오는 분이 우리 团장님이야. 그럼 그쪽은 계급이 뭡니까?
그 말에 김오래가 다짜고짜 군관의 땀을 후려갈겼다. 뭐 그쪽? 어르신은 상위 연장이다. 보면 모르나. 이를 그르치면 다 내 놈 탓인 줄 알아라. 군관은 뺨을 얻어맞고 나더니 어설프게 웃으면서 설설 기하다. 아, 예, 제가 눈이 없어 잘못 봤으니까 장관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줘야 제가 곧 들어가서 알리겠습니다. 예. 김우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쳤다. 에.

0: 필요는 없어. 앞에서 길이 났네. 그러고는 뒤로 돌더니 뻣뻣이 서서 발뒤꿈치를 힘차게 탁 굴리며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团장님, 들어가시죠. 한동 정도 연기를 꽤 잘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서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를 따라 성문으로 들어갔다. 정찰련도 고개를 쳐들고 힘차게 들어갔다. 온남에는 이처럼 작고 허름한 도시가 많았다. 잘난 마룡현이라 관아가 돼죽을 만해서 대청에서 못을 박으면 온 신에 들리더라는 류행가 가사가 딱 틀어맞는 그런 곳이었다. 성난은 여전히 올리막이었다. 거리는 추락이 짝이 없었고 집은 몹시 허름하였다. 관아도 마찬가지였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국민당 휘장이 그려진 가림벽이 있었는데 빛이 발해서 얼룩덜룩하였다. 대문 안에 있는 가림벽에는 장계석이 직접 쓴 서로 아끼고 마음을 다하자라는 글귀를 베껴놓았다. 대문에 들어선의 큰 들에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사랑채가 있었다. 대청에는 새로 칠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충효, 인해, 신이, 평화라는 여덟 글자가 선명했다. 보안군 군관은 한동정과 김우래를 서쪽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고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곧 팔자 수염을 기른 사내가 나왔다. 푸른색 종삼복이 터질 듯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찌나 뚱뚱한지 걸음도 겨우 뗄 정도였다. 그는 실눈을 가늘게 뜨고서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었다.
1: 제가 바로 이 현의 현장입니다. 며칠 전에 오신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중을 못 나가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한동전 웃는 듯 마는 듯 하고는 고개만 끄덕이었다. 현장은 아래 사람들어 주환생을 차리라고 고갯짓을 하고는 잠자코 한동전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가는 눈으로 상대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1: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당신들이 공산당을 막을 준비를 어떻게 했나 보살피러 오셨습니다.
0: 김우래가 다그치듯 말했다.
1: 준비요?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이죠.
0: 현장이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1: 영주석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방공위원회를 세워 제가 조임을 맡았습니다. 양보안 대장들도 모두 불러왔고 흩어져 있는 예비군도 모두 현소재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어공사는 얼마쯤 되었나?
0: 한동정이 비스듬히 몸을 젖히며 물었다. 현장은 낮빛이 확 어두워지었다.
1: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효는 작아서 가난합니다. 보안대 월급도 몇 달째 밀렸습지요. 공사는...
0: 그는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었다.
1: 보안대는 병사가 얼마나 되지? 총은 몇 자루나 있고?
2: 사람은 200명쯤 되는데 총은 겨우 50자루밖에 안 됩니다.
1: 그것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
2: 역시 장관님을 믿어야지요.
0: 현장이 궁색하게 웃었다. 이때 술상을 다 차렸다는 전갈이 왔다. 현장은 깍듯이 손님을 대청으로 청하였다. 객실에는 벌써 관리 예닐곱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한껏 차려입은 여인 둘도 끼어 있었다. 관리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서 공손하게 맞았다. 한동정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현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서야 이현의 과장, 국장과 그 아내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현장은 쉴 새 없이 술을 구원하면서 현 재정이 어려우니 옷선에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머리를 조아리었다. 한 동장은 술을 마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여 그르마하였다. 한동정으로 말하자면은 오랜 탄부 출신이니 오늘 이 술상이 꽤나 입맛을 당기었다. 하지만 애써 참으며 구원하는 술을 조금 마시는 척할 뿐이었다. 시간을 보니 지금쯤 정치위원이 거느린 부대가 무정에 도착했을 터였다. 쉽게 성 안으로 들어갔을지 걱정스러워났다. 현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헌데 이 다급한데 김우래는 속 편하게 술만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한동정의 눈을 부릅떴다. 김우래는 멋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무정에는 방 상태가 어떤가? 어? 한동정이 현장에게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의안이 벙벙해서 대꾸했다. 한동정이 나무라듯 말했다. 도현이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 정황도 모르고 있으니 공산군이 쳐들어온데도 서로 연락이 없겠군. 채. 현장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혀가 굳어져 버리었다. 김우래가 눈치를 채고 얼른 한마디 거들어주었다. 그 참 지금이라도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이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1: 모종일 현장하고 원모연 현장한테 전화를 거세요. 우리 조항군이 곧 도착을 할 테니 성문을 열어주라고 말입니다.
0: 한동정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현장은 두 현에 모두 전화를 걸었다. 한동정과 김우래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김우래가 눈을 깜빡이더니 또 물었다.
1: 이거 보안대는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까?
2: 아,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영주석이 1등현은 24시간 보초를 세우고 2등현은 12시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세울까 합니다.
1: 훌륭합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1: 우리 단장님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하실 겁니다.
2: 아, 예, 좋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는 좋지요.
0: 현장이 말했다. 밥을 먹은 뒤 보안대가 전부 무장한 채로 마당에 모이었다. 김우래는 슬쩍 정찰련을 가까이 불러들이었다. 현장이 단장을 안내하여 나왔다. 한동정은 위엄 있게 대를 앞에 섰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은 푹 자연스러웠다. 그는 얼마간 인사말을 하더니 모자를 벗어 공중에서 우원을 그었다. 정찰련의 시로를 보내는 것이었다. 뒤미쳐 한동정이 소리를 쳤다.
1: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바로 로농홍군이다.

장편 소설 대장정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작은 행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도둑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 중에서도 만무과원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0: 사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2학회 리사이고 중화중2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비뇨기 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0: 네.
1: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45년이라는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영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는데 양천공 14년도에 영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습니다. 연변의 맹위 징호를 받은 분인데 진찰하는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특점이 있습니다. 맥진하고 설진을 잘합니다. 서전이라 합니다. 진맥을 하고 혀의 특징을 마저 관찰하고 이래서 환자들에게 어떤 말이죠 진단이 나오는가를 말이죠 교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분이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심내혈관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음증이라든가 쇠미라 합니다.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조리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결장염에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 말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선병이라 합니다. 그리고 방광염, 뇨동염, 전립선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우리 고생하는 분들이 면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됩니다. 그러면 윤덕이 주임이 말이죠.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 조회를 보인다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비뇨기 계통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많이는 신장의 선장이랍니다.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 그리고 방광에 관계되는 질병에 그리고 소변에 관계되는 질병에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선장에 대략에 1.4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병원에 가보게 되면 큰 병원에서는 선장내커에 이렇게 말조에 폐쪽을 붙입니다. 그럼 신장내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약에는 환자분들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는 이런 과실입니다. 신장내과에. 우리 림상에서 본다 할 때 하나는 화암을 해보게 되면 뇨창구이랍니다. 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뇨단백이 나갑니다. 그리고 첸쇠라 하는데 숨을 첸째에 육안으로 말이죠 나타나는 증세도 있고 어째서 선생님네 요새 소변 보면 어째 소변이 새빨갛습니까? 이거 갖다에 하늘로에 로엔뇨랍니다. 눈에 뜨이게 나타난다. 피가 나간단 말인데 어떤 분들은 말 소변 볼 때 색상에서는 크게 말이죠 모르겠는데 화암을 해보게 되면 말이죠 현미경 하에서 피가 나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거 갖다 첸쇠 양신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암을 해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간요수단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약에는 신장에 관계되는 말이죠. 공능 문제를 이 화암으로 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 지간요수단이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형태의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말이죠. 질병입니다. 이 신장에 관계된 질병을 우리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원발성, 하나는 개발성. 이러하게 말이죠. 나누어집니다.
0: 무슨 뜻이죠?
1: 원발성 신장 질병이라 할 때는 말이죠. 만성 신염이라든가, 급성 만성 신후 신염이라든가, 신병 종합 등이라든가, 신공능 쇄골 등이라든가, 이러한 병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개발성 신장질병이라 할 때는 하늘로 지파란데 연이어서 뒤에 이런 뜻인데 고혈압으로 말이죠 고생한다든가 당뇨병으로 고생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말이죠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말이죠 이 신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그 전립선으로 인해서 오줌이 자꾸 그래서 밤에 뭐 시체에서 나가다니다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할 거예요.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2: 원장님이 약을 두 번 먹고 호전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예약하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1: 오전에 오십시오.
2: 예,
1: 예약이 됐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제가 전번에 박윤도 교수님 약을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1: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혈압이 자꾸 온정하게 돼가지고 혈압이 높으면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결국 불면증이 또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청약을 한번 제다 먹은 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 좀 더 먹을까네 그럽니다.
1: 어떤 일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콩팥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소변이 영 자꾸 있잖니까. 소변 볼 때 저리고 어떨 때는 아프고 해서.
1: 심하구만요.
4: 박영덕진한테 가서 첨약을 두 번 썼지만은. 소변 볼 때 저리고 한 게 좀 나서지고, 아픈 것도 좀 낫고 해서. 오늘 또 좀, 박용덕 주임 이사약을 좀 더 쓰자고 그래 그럽니다.
1: 연결됐는데요. 오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두뇌에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단백질 나가고 예. 그냥 항상 맥이 없어요.
1: 그렇죠. 예.
5: 밥맛도 없고
1: 예.
5: 그리고 밤이 되면 소변이 더 자주 나가니까 밥도 점약 매축성 게 그리고 또 얼굴도 항상 붓기고 있어요.
1: 그렇죠. 예.
5: 그 점약을 쓰고 이런 게 얼굴이 붓긴 게 내리고 소변도 많이 저 이제 자주 나가는 게 많이 적긴 나가요.
1: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이빨님도 주인약 또 쓰려고 전화했어요.
1: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네, 끊겼네요. 말씀 주시죠.
1: 에, 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0: 네.
1: 아, 아까 전화 온 분들처럼 부은한단 말입니다.
0: 네.
1: 에, 눈꺼풀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손이나 발이 말죠. 에, 이 부은하는 이런 말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압을 쟁겨보게 되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혈압이 높습니다. 고혈압 상태를 말이죠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말이죠 두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장에 관계된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소변이 옛날보다 말이죠 아주 양이 적어지거나 심지어는 더 심할 때 우뇨에 소변이 없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예, 아, 나는 예, 그 끊는 치취작 때문에서
1: 예.
6: 몸도 뚱뚱해지고 요실금이 뭐 그렇게 있어가지고
1: 아.
6: 어디가 말도 못하고 예.
1: 그렇죠.
6: 그리고 예, 운동도 하지도 못하고 예, 뚱뚱한데 예. 그래서 결국 또 밤에 뭐 더 하고 예. 이렇게 소변도 자꾸 이래가지고 서리 밤잠도 막 술 치고 이래서 예, 밤맛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1: 예.
6: 그랬는데 예, 길태중이 박윤도 선생님이 병 잘 본다 해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예.
1: 예.
6: 그래서 가서 오전에 세 번 체중약 주다 먹었습니다.
1: 예.
6: 이게 지금 오전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6: 없어지고 예. 예. 그리고 밤을 제대로 자니까 밥맛도 있고 후맥이 나고 모든 게 다 정상을 돌아온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1: 그런데 예.
6: 예, 오늘 한 번 더 가서 재먹으려고
1: 그냥
6: 예. 재먹으려고
1: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오전에
6: 예,
1: 오십시오.
6: 이야기해 주세요.
1: 예. 예, 이야기 됐습니다. 예, 오전에
0: 예, 건강하세요.
1: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길태중에 강철수 쌤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무릎 부위가 예, 붓겨서 무릎 후 이렇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앉아다 일어서기도 바쁘고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1: 예.
7: 그래서 소문 듣고 저리 강철수 쌤한테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 어제는 한 두 주일 치료받았습니다. 경계 무릎이 붓긴 게 어제는 많이 내리고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고 걸음걸이도 어제는 걸린 게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예.
7: 네,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세요.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오랄 육경 환자입니다.
1: 예.
8: 예, 1년에 3번씩, 서너 번씩 발작하는데, 위가 발작할 때는 밥도 못 먹고, 수국물 조금 먹어도 식후물이 올라오고, 배도 붓고, 진짜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3번 쬐다 먹었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8: 예. 소화도 잘 되고 배도 붓지 않고 식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식도
1: 예.
8: 올라오던 것이.
1: 예.
8: 그래서 오늘도 가서 더 박정호 선생님 천약을 더 제다 먹으라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오늘은 예, 오전에 와셔야 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0: 예.
4: 영풍 따위도 와서 자꾸 아픕니다. 그래, 목에 술이 뻗치면서 해서.
0: 예.
4: 그래, 길태병은 최성현 선생님한테서 치료 받았는데 대세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예, 영희 선생. 예.
4: 그래서 오늘, 예, 그래, 오늘 예약 되겠습니까?
0: 아,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토요일입니다. 예, 예.
4: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저는 그 신사에서 호도독 하면서는 식은 땀도 나고, 그래서 그, 이번에 이런 방송 듣고서는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썼는데,
0: 예.
5: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다.
0: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세요. 예.
5: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소변이 저리고 또 밤에도 자주 일어나니까나 잠자는 데도 영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해보자고 저기 뭔가 그 왔는데 선생님이 천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0: 그렇죠.
6: 한 몇 번, 예, 저다 또 서너 번 저다 먹었는데 저리던 것도 좀 많이 나아지고
0: 예.
6: 자수도 많이 적어지니까 잠자는데도 많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6: 그래, 예.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래 먹을 때 계속 더 먹으려고 선생님한테 예약하는 중이에요.
0: 예. 그냥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나, 예. 예.
7: 저는 저번에 한번 감기로 인해서 방광염이 왔는지 소변이 잦아서.
0: 예.
7: 하루전하게 한 최고로 여덟 번 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섯 번은 화장실 가야 되지.
0: 예.
7: 그래 자지 못하지. 한번 갔다 오고 자자하면 또 오던 말하고 이랬어요.
0: 그렇죠. 예, 예.
7: 예, 소변이 작고 그다음에 소변 넣을 때 또 아프기도 하고
0: 예.
7: 저리기도 하고 깨고 얘 늙어 그런지 조금 우수나 무슨 급한 이시나 이래 조금 참으면 얘 오줌 실실 나가고 이래.
0: 예, 실금증도.
7: 예. 인들그마게 예. 질이나 날까 봐 겁이 납니다.
0: 예,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저번에 저희 원장 선생님 가서 보이고 약을 두 번 쓰고 많이 났습니다. 아픈 것도 났고 차수도 그저 세 번이나 네 번 갑니다.
0: 예, 예.
7: 근데 요즘 또 어째 감기 왔는지 또 발달하는 것 같아서 원장 선생님 한 번 더 가보이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신장에 모병이 생긴 분들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소변이 적거나 예, 소변이 아예 말이죠 없는 상태고 예, 많이는 예, 소변이 자수가 작고 예, 그다음에 량이 많고 예, 우리 유관뇨라 하는데 소변이 재빨갛게 나간단 말입니다.
2: 네.
0: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은 증시하뇨, 예? 예, 우리 말이죠. 예, 화미라 하기 때문에 저 생미경화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 말이죠. 첸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임상을 하는데 물어보면 내 어째 소변 보게 되면 거품이 이리 많아요.
2: 네.
0: 예, 여기에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서의 신장을 선천지보이라 합니다. 이 콩팥이 약한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많은데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품이 많은데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단백뇨라든가의 찡시아노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화암을 하게 되면 단백뇨에 단백뇨가 나가거나 혹은 찡시아노에 이런 것이 나가는데 늘상 말죠. 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죠. 이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밥맛이 떨어질 때 많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보게 되면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환자분들이 말씀을 빈다하게 되면 시큼시큼 아파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비뇨기 계통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방금 환자분들도 전화 왔지만은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거는 생리해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여성분들 남성분에 비해서 뇨도가 좀 작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는 소변이 급하게 나가고 참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변이 작고 빈 그리고 소변을 볼 때면 환자분들 많습니다. 아, 내 소변 볼 때면 따가박이 이기지 못하겠다.
2: 예? 왜 그렇습니까?
0: 예, 그 열길로 그렇죠. 네. 예? 중의학에서 수별이라 합니다. 예? 네. 주얼어가.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소변 볼 때, 치퉁! 찌르는 네. 것이 아파 날 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할 때, 예? 그리고 늘상 하복부가 처지는 감이 나타납니다.
2: 네.
0: 그러면서 하복부도 예? 은은히 아파 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님들이, 냄새 많은 분들이,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이 말이죠.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금 현상이 많습니다. 뇌실금이 아까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기침을 하거나 기뻐서 말이죠. 크게 웃거나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말이죠. 하늘을 넣어놓으라는데 소변이 나간단 말입니다. 줄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로 말이죠. 공절하기 바빠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온몸이 나르근하고 특히 밤에 말이죠. 소변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잠 잘 자거든요. 소변보다 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수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부어난다는 겁니다.
2: 네.
0: 그리고 소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2: 네, 하나는,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0: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8: 다리 아프고 매주 그래서 강철 수술을 병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좀 낫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더 배우자고.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8: 네, 오늘 예약합시다.
0: 예. 오전에 오세요. 예, 일찍이. 예.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8: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소변의 변화가 하나는 량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말죠. 신장질병으로 인해서 량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뇨 상태에. 예.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예. 량이 많아지고 차수가 많아지는데 이제 방금 전화 온 분들처럼 밤에 말이죠. 소변이 말이죠. 더 잦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색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요새 소변 봤는데 색이 말이죠. 아주 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할 때는 차서 이런 색깔이 나는 소변도 있습니다.
2: 네.
0: 어떤 분들은 또 시로에 우리 말이죠. 고기라 씻지 않습니까? 그 색깔하고 여전합니다. 그리고 포말려라는데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은 거품이 많이 나갑니다. 특히 화암을 해서 이 말이죠. 단백뇨가 나가는 분들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소변의 거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품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이죠. 화암을 해보게 되면 이 뇨단백이 말이죠. 량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할 때 말이죠. 고혈압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원래는 말이죠. 혈압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말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예. 조약에는 말이죠.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홍혈구라고 하는데 이 생상소가 말이죠. 이 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죠. 예. 빈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증상상에서 땀맥이 떨어진다. 이랍니다. 예. 아픈 것보다 땀맥이 없어서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마치 말이죠. 피부과 질병에 걸린 것처럼 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피부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가려없단 말입니다. 예. 특히 예. 노독증 단계 말이죠. 단계로 고생하는 분들이가 이 피부 소양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바짝 말라 떨어지 말라 마르고 예, 부스러기 떨어진다 말입니다. 예, 투어시에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온몸이 말이죠. 예, 쑤셔난다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구거시통에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골격에 또 이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약에는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하늘로 까이의 칼슘에 그다음에 린 이 까이린 대사가 문란이 오면서 이런 말이죠. 골격에 이상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두수중증에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처럼 이러한 말이죠.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신경정신계통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신장질환에 걸리게 되면 예, 주의력을 집중할 수 없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반응이 말이죠. 예, 옛날에는 연민하던 분들이 반응이 말이죠. 예, 아둔해집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이 신장을 갖다서 예, 선천지보이라 하는데 어째서 허리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무릎에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예? 조약에는 말이죠. 예? 예, 선천지몬이라 하는 이 원인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신장에 말이죠. 예? 전기를 말이죠. 보장해 주고 있어요. 네. 이 전기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2: 예, 월요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9: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초당이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청기회의 제6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 운행을 주시하고 전반적 차원에서 발전 태세를 파악하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맞받아 나가며 종합시책하고 정밀하게 힘을 내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며 효익을 증대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책임자들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8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연결시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가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의료신강, 소경량, 윤조휘, 문금철, 두경국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이 주당이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성 앞자리를 달리고 있고 공업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한도의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비교적 빠른 장성을 유지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증가폭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주경제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제고하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당면 경제발전의 각종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장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당면의 선자적 정치 임무로 들어주고 틀림없이 투자 유치, 대상 논설,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고 동태 감축, 정밀 배치, 과정 관리를 일정 강화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돌파와 하반기 결전을 잘 치러 년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둘러싸고 전단계 수속, 시공 조직, 요소 보장 등 면의 난제를 해결할 비상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연결 룩마트 지능화 산업단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금성동 금광,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웅순당 웅담 제품, 용정 눈살 과자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결 도시 로후 주거단지 개조,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훈촌 도로철도 연합수송 전용선, 활용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도문 도시구역 오수 도관망 건설, 안도 중의병원 의료 양로 결합 등 정책성 자금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훈촌 길순 독립식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고봉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용정 650메가와트 풍력 발전 등 대상에 조속한 착공을 추동을 하고 6가지만 건설 대상, 재해 후 회복 재건 대상들을 서둘러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요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장성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운행 정황을 밀접히 추적을 하고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생산 능력 협력 등 봉사 활동을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부대의 지원을 착실히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확대에 조력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해 통계 범위의 기업으로 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을 내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9월,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 잡고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를 미리 기획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상업무역 기업들이 새 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온 오프라인 판매 촉진 활동을 알씀들에 기획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민속공연, 체육경기, 가사봉사 등 봉사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소비 증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문화관광 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힘을 내고 연결 1978 문창원 모화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의룡정 해란대 이기민박 리화곡 비암성령 용문양심객점 안도 몽환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훈춘 마뚜료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가무 깜짝공연, 미식품평 등 특색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전민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주제 음악축제 등 주제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 새로운 경영 모식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문화관광 소비가 빠르게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국 기초시설 승격 해조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와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콩, 육류, 신차와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1210 업무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034 모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안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주왕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21일 오전 10시 19분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알심드려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 촬영 가동식이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당위 선전부 부부장이고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성주 각급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촬영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장일정과 박군봉이 촬영기에 씌워졌던 붉은 천을 벗겨내고 이어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함께 밀보리 이사 꽃기 의식을 진행하면서 본 드라마의 본격적인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촬영 가동식에서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과수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리장혜 및 후기 제작 담당 단위 책임자가 각기 축사를 통해 문화 전승의 사명, 매체 융합 발전, 영상 제작 혁신 등 각도에서 프로젝트 추진 초심과 창작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한 도시 한 작품 사업 배치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문예 프로젝트입니다. 드라마는 20부로 구성되고 총 방영 시간은 100분이며 극본은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조직한 전문가 론증 심사를 통과해 역사 사실에 엄격히 부합됩니다. 발해국 역사는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연변조 지역 문맥 전승과 길림성 지역 문화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드라마는 발해의 대흥무가 재위 57년 동안 걸어온 인생 과정을 주선으로 삼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도모한 과정, 세 차례 수도를 옮긴 과정, 당나라의 례약과 농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본받으며 부족들을 이끌고 해동성국을 건설한 이야기를 완정하게 그려내게 됩니다. 이번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마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와 훈춘 발해고진 풍경구에서 촬영하며 출연진은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회자, 연변대학 재학생, 연변 우선 진행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육합 동풍 당나라 발의 정효 공주묘 벽화 복원 성과 전시와 본 드라마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문물 전시와 영상 창작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문화 전파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단편 드라마 발의 대흥문은 올해 10월 말까지 제작을 완성하고 홍과 텐센트, 유쿠, 아이치이 등 주요 온라인 시청 플랫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

0: 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깊이 관찰하고 양로 금융 봉쇄를 잘 해나가기 위해 교통은행 연변 분행에서는 일전 연결해서 양로 금융 현지 봉사 방안 발포 가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 출석해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 사업의 고품질 발전은 금융 활수의 정확한 주입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교통은행 연변분행은 양로금 대리 발급, 사회보장카드 변민봉사, 재보관리봉사 등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금융안전에 초점을 맞춰 사기 방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주내 양로기구와 건강양생기업의 발전 수요에 정확히 연결해 양로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하는 바 질 높은 금융봉사를 통해 우리조 로령사업의 질적 향상과 로인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중요한 금융력량을 보탰습니다. 이번 가동식을 계기로 정부가 인도하고 금융이 힘을 보태며 시장이 참여하고 대중이 혜택을 누리는 양로봉사의 새로운 구도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의 현지 특색 양로입니다.
1: 강변 공사장에서는 기종기 굴착기, 공사 운송차 등 대형 설비들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 일꾼들이 재반 공사를 긴장하고도 질색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룡문교는 1969년에 건설이 되는데 1988년에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교량 북측 절반은 사용에 투입된 지 57년, 남측 절반은 38년이 됐습니다. 도시구역의 연말에 전면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결 생활을 주지로 한 비바 미만 장태가 18일 저녁 연결 1978 문창원 북쪽 관광객 봉사중심 주차장에서 개장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개장일 저녁 현장에서는 악대와 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으며 QR코드 스캔 추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증정을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가위바위보로 무료 식사권을 얻는 유희, 모래주머니 던지기, 새우 낚기 등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할인권 등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터에 매대들이 펼쳐졌고 특색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후 가는 사람들은 매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군명태 가게 업주 뇌영명입니다. 명태는 우리 연변의 특색 음식이죠. 새로 조성된 장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국 각지의 버터리 장터에 와서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기 바랍니다.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 청년 창업자, 유행 브랜드 운영자들이 장터에서 각자의 창작 상품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결 야간 경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를 잡으니 이 장터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전통 큰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특색 있는 작은 장터의 창의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곳의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만 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장터 주간을 지속적으로 내오고 상시적으로 소통 요리, 민속 공연, 악대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주제 활동을 기획할 것입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문시 변강도시 환가 주민 노래자랑 대중노래 활동 제2차 예선이 20일 도만강 광장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에서 온 여러 민족 주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층 대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청년들이 흥변 부민, 국토 수호와 변강 공고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학교와 지방의 협동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전 료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이 혼춘을 찾아 학교 지방 공동 건설 실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일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 부문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0: 통신 운영 업체들이 주거 단지에 신호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한 후 관련 금액이 부동산 관리 기업의 기업 구좌, 심지어 개인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154만 8천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알곡작물 홍수 피해 후 과학적인 시비로 피해를 감수할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을 발부해 농민

지속으로 잎에 먼저 영양을 공급해 긴급 복구하고 그 다음에는 흙이 시비해야 하는데 작물의 뿌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토양의 비료 공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료 농약 혼합 살포 한번 살포로 다중 효과 방식을 도입해 쾌청한 날씨를 이용한 집중 작업을 권장했으며 드론 분무기 인공 분무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생육 촉진과 동시에 병충해 방지 작업을 펼쳐 밭 관리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토양에 시비를 하는데요. 일반 밭, 피해가 심한 밭 그리고 천천히 녹는 비료를 밑거름으로 준 밭으로 구분해서 질소 비료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도복된 옥수수는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살짝 기울어진 것은 억지로 바로 세우지 마 땅에 완전히 누워 쓰러진 것은 즉시 바로 세우고 흙을 다져줘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콩의 경우 재해 후 생장이 느려지고 뿌리 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 기술 지도 의견은 전용 관리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래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모기버섯 재배를 특색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촌민들이 규범화된 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균종을 부단히 개량하도록 격려하고 하우스 관리부터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한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경로를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합작 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모식을 통해 균종 공급부터 기술 지도 제품 회수까지의 완전한 형태의 산업사슬을 갖추었고 시험 재배를 중시하면서 배지당 생산량과 모기버섯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향리에서 재배한 모기버섯은 도합 210만 주머니 이상에 달했고 모기버섯 재배를 통해 촌민들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합향에서는 앞으로 향당회에서 인솔하고 촌당지부가 선두에 서며 합작사에서 이끌고 농가에서 참여하는 산업발전구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통 우세산업을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방향으로 전환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도나시 강원진 연발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올해도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농업농촌경제구조 조정을 다그치고 농민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촌당지부에서는 늘리기 위해서 이 일대의 토양이 산성을 띄어 블루베리가 자라기 적합한 자연우지에 비추어 블루베리 재배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진적인 재배 경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겪기 위해 촌 간부들은 솔선수범해 안도현 이도백화진의 우수한 블루베리 재배기지를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듭되는 비교와 선별을 걸쳐 최종 적응성이 강하고 맛이 좋으며 출하량이 안전한 북륙과 대산반 두 가지 우수 블루베리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그 뒤 3년 동안 촌 간부들과 촌민들은 부지 선정과 정리, 토양 개량, 모종 심기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밭 관리를 세밀화하며 관리 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거듭되는 시험 재배를 펼쳐 전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산량을 해마다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이 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연간 생산량이 이미 1만 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을 효과적으로 누려주고 블루베리 재배 이거에 부유해지려는 촌민들이 적극성을 드높였습니다. 연발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부지 면적은 현재 2헥타르에 달하며 상시적으로 30여 가구를 이끌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리, 수확, 밭관리 등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촌민들이 집문 어구, 취업 및 근거리 소득 증대로 부유해지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촌이 제한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촌 집지 경제를 튼튼하게 다져주었는 바 년간 생산액이 10만 원 정도

정도에 달해 천민들이 소득 증대 및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특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종시 로토구지인 사수천의 선식 옥수수 가공 공장은 요즘 분망한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고 진공 포장을 하고 상자에 담는 등 일련의 생산 절차가 가동되고 있었고 일꾼들의 얼굴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016년 사수천 당지부에서는 로중청의 계단식 배합 사업 구도를 모세 구축하고 로 간부들이 풍부한 기층 치리 경험에 이탁해 발전의 전방 국면을 안정시킨 동시에 예비인재 양성 기제를 보완해 규향 청년, 대학 졸업생, 퇴역군인과 치부 능력자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여 총급 역량을 충실히 함으로써 촌의 발전을 위해 후속력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2016년 말 용정시 수화농작물 재배합작사가 정식으로 현판했습니다. 촌집체가 주식의 60%를 차지하고 천민들은 토지, 노력과 자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했으며 선후해 623명이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해 촌집체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수촌은 용정시에서 집체경제 수입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는 100만 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촌집체의 년 수입은 5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사수촌은 젊은 당원 대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며 더욱 많은 산업 수익을 민생 봉사에 투입해 촌민들을 이끌고 치부의 길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타선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봉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질 좋은 월동군을 육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0: 네. 네. 올해 이 피나무 꿀은 끝났죠?
1: 예, 예.
0: 피나무 꿀 올해 생산 정황 어떠합니까?
1: 자, 올해 보면은 그 우리 피나무 꿀 생산량은 요 근년에 비교해서는 아주 잘 된 편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개화기 비록 이제 비가 많이 왔겠지만
0: 네.
1: 딱 그 비 오는 그 과정이 저녁 시간이라 돼가지고
0: 네.
1: 우리가 꿀벌이 나가서 꿀을 채집하는데 정말 영향을 안 끼쳤기 때문에 꿀 품질도 좋고
0: 네.
1: 정말 생산량도 중등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면은 하곡 평지 지역은 강우량이 좀 많아가지고
0: 네.
1: 밀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전반적으로 원래 피나무 꿀 생산량을 볼 땐 평년 수준보다
0: 네.
1: 아주 높은 편이고
0: 네.
1: 꿀 품질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한마디로 올해 꿀농사는 그래도 좋은 효과성을 본 한 해라고
1: 그렇죠.
0: 네, 결론
1: 풍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풍년인데요. 네.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1: 그렇죠,
0: 또
1: 그렇죠.
0: 너무 좋은 수확 따낸 양봉호들도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이 밀원지 선택 같은 것들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올해 피나무 꿀 생산을 계기로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꿀 생산에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면 좋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 정말 이 장명산 지역의 우리 피나무 꿀은
0: 네.
1: 정말 우리 이 꿀 종류에서도 A급 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0: 네.
1: 첫째 뭐가 우리 피나무 꿀은 향이 특이합니다.
0: 네.
1: 그 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맛을 보기 전에 우리 냄새부터 맡아도 향이 다른 꿀보다 더 향하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0: 네.
1: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거기에서 잘 아쉬운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해도 첫째 양봉 이 계절에 대해 들어서서 우리 양봉원들이 좀 부지런 해야 됩니다.
0: 네, 부지런.
1: 예, 첫째 우리 미련 환경 변화에 대응해
0: 네.
1: 가지고
0: 네.
1: 정말 이 일기예보를
0: 네.
1: 정말 자주 봐야 되고.
0: 네.
1: 벌통 그 이동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둘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꿀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0: 네.
1: 올해도 보면은 그 우리 그나마 우리 여기에서 한 작년보다 비교해서 한 15% 정도 숙성 꿀을 뜨는 분들이
0: 네.
1: 좀 추가됐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꼭 지금 우리 제품들 보면은 경쟁력이 너무 심해요.
0: 네,
1: 꿀도
0: 그렇죠.
1: 아주 많고.
0: 네네.
1: 근데 꿀이란 자체는 우리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는
0: 네.
1: 꿀의 생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0: 네.
1: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품질 개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사람들, 우리 소비자들
0: 네.
1: 같은 경우에 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거가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예, 수분 함량을 엄격히 통제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셋째 벌군 건강 관리를 중시해가지고 병해충 예방을 사전에 실시하고
0: 네.
1: 건강한 여왕벌을 육성하여 벌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벌을 해야만이 개들이 네. 정말 일도 잘해요 꿀벌들이
0: 네.
1: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는
0: 네.
1: 피나무 꿀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건 표준화
0: 네.
1: 표준화 생산 기지를 깔끔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을
0: 네.
1: 위해서 우리 보면은 동북 지역에 봤을 때는 저쪽 흥룡강도 인사 피나무가 있어요. 신강도 피나무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보면은 우리 이 그러니까 센쌍이나 센시하다 보면 장발산 또한숨이라 했거든.
0: 그렇죠. 장백산 피나무 꿀.
1: 예, 장백산 피나무 꿀은 어쩌면 다시 이거 비주
0: 네.
1: 우리 피나무골의 선조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피나무골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 몇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를 점점 보면은 정말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품질 관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많이 팔겠다고, 네. 생산을 품질 관리는 못 따라가고,
0: 네.
1: 그냥 정말 이런 생꿀 같은 거 떠가지고 파는 거가 이 소비자들한테 그 신뢰감을 떨구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0: 네.
1: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피나무꿀 표준화를 해서 정말 숙성꿀, 그, 다른 꿀과 그 비교되는 그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야만이 언제 가더라도 꼭 우리가 정말 성공한 날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0: 그렇죠.
1: 아주, 저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 표준화 숙성 꿀을 했는데 지금 와 보면은 많은 사람 누구라고 이 비싼 꿀을 싸먹었는데 정작에 보면은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 가치가 틀려요.
0: 네.
1: 보통 보면은 그래도 소비 능력이 되고 꾸준하게 정말 질 좋은 꿀을 드시는 분이고,
0: 네.
1: 그분들이 한 분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치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홍보해 줄 때는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0: 그렇죠.
1: 그래 저는 항상 우리 연변 정말 그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만큼 그 가치를 올려주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고 우리 꿀 생산에서 좀 더 중시를 돌리고 부지런하고 또 미런 환경 변화에 또 대응 잘 해야 하고 꿀 품질 관리 우리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한다면 꼭 앞으로 그 장원한 타산에서는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한 해 그치는 우리 꿀 농사가 아닌 만큼 올해 이 경험 잘 총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표준화 생산에 힘써서 질 좋은 우리 연변의 특산인 피나무꿀 생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주의 이 가을철 류밀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게 될까요?
1: 우리 그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0: 네.
1: 우리 한 뭐 10년 전에는,
0: 네.
1: 예, 보통 보면은 8월 초,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시작. 지금 우리 기온 온화를 해가지고,
0: 네.
1: 보통 8월 하순부터, 네. 가을철 꿀이 시작합니다.
0: 네.
1: 그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0: 네.
1: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고산지대는 일찍 시작하고,
0: 네.
1: 끝나며 평지 지역은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늦게 진행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항상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0: 네.
1: 기상 상황에 따라,
0: 그렇죠.
1: 내년 그 시기가 맞추기를 바랍니다.
0: 그렇죠. 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해발고 차이에 따라서 우리 그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꼭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원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철 보조밀원이 풍부할 경우 적당히 꿀을 뜨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0: 네.
1: 가을철에도 우리 보통 보면 삭꿀이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삭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 꿀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뜨는 분들도,
0: 네.
1: 우리 초보들은 많아요.
0: 네.
1: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은,
0: 네.
1: 그 우리 꿀벌도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0: 네.
1: 개들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 우리 재미를 하는 거는 뭐 월동 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먼저,
0: 네.
1: 재미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월동 사료를 먼저 확보한 뒤에,
0: 네.
1: 그 남은 여분의 꿀만 재미를 하고,
0: 그렇죠.
1: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꿀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0: 네.
1: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꿀벌이 이제 건강 관리입니다.
0: 네.
1: 꼭 이제 쇠약 상태가,
0: 네.
1: 생기지 않게끔.
0: 그러네요.
1: 월동 육성에 큰 지장을 안 줄 정도로 네. 우리가 굴 재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강군 육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꿀 뜨는 시기에도 우리 강군 육성이 필요하고 또 이 지금 가을철 이 보조밀원이 풍부할 때 월동을 위한 강군 육성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1: 네.
0: 네. 이 가을철 류밀 시기를 계기로 우리 꿀 생산을 하는 분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첫째로
0: 네.
1: 재밀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월동 사료용 꿀을 먼저 확보한 뒤
0: 네.
1: 그 잉여분만 다 재미로 하면 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금방 얘기하다시피 이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초보 이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어쨌든 갈 꿀도 올려 봐가지고는 정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1: 갈 날씨도 괜찮고
0: 네.
1: 그리고 개화기가 좀 길기 때문에 좀 굴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잘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우리 꿀벌들이 이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0: 네.
1: 우리 월동 꿀벌 그 월동 관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꾼 그 밀도를 유지하고
0: 네.
1: 분봉에 대한 현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0: 네.
1: 세 번째
0: 네.
1: 우리 특별히 우리 당백산 지역의 밤낮 기온 차이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렇죠. 네.
1: 그리고 벌통 보온 통풍
0: 네.
1: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0: 네.
1: 네 번째로는 밀류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하고
0: 네.
1: 밀류가 끝난 뒤에 바로 벌꾼 후속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말씀 주신 우리 네 가지면 채밀 우선순위 잘 정하고 벌꾼 밀도 유지 분봉 현상 관리 잘하기 밤낮 기온 차이에 관련된 우리 보온 통풍 관리 류밀기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해서 후속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죠. 우리 그러면 8, 9월달 봉군 관리에서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우리 첫째
0: 네.
1: 우리 여왕벌 관리
0: 네.
1: 그 여왕벌을 우리 봄철에 섰던 여왕벌들도 이제 질이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이 쇠퇴됐냐 안 됐냐 노쇠됐냐 안 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0: 네.
1: 그래 그 겨울에도 이제 그 여왕벌이 계속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여왕벌 정말 질 좋은 걸로
0: 네.
1: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질이 이제 낙하다면 그 질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군쇄 정리.
0: 네.
1: 약한 이제 보면은 꿀벌들.
0: 네.
1: 그거를 이제 그 좀 강한 꿀벌하고 일정하게 병행을 잡게 우리 군쇄를
0: 네.
1: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료 준비.
0: 네.
1: 밀원이 이제 부족할 때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사료 이제 부족할 겁니다.
0: 네.
1: 그러면은 달수록이면은 우리 여기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설탕 가지고 이제 어떤 건 대체하는데
0: 네.
1: 달수록이면 우리가 생꿀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사료용을 쓰는 꿀은 비싸지도 않아요.
0: 네.
1: 그냥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몇 원이면은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사료를
0: 네.
1: 되는 거. 그거를 조금 어찌게 뭐 그 수분을 조금 농축시켜가지고
0: 네.
1: 화분을 섞어서
0: 네.
1: 만들어주면 설탕 쓰는 것보다
0: 네.
1: 가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그래도 꿀벌들은
0: 네.
1: 잿꿀을 먹어야만이 꿀벌들도 그렇지. 자기 사료를 먹어야 그게 든든해지지 가공한 거를 먹으면
0: 그렇죠.
1: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네. 우리가 흥룡강 지역에 가면
0: 네.
1: 우리 호박꿀이나 갈틀에 나오면 호박꿀도 많아요.
0: 네.
1: 호박꿀 내가 작년에 봤을 땐 호박꿀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 소비자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보통 안 써요. 다 사료로 씁니다.
0: 네.
1: 그러면은 그 밭을 한 건에 한 4, 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런 거 싸다가 해주면은 새해 와가지고 정말 꿀벌이 질도 좋아지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채집하는 그 꿀, 인다 또 질도 당연히 좋기 마련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꿀벌은 꿀을 먹여라.
0: 네.
1: 예. 설탕보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가을철에 잘 조심할 거. 이철에 이제 가을철 들어오면은 양봉 이 하시는 분들 잘 머리 아픈 일이 진드기 병이에요.
0: 진드기 예방
1: 진드기 병이 막 어떨 때 진드기병이 있나 퍼지기 시작하면 막 멸종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진드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될수록이면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벌통을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판넝 같은 거 가지고
0: 네.
1: 다시 그 안에 그 무슨 균 같은 거서 다 태워 죽여야 돼요.
0: 네.
1: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분발로 된 진드기 그 약 있어요.
0: 네.
1: 한번 발라주고
0: 네.
1: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한 하루 동안 통풍을 시키고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벌군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0: 네.
1: 그러면은 정말 그 우리 그 진드기 퇴치 거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예요.
0: 네.
1: 특별히 또 가을 비가 많을 때 습도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그 건조한데
0: 네.
1: 예,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리고
0: 네.
1: 통풍하고 습도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0: 네. 그러네요. 네. 이 가을철 월동 사료 장만 시기에 어떤 점들에 반드시 중시를 떨려야 할까요?
1: 첫째, 우리 사료양을
0: 네.
1: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0: 네.
1: 벌통 한 통당 월동의 필량 꿀 사료양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0: 네.
1: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0: 네.
1: 많은 분들은 우리 꿀벌이 이제 군세에 따라 가지고
0: 네.
1: 그 이제 꿀 사료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보통 보면은 1매당
0: 네.
1: 2.5kg 내지 3kg 정도
0: 네.
1: 그 정도로 확보해야 되고
0: 네.
1: 두 번째로는 제가 금방 강조하는 거
0: 네.
1: 그 자연 생산된 꿀을
0: 네.
1: 물동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꿀이 부족할 경우에 고품질 설탕액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0: 네.
1: 그거는 우리 외국에서나 꿀이 이제 비싸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보면 올해는 특별히
0: 네.
1: 꿀도 풍년이 들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 꿀 그 이제 흥동강 지역에나 그리고 저 청장 지역에 또 가던 그리고 영하
0: 네.
1: 그쪽 갈 꿀들이 잘 나와요.
0: 네.
1: 그리고 보면은 그때 거기 가면은 이런 뭐 유채미고
0: 네.
1: 그런 것도 가래 피는 거 많은데
0: 네.
1: 가격이 아주 쌉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장백산 지역에 강조하는 거는 멀지도 않는 흥룡강 지역에 가 구입하면은 잘 싸면은 3원 정도에 한 가지 호박꿀을 구입할 수 있어요.
0: 네.
1: 그거를 사용하는 게 우리 설탕액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사료를 미리 꿀벌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사료 저장하는 그 우리 창고 같은데
0: 네.
1: 우리가 통풍이 잘 되는가?
0: 네.
1: 예. 그렇게 잘 그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예. 잘 정말 건조한데 그 사료 창고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네, 이 가을철에는 월동군 육성 우리 관건적인 시기라고 보는데요. 월동군 육성 시기에 어떤 관리 요령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첫째로 우리 그러니까 산란력이 좋은 젊은 여왕벌을 사용하여 건강한 월동벌을 육성해야 합니다.
0: 네.
1: 그래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겨울철이라 해가지고 그냥 정말 흡사하면 안 되거든.
0: 네.
1: 그래도 좀 부지런히
0: 네.
1: 그 우리가 진드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벌통관리
0: 네.
1: 여왕벌도 그냥 봄에 그래도 산란을 잘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0: 네.
1: 꼭 이제 봄에 그 여왕벌이 산란했다 해가지고 그 정말 뭐 잘한다 해가지고 겨울 월동 그 시기에도 산란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0: 네.
1: 될수록이면 제가 강조하는 거는 봄에 우리가 정말 왕벌을 이제 그 기운 우리 여름에 이제 꿀 뜰 때 갈철에도 다시 우리가 여왕벌을
0: 네.
1: 이제 생산해가지고 정말 젊은 여왕벌을
0: 네.
1: 그 우리 월동벌로 쓰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사료를
0: 네.
1: 준비해가지고
0: 네, 네.
1: 우리 유충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병해충 특히 진드기 피해를
0: 네.
1: 최소화해야 합니다.
0: 네.
1: 진드기가 심하면은 월동벌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가을철 진드기 병이 네. 좀 심각합니다.
0: 네.
1: 저도 저번에 한번 지금 그 저쪽 팔도 지역에
0: 네.
1: 예, 그쪽 가고 삼도고 그 지역에 갔는데
0: 네.
1: 벌써 거기에서 진드기 병이 네.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돼주고
0: 네.
1: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진드기 퇴치만 잘 해도
0: 네.
1: 월동벌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 특별히 뭐 사료 같은 거는 제가 강조한 대로 저도 이제 잘 준비될 거고
0: 네.
1: 제일 중요한 거는 진드기 병을 예방 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1: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분봉을 억제하고 군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예.
0: 네.
1: 그 우리 군세를 보고 예 분봉을 하는 것입니다.
0: 네.
1: 예, 그 군세가 약한 것도 막 분봉하면 안 돼요.
0: 네.
1: 약한 거를 좀 군세가 강한 거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0: 네. 네.
1: 그 어떤 뭐 겨울에 무슨 거 뭐 대충 하는데 절대 안 해. 그러면 겨울에 꿀벌이 월동도 못 하거든요. 봄에 와가 아주 큰 지장을 받아요.
0: 네.
1: 그래도 겨울 월동벌이 좀 남아있어야만이
0: 네.
1: 우리가 봄에 이제 햇벌들도 좀 잘 키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보조군벌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0: 네.
1: 월동도 하는 건 월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초갈 기온 저하 시 네.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해야 됩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가을철에 류밀기가 끝나는 것이 아마 9월을 중순을 계기로 한다고 보는데요. 꿀벌이 사양 관리에서 이 류밀기 끝난 후에 관리 어떤 점들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1: 첫째, 밀류가 끝나면 더 이상 꿀을 따내지 말고
0: 네.
1: 예, 월동 준비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여왕벌 산란 상황을 관리하고
0: 네.
1: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산란을 멈추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예.
0: 네.
1: 기온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산란하는 것을 11월 중순
0: 네.
1: 그때 그 정도의 있지 않습니까? 멈추면
0: 네.
1: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드기병 방제를
0: 네.
1: 집중적으로
0: 네.
1: 실시해야 되고
0: 네.
1: 가을철에 와가지고는 진드기병 퇴치하는데
0: 네.
1: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0: 네.
1: 꿀이 없을 때
0: 네.
1: 약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0: 네.
1: 꿀이 없을 때.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꿀을 다 뜨고 예, 그때 그 우리 퇴치 작업을 하는 거가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세를 정리 잘 하고
0: 네.
1: 약군을 학군하여
0: 네.
1: 월동에 적합한 군세를 만드는 겁니다.
0: 네.
1: 다섯 번째로는 월동 사료 양을 최종
0: 네.
1: 진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0: 네.
1: 부족하면 제때 보충 사양을 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류밀기 끝난 후에는 우리 금방 말씀 두신 다섯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이 진드기 퇴치 중요성 꼭 퇴치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자주 강조했는데요. 이 가을철 크고 작은 진드기 퇴치가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어떤 조치들이 따라서야 할까요?
1: 첫째로 우리가 밀류가 끝난 뒤에
0: 네.
1: 꿀 저장량이 많으면 그게 많이 발생해요.
0: 네.
1: 적은 시기에
0: 네.
1: 우리가 그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0: 네.
1: 꿀이 많이 들었을 때 약제를 쓰면 꿀이 오염될 그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제가 말하다시피 그 진드기 병을 퇴치할 때는 꼭 그 우리 그 꿀벌 그 군세를 그 펑피는 다 꺼내야 됩니다.
0: 네.
1: 꺼내고 먼저 우리 벌통 실내부터
0: 네.
1: 깨끗하게 우리 펀덩 가지고 다 코하고
0: 네.
1: 거기 분말로 된 걸 한번 쳐주고
0: 네.
1: 진드기약을 쳐주고
0: 네.
1: 하루 동안 통풍을 시켜 건조하게 말려줍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소 그 불통 그 이제 그 입구에다
0: 네.
1: 거기에다 진드기약을 두고 있어요.
0: 네.
1: 그러고 나면은 온 사체 이꿀들이 오염이 된다고 제가 잘 싫어하는 거 그건데
0: 네.
1: 눈에 확확 이제 띄울 때면은 정말 화가 나요.
0: 네.
1: 왜냐하면은 꿀이 그게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0: 네.
1: 거기에다 기술 놓고 말하면은 파 진더기하기 또 항성소 함량이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꿀벌이 먹고 나면 체내 개들도 이제 그 오염이 돼 있는데.
0: 네.
1: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0: 네.
1: 진더기 병원 그거가 맞다. 우리가 분말로 된 거가 중약입니다.
0: 네.
1: 중약이고 펀던 가지고 코에 주면은.
0: 네.
1: 그 안에 보통 안에 균들이 다 죽어요.
0: 네.
1: 그리고 저녁에 그 분말로 된 약을 쳐주면 깨끗해집니다.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벌써 병든 벌들이 이제 보여요.
0: 네.
1: 그걸 이제 분류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벌라고.
0: 네.
1: 분류해가 깨끗한 거를 정말 우리 청소 깨끗하게 한 그 벌통에다 예, 넣어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약제만 쓰지 말고.
0: 네. 네.
1: 탈수록이면은 물리적 방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숯벌이 많으면은 그 진드기 병이 많이 생겨요.
0: 네.
1: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숯벌을 쓸데없는 숯벌은 다 버려야 돼요.
0: 네네.
1: 예. 그리고 그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거 화학약제를 낼수록이면
0: 네.
1: 적게 쓰도록.
0: 네.
1: 예. 근데 효과는 보겠지만
0: 네.
1: 앞으로 꿀벌이고 그렇고 우리가 그

0: 질량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1: 예.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네. 약을 쓰더라도 정규적으로 이제 등록된 네. 그 약품을 써야 됩니다.
1: 네. 네.
0: 싸다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1: 네.
0: 예. 예를 들면은 꿀벌은 또 과량 사용을 하면 안 되고
1: 네.
0: 우리 만포
1: 네.
0: 그리고 우리 옛날에 물리적 약이란 건 요지수한
1: 네.
0: 자수한 같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그거는 물리 그 우리가 중약을 다 가공한 거예요.
1: 네.
0: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러 종류의 약재를 번갈아 사용하고
1: 네.
0: 진대기 예, 그런가 약재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가을철 양봉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양봉허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